가방을 하나씩 메고 있더라고요. 네.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근데 제법 커다래요, 가방이. 뭐가 들어있을까? 뭐, 물티슈? 기저귀? 어린이들은 또 뭘 챙겨가죠? 사람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나이 들면서 각자 챙기는 물건들이 조금씩 다르죠. 뭐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또 수업 이런저런 준비물들 꼭 챙겨야죠. 그러다 이제 정말 졸업하고 나면은 진짜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만 넣어 다니게 되는데 아침 가족들 오늘 가방에 뭐 챙겨 나오셨나요? 보통 하긴 들어있는 것들 매일 같이 똑같이 들고 나오니까 예. 그 김에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물건은 뭐지? 갑자기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5월 21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네, 오늘 첫 곡. 아, 이 노래 아는 노래인데 라고 조금 전에 미니의 제목이 생각 안 난다고 청취자분께서. 근데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올라온 글들에 밀려가지고 제가 이름을 확인을 못했는데 넬리 펄타도의 Say

0: Right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어린이집 교사였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가방에는 개인 식판이랑 알림장, 또 여분의 옷이 들어있을 거라고 그러네요. 아하, 그렇구나. 하긴 알림장은 아이가 가져다녀야 이제 선생님이 오늘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러면 엄마가 집에서 확인하고, 여분의 옷, 그쵸? 네. 3311님의 문자였고요. 저는 달달구리한 간식을 꼭 챙깁니다. 인성 보호를 위해. 당 떨어지면 왠지. 예. 1498님. 내일 건강검진이 있어요. 식단 조절 때문에 가방에 삶은 달걀, 이온 음료와 순두부탕을 싸왔습니다. 오, 그 보온병에다가? 야, 아무튼 건강검진 별 이상 없길 바랍니다. 7147님. 저는 소화제요. 나이 드니까 소화제가 없으면 아, 밖에서 식사를 못하겠더라고요.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8612님. 저도 뭐 소화제까지는 아니어도 효소도 오늘 까먹었어요. 아침에 오늘 뉴스 보다가 드디어 삼성 노조와 본사와 극적인 뭐 합의? 그래서 다행이다. 나이 들었나 봐요. 젊을 때는 뭐 그런 거 그러려니 했었나? 아무튼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정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쉐보레, 주식회사 BS 한양,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백년화편, 롯데렌터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IS동서, 오뚜기카레, 포스코 ENC와 함께할게요.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10: 생산관리
11: 사업성공
12: 함께해요.
1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4: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5: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파발이 살아있는 떡.
16: 파발 찹쌀떡의 원조.
17: 백년화편.
16: 첨가물 없이 건강한.
17: 백년화편.
16: 30년 전통.
17: 백년화편.
16: 떡 선물 세트는.
17: 백년화편.
16: 1588-5678.
18: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9: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0: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1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4: 살아있다 살아있어
11: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갔던

역시 흐린 날엔 스팅의 목소리를 들어줘야죠 라고 1174님이 크게 반겨주신 스팅도 스팅인데 이 곡은 크리스 보티라고 하는 트럼펫 연주자의 앨범에 실려 있습니다. In the Wee Small Hours of the Morning이라는 곡이었어요. 원래는 프랭크 스나트라가 자신과 헤어진 아내 에바 가드너라는 유명 배우를 기리면서 그리워하면서 만든 곡인데 정말 스팅의 이 회색 톤의 목소리 강력합니다. 딱두 번째 곡 나올 때 맞춰

그래서 커피를 가져오신다는 2064님. 계절이 계절이라 콜드브루로 준비하셨대요. 네. 앞으로 2시간 동안 편안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걸려서 곧 짜증내다가요.

창녕에 가는 차에서 문자 주신 965님. 아, 아들 결승전인데 비 올까봐 밤새 걱정했는데 다행히 비가 그쳤어요. 좋은 결과 있게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 예, 파이팅입니다. 결과 나오면 또 형편될 때 알려주세요. 자, 오늘은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함께 라떼를 들었다 놨다. 몇 년도 차트일까? 제가 얼핏 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라떼 쇼 중에 가장 멀리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문자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데요. 여기는 11시까지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아침 가족들, 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5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브라운 아이즈 with coffee.

샵이었어요.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커피 오늘 날이 조금 쌀쌀하죠. 며칠 전에 그렇게 바로 여름으로 직행했구나 싶었는데 참 변화무쌍한 5월입니다. 아, 오늘 팔공산에 가신다고 5077님 지금 가는 중이세요? 갓바위 자주 오르는데 이번에 오랜만입니다. 아들이 다시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 인사도 할 겸 지인들과 갑니다. 비가 억수로 와서 걱정했는데 해가 뜨는 거 보니 날씨는 안심이네요. 잘 다녀올게요 라고. 팔공산이 대구에 있죠. 예, 그래요. 조심히 오르시고 지금 마음으로 기도하실 일들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응원드립니다. 이어서 사라 맥락란의 목소리로 에이디아 듣고 올게요.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N's. 자,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1박 2일 동안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던 경북 안동. 여기가 이제 일본인 관광객을 맞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정상회담 개최지로 안동의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회마을과 한옥숙박, 안동찜닭, 그리고 선유줄 불놀이를

테마 상품으로 만들어서 일본 여행사와 협업해서 5월 말에 관광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데요. 아주 판매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진짜 이번 기회에 많은 외국인들이 멋과 맛의 도시 안동을 알고 찾아오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전 대한민국 전역이 외국인들의 어떤 발길을, 예, 발길이 멈추지 않는 그런 곳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서울 1호선부터 8호선 지하철 하루 평균 670만 명이 이용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디서 타든 앉아서 가는 게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일명 지옥철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침 9시, 7시부터 9시 출근길 지하철이 가장 붐비는 요일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왠지 월요일이 가장 붐빌 것 같은데,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서울 지하철 승하차 인원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화요일 출근 시간이 가장 붐빈데요. 무려 190만 명이 타고 내린다는데, 이제 월요일 날 출퇴근길에 헛소리 나는 교통체증을 맛보고, 아, 화요일엔 지하철을 타야겠다, 뭐 이런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에는 어떤 요일이 가장 붐빌까? 네, 이것은 우리의 예상과, 네, 맞습니다. 금요일. 금요일엔 퇴근하는 사람뿐 아니라 불금을 즐기기 위해 자차 대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더해져서 203만 명이 이용을 한대요. 어떻게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시는 아침 가족들 공감하시나요? 최근 기후변화로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에서 우리한테 생소한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나도 버무니 귀 그리고 대성 쓴풀이 발견되었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식물이긴 한데요. 저한테는 두 식물 모두 학술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고, 우리나라에서는 태백산 국립공원이 국내 유일한 자생지인 만큼 그 의미와 보전 가치가 독보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 많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릴게요.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들 참 많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물 거북인 이것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등재돼서 보호되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설화나 민화, 또 민요에도 등장하는 동물로 껍데기를 제외한 피부는 전체적으로 짙은 녹색이고, 머리 앞쪽에 밝은 녹색 줄무늬가 불규칙하게 있어요. 자라 아닙니다. 좀 어렵나? 아시는 분들은 바로 딱 떠오르실 텐데.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혹은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창에 그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유산균 세트 1분, 종합 간장 세트 5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 글자인데요. 예. 자, 이 노래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나미의 목소리입니다. 빙글빙글.

예, 대한민국 씬스팝의 포문을 열었던 남이 빙글빙글 남이 제가 힌트를 더 확실하게 자, 선곡 센스 최고예요. 버스에서 힌트곡 듣고 내적 댄스 추고 있었습니다. 송보영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물거북 정답 남생이. 4715님 남생아 놀아라 쫄래쫄래가 잘 논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전래동요가 갑자기 생각난다고. 아, 기억력의 힘. 자, 4715님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저는 성이 남씨라 어렸을 때 별명이 남생이었어요. 어릴 땐 왜 이렇게 그 이름으로 놀렸지? 8431님 네. 자, 남생이 두 마리 어릴 때 집에서 키웠어요. 얘들이 똑똑해서요. 밥 줄 때 알고 학교 다녀오면 막 인사도 했어요. 진짜. 오. 자, 종합 간장 세트 받으실 다섯 분은요. 8431-5069-2775 노은진 임성자님 이렇게 다섯 분입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3265님의 신청곡이에요. I'll It's me.

네, 스트레이키즈의 피닉스, 아일릿의 It's Me. 정말 가장 트렌디한 K-POP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답장으로 내일 첫 곡의 초성 퀴즈 힌트 받으셨죠? 자, 오늘 가정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한 초성 퀴즈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내일 첫 곡 제목을 맞춰주신 한 분께는 온 가족이 함께 보자라는 뜻으로 LED TV를 준비했습니다. 한 대.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쓰자 치약 세트 10분. 온 가족이 같이 먹자. 요즘 매웁다 그러는데 실비김치 세트 10분. 이렇게 뽑아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오늘은 또 LED TV가 걸려있다 보니까 힌트를 오직 초성으로 딱 하나만 내드렸어요. 어렵다 하실 수 있지만 뭐 5월에 꼭 들어야 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다들 잘 아시는 노래니까 감이 오지 않는다 싶으시면 활용하시는 그 단체 문자방 네, 이런 데 올려보시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또 뭐 TV 말고도 치약 세트와 실비 김치 세트도 있고 하니까 평소보다 좀 넉넉하잖아요. 예, 꼭 도전해 보세요. 이어지는 곡입니다. 크리스토퍼 핫비트.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0: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2: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11: 저희가 초성 퀴즈 당첨자분께 뭐 LED TV에 치약 세트에 실비김치 세트 쏜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황선정님이 저기 5월이 막방 아니죠? 광고 많이 들어와서 퍼주시는 거 맞죠? 아, 예, 가정의 달 5월이라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먹고 쓰시라고 예, 이렇게 아침 가족들한테 드립다 쏘는 거니까 don't worry.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대신에 자, 그런 의미로 2부 마지막 곡은 데이브레이크의 드립다 준비했고요. 이 노래의 주인공 잠시 후 3부에 모실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여주는 이 5월. 오늘 아직 이곳 상암동은 날이 맑게 개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은데요. 한 번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는 아티스트인데요. 바로 아이스

핀란드 출신 여성 싱어 에밀리아나 토리니의 곡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최근에 뭐 새로운 신디사이저 특히 하드웨어 악기들은 이렇게 막 그동안 뭐 많이 샀고 그랬으니까 최대한 자제하고 있었는데 인구 40만도 채 안 되는 아이슬란드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신디사이저가 탄생을 했더라고요. 어렵사리 그걸 구했는데 생각해보면 인구수 대비 팝의 강국이죠. 일단 비오크가 있고 시그얼러스가 있고 그 외에도 뭐 국내 인기 있는 아이슬란드 출신 뮤지션들이 꽤 많죠. 그 중에 한 명이 에밀리아나 토리니고요. 자, 약간 비옥의 창법을 영향을 뭐 안 받았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창법이 돋보이는 이 오늘 선곡된 곡은 To Be Free라는 곡입니다. 자, 5월 20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바로 들어보시죠.

네, 에밀리아나 토리니라는 아이슬란드 출신 여성 싱어의 To Be Free였어요. 8244님이 거실에 라디오 틀어놓고 방에서 일하다가 목소리 듣고 누구?

0: 그래서 나왔다고. 진짜 비옥도 생각나고 매력적이네요 라고. 야, 정지혜님은 아이슬란드 10여 년 전에 여행 갔었는데 자연이 너무 멋져서 음악이든 뭐든 예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아, 저도 지인이죠. 뮤지션 캐스커 아이슬란드의 고독이라는 수필집까지 내서 저는 아이슬란드를 수필집으로 보았는데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그쪽의 어떤 정서라든지. 야, 0716님은 20대 때 완전히 빠져있던 뮤지션이라고 반갑다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와 라떼를 들었다 놨다 준비할게요. 당진시청,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멕시칸, 샤브올데이,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이자, 한국세무사회, 정식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뿌리 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와 함께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라떼라면 이 정도 유행어는 소화할 수 있다. 베스트 3인데 첫 번째 숭그리당당 숭당당
1: 수구수구당당 숭당당 김정열 씨.
0: 예, 김정열. 예, 코미디언 김정열님.
1: 네.
0: 이거 아세요?
1: 뭐요?
0: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1: 부탁해요.
0: 네. 아, 이분도 진짜 정말 대단하시죠, 이덕화님.
1: 맞아요.
0: 그럼 이거는 아 이거 따라하기 어려운데 아내 세월.
1: 어느 세월에
0: 아 맞다 월 그렇게 길게 댓글을
1: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0: 아 김보아님
1: 네. 네
0: 이게 몇 년도 유행어인지 대충 감이 오세요?
1: 솔직히 참 감이 안 오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좋게 이건 제가 진짜 어릴 때인데
1: 80년대이겠죠?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자 바로 그 시절의 음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라떼를
1: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0: 자 목요일의 남자 밴드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원석입니다.
0: 자 어제 별밤에서도
1: 네
0: 활약이
1: 아 그렇죠 바로 네. 이 자리에서 제가
0: 네
1: 밤 9시에
0: 네
1: 생방을 하고 집에 갔다가 아, 맞네요.
0: 매주 아주 정말 MBC FM을 위해서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1: 아유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하고 있나.
0: 아 진짜 오늘은 이게 진짜 아 진짜 90년대도 아닌 것 같아요.
1: 네 이거는 90년대였으면은 이렇게 기억이 생생할 리가 없어요.
0: 왜 오히려 90년대는 덜 생생해요?
1: 아무튼 TV를 그렇게 열심히 막
0: 아...
1: 보진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80년대로 가면은 꼭꼭 이런 개그 프로, 코미디 프로나 쇼 프로를 좀 챙겨봤던 것 같거든요.
0: 아하 일리가 있어요. 이거 듣고 웃으면 옛날 사람들 김은숙님, 김은숙님도 옛날 사람이지.
1: 이가람님은 원성님 외모는 20대신데 유행어 지식은 50대시네요.
0: 그러니까
1: 50대가 맞으니까요.
0: 아, 이제 아유 50 딱 턱걸이
1: 턱걸이 했습니다.
0: 아유, 그럴 땐 그냥 40대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가장 우리가 그 시절 차트 중에
1: 네.
0: 가장 멀리 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1: 그렇죠. 기분이 약간 좀 그러네요. 왠지 이, 저희가 오프닝 때 들려드렸던 이 유행어와 함께 나란히 뭔가 이 세상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쫙 선도했던 그런 느낌.
0: 몇 년도에 가요?
1: 1987년도 연간 차트로 갑니다.
0: 어머.
1: 이게 뭐 월간 주간 이거 아니고
0: 네.
1: 87년도 연간.
0: 오 그런 게 또 있어요?
1: 있대요.
0: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 10곡.
1: 그렇죠. 그렇죠.
0: 와 87년도면 말이 여기다 1년만 붙으면 40년 전인데.
1: 그렇죠.
0: 징그럽다.
1: 징그럽다니요.
0: 그때 얘기를 지금
1: 아, 기억이 생생합니다.
0: 나는 아직도 그때 뭐 진짜 사실 제가 87 학번입니다.
1: 성인이셨네요. 성인이셨잖아요.
0: 아, 나 징그러운 게 내 나이에서 20살을 빼도 애들이 네. 안 어려. 20을 뺐는데도 애들이 안 어리냐.
1: 아, 뭐 그렇게 같이 또 같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아, 진짜. 네. 이때 87년도만 해도
1: 네.
0: 6.25가 언제 끝났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1: 그렇게
0: 40년 전 얘기를.
1: 상당히 궁금한 게 있어요.
0: 뭐요?
1: 후배들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몇 살 정도까지 형이라고 부르면 괜찮아요?
0: 저는 근데 그게 사람마다
1: 네.
0: 형이 어울리는 애들이 있고요.
1: 네.
0: 그 아주 까마득한 애가 저한테 형이라고 그런 친구도 있긴 있어요.
1: 있어요? 네. 진짜 신기하다.
0: 걔가 97년생인가?
1: 97년생이면은 진짜 20
0: 유승호.
1: 아 그래요?
0: 승우가 몇 년생이지?
1: 그분이 그래도
0: 걔는 근데 이상하게 애늙은이 같아가지고
1: 외모는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0: 네.
1: 형이라고 하는군요.
0: 형님이라고.
1: 형님이라고 하고. 네.
0: 근데 그게 이게 어떤 위화감이 없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하면.
1: 근데 막 너무 어린데 형님 해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시지 않죠?
0: 나쁜 애도 있죠. 왜 그게 왜 궁금해요? 그게?
1: 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0: 아 저는 뭐 나이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아요. 근데 그 승우 씨처럼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관계도 있는데 일부러 막 그 어떻게서든지 좀 이렇게 맞먹으려고 하는 그런 결기가 보인다면
1: 결기
0: 그럴 때는 안 받아줘요.
1: 아니 저도 이제 네. 후배들이 어느 순간부터 형 뭐 오빠 이렇게 안 부르고 선배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0: 어 그렇죠.
1: 어느 순간부터.
0: 그럼 나이가 몇인데?
1: 그래서 형이라고 해주면 또 굉장히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저는. 네, 오히려.
0: 그렇구나.
1: 근데 이제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0: 저는 오히려 형보다 네. C가 듣기 싫어요.
1: 아 C? C는 좀 그렇다.
0: 그것도 보면 애들이 정서가 네. 꼭 한 서너 살 어린 애들. 그러니까 70년대 중반 뭐 요런 애들이 네. 제가 아무튼 이것도 뭐 개인적인 그냥 편견일 수 있지만 네. 그 70년대 중반생들이 그 지기 싫어하는 아. 그리고 뭔가 그걸 꼭 씨라고 해야 되는 그 참 불편하거든요. 내가 지금 직업이 몇 갠데 그게 그렇죠. 아무거나 하나 직함만 불러도 되는데 꼭 거기서

0: 씩씩거리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은 안 봅니다. 가정교육이 굉장히 잘못된 애들이지.
1: 씨가 그래도 존대긴 한데.
0: 그렇죠.
1: 뭔가 좀.
0: 그거는 좀 나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1: 예, 오히려
0: 나한테 예. 그렇게 할 때 씨라고 불러줄 때는 상관이 없죠. 예. 근데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씩씩거리고 있을 때는 네, 너는 네. 집안 교육이 참 개판이구나 이런 거지. 앞에서

0: 씨도 씨 그러면 기분 좋아요?
1: 후배가 씨 그러면은 조금 그럴 것 같긴 해요.
0: 그죠?
1: 네, 아직 그런... 그거에 대해서 막 체감한 정도 누구한테 씨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0: 나는 왜 이렇게 체감을 많이 했지? 네. 내 스스로가 네. 나보다 한두 살 많은 사람한테 내가 씨라고 그러는 게 불편해요. 내가.
1: 그렇죠.
0: 뭔가 직함을 찾아서 부르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호칭을 생략한다든지.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라는 우리가 어떤 본성이 있잖아요.
1: 그건 진짜 좋은 배려하는 마음이죠.
0: 아이고 네. 아까 87년도 이게 참
1: 87년도
0: 이게 숭구리당당이 이때 김정렬님이 이때 아주 대히트로.
1: 네.
0: 아, 근데 지금 봐도 그 다리 풀린 춤은
1: 네.
0: 진짜 화제가 될 만하더라.
1: 그러니까요.
0: 힘이 정말 하나도 안 느껴져요.
1: 아, 최근은 아니지만 전유성 고인이 되셨지만 네. 전유성 선배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도
0: 맞아요.
1: 그 숭구리 등등을 해내시는 걸 보면서
0: 진정한 희극이네.
1: 네. 아. 그 느낌이 나고 유행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았네요.
0: 이때는 유행어 시대예요.
1: 네.
0: 아무튼 뭐 이자 부스요 이런 거는 오래 길게 밀고는 있지만
1: 네.
0: 그렇게 막 폭발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근데 이때는 척 보면
1: 입니다.
0: 이거 공전의 히트.
1: 그렇죠.
0: 어느 세월 이것도
1: 반갑구만. 반가워요.
0: 야 이거 이게 다 이 당시입니다.
1: 네.
0: 장두석, 조금산, 북천 물장수 중에서
1: 그렇죠. 그렇죠. 베스트셀러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도종환님의 접시꽃 당신.
0: 아 이게 87년도예요?
1: 네, 이문열님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0: 와.
1: 조정래님의 태백산맥. 서정윤님의 홀로서기. 87년에 좋은 음악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야, 근데 너무 옛날인데 지금 MZ들은 몰라야 되는 거죠? Z들은 특히나.
1: 어떤
0: 이 당시에 어떤 노래들을.
1: 아 근데 요즘에 또 너튜브 시대라.
0: 아하.
1: 정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80년대 노래들이 막 재정받고 막 이러더라고요.
0: 하긴. 네. 여러분 Z들은 지금 이 시간에 듣고 계시다면
1: 네.
0: 좀 호응해주세요. 안다 그러면.
1: 네, 네.
0: 자
1: 궁금해요.
0: 먼저
1: 네.
0: 국내 연간 종합 Z입니다. 87년도.
1: 네.
0: 10위.
1: 이겁니다. 부활의 희야.
0: 아 대단했죠.
1: 이게 부활 1집인데요.
0: 86년도.
1: 그러네요.
0: 나 고3 때.
1: 아.
0: 아니 나 고2 때구나.
1: 고2 때?
0: 네 87년도 학번이 87이면 아 맞다.
1: 고3이네요.
0: 고3이다.
1: 네. 이 노래가 부활 1집인데 참 신기한 건 부활의 히트곡들은 다 김태환 씨 작품으로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0: 네.
1: 이 희야는 양홍석 작사 작곡으로 나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 한 곡만
1: 네 양홍석 작사 작곡.
0: 이게 좀 신기했어요.
1: 이게 그냥 1집의 수록곡 채울 요량으로 김태환 씨가 친구 양홍석 씨에게 곡 좀 하나 줘봐 그래서 받아왔대요. 근데 이 곡을 들은 부활의 그 매니저가 타이틀곡으로 해야 된다 이 노래
0: 이거구나
1: 그랬대요.
0: 근데 그러면 태원 선배가 약간
1: 네.
0: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락밴드인데 이건 락 발라드인데
1: 그거는 한번 직접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팀의 리더로서 좀 자존심도
1: 네.
0: 아 하긴 또 친구니까
1: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김태원 씨가 편곡을 했다고 합니다.
0: 아니 그 당연히 뭐 네. 부활이니까.
1: 그래서 이 노래가 지금까지도 히야 하면 히야
0: 그렇죠
1: 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0: 야, 난 노래 잘한다.
1: 근데 진짜 이승철 씨 저 옛날 목소리를 들으면 와, 말이 안 돼요. 정말.
0: 지금 봐봐 막 갈려 나오잖아요.
1: 지금 요즘에 이승철 씨는 되게 노련해져서
0: 그쵸.
1: 다양한 창법들을 막 구사하시지만 이때는 정말 락이었어요.
0: 진짜 락이다.
1: 통으로 소리를 너무 예쁘게 힘있게 예쁘게 이게 밀치되는지 모르겠지만 묘한 그 매력으로 소리를 잘 내시 너무 멋있게 내시더라고요.
0: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가수 중에 한 분이시죠.
1: 네,
0: 진짜
1: 맞습니다.
0: 목소리가 너무 앳되네요.

0: 김서영님.
1: 김명희님께서 초등학교 뒤에 인천대가 있어서 학교길에 엄청 크게 들리던 노래예요. 저도 히라.
0: 명희님 집에서 히야 이렇게 불러요? 명희야.
1: 유진이님도 이름이 히로 끝나서 남편이 가끔 필 받을 때 불러주던 노래래요.
0: 오, 히로 끝나는 모든 분들의 설렘이 추억에 있을 만한.
1: 그러니까요. 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가사로서는 정말.
0: 맞아. 백강기 프로 저기 맞아. 이분 이름 기억나요? 매니저 백강기.
1: 아, 그 이걸 이 노래를 알아본 분이 백강기님이시군요. 네.
0: 그래서 이 곡이 타이틀됐다.
1: 네.
0: 그리고 여기에 뭐 히트곡 엄청 많지. 뭐 비와 당신의 이야기도 이 앨범일 거예요.
1: 아, 맞습니다. 네.
0: 아, 진짜 10위밖에 안 돼. 근데 이 노래가 난 더 될 것 같은데 87년.
1: 그런가 봐요.
0: 9위 갈까요? 9위?
1: 네, 9위. 김연숙의 그날입니다.
0: 가수 이름도 그렇고 제목도 좀 낯선데요?
1: 저도 좀 생소하더라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들어봤는데
0: 네.
1: 부분 아아 이랬지만 김연숙? 그날? 이렇게 딱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0: 혹시 아침가족 중에 기억하시는 분 좀 들어볼까요?
1: 네.

0: 야, 아까 원석 씨 얘기한 거랑 똑같다 나도.
1: 그죠.
0: 부분 부분 생각나요.
1: 네. 아,
0: 낯설진 않아. 이 바이브레이션. 네. 이 진짜 굉장히 밀도 있는.
1: 네.
0: 아, 농도 짙은 이 바이브레이션.
1: 그쵸. 다시 들으니까 노래를 진짜
0: 잘한다.
1: 너무너무 잘하시네.
0: 그니까. 아, 생각나네. 이게 그날이구나, 김현숙님.
1: 맞습니다. 야,
0: 근데 이게 83년도에 발표된 노래네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1: 진짜 그야말로 초역주행이네요.
0: 아, 그러니까 이때는 해바라기 곡도요.
1: 네.
0: 80년대 초반 곡이 80년대 후반에 가서 터지고 그랬어요.
1: 아. 하긴 또 언더그라운드에서 엄청 네. 또 라이브로 부르셨을
0: 그렇죠.
1: 테니까.
0: 갈 수 없는 나라 같은 그런 노래 알아요?
1: 알죠.
0: 그것도 진짜 한 7년 정도를 두고 사랑을 받고
1: 그 노래 진짜 좋아했네.
0: 너무 멋있어.
2: 꿈이 없는 마음에
0: 그 곡도 있을 만하네. 네. 봅시다 일단. 이분은 아무튼 77년도 19살에 KBS 전국 노래자랑에 우수상을 받고 네. 가수로 데뷔하셨대요. 김현숙님이.
1: 아, 그렇군요.
0: 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구나.
1: 전국 노래자랑 새삼 대단한 방송이네요.
0: 그러니까 여기 출신 뭐 한둘이 아니야 지금. 거의 대단합니다.
1: 네.
0: 하긴 뭐 전국 오디션이니까.
1: 그러니까요.
0: 들으니까 알겠다 김준환. 저 알아요 최승태님. 아빠가 듣던 노래 최수연님.
1: 마음들이 또 좋아해 주셨던 노래군요.
0: 자,
1: 8위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비슷한 정서인데요.
1: 네, 이치현과 번님.
0: 이건 알지.
1: 이건 아시죠.
0: 이 전주 때 이치현 네. 선배가 직접 플룻을 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사랑의 슬픔.
0: 네.
1: 아니 이치현. 님 이 선배가 네. 실제로 플룻을
0: 전공하셨어요.
1: 네, 밴드에서 배워가지고 뭐 기악과에 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0: 그런데
1: 기악과.
0: 야, 이치현과 번님들의 시작이 78년 TBC 제1회 해변가요제.
1: 아,

0: 때는 네. 뭐 일단 젊음이 모이는 모든 곳에서 다 가요제가 열렸어요. 해변, 강변,
1: 뭐 대학가요제도 있고.
0: 그렇죠.
1: 네. 아무튼 이 노래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0: 아, 지금까지도 뭐 노래방에서 부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1: 네. 특히 이치영 어머님들 노래 중에 이 사랑의 슬픔 외에도 집시 여인 기억나십니까?
0: 아, 집시 그건 엄청난 히트곡이죠.
1: 네, 집시 여인이 88년도. 네.
0: 당신만이.
1: 당신만이.
0: 다가기 전에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막 줄줄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이제 이게 86년에 사랑의 슬픔이 발매가 되어서 네. 87년도 지금 연간 차트에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듣고요.
1: 네.
0: 바로 돌아올게요.
1: 네.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4: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0: 자, 바로 송창식 님의 참새의 하루가 네. 87년도 연간 차트에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나 이 앨범 산 기억이 지금 너무 또렷이 나요.
1: 어, 사셨어요 앨범을?
0: 여기에 그 유명한 담배가게 아가씨가 있어요. 아, 그리고 명반. 선운사, 오... 비오네
1: 명반이군요.
0: 줄줄이 이때 나는 진짜 물론 이전에 송창식 선배님도 너무 좋았지만 네. 아, 이분은 좀 거인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앨범으로.
1: 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진짜 어렸을 때는 엄청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다녔거든요. 아 지미 말로서
0: 똑같다. 오 잘한다.
1: 근데 이제 새삼 지금 들으니까 진짜 예술 작품이네요 정말.
0: 그러니까.

0: 정말 선배님 지금도 열심히 뭐 꾸준히 활동하시지만 정말 어떤 싱어송라이터라는 게 이런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위치구나.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1: 진짜요?
0: 인기 이런 뭐 유행과도 뭐 전혀 상관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독보적으로 자기의 색깔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정말 멋진 뮤지션이시죠.
1: 진짜 이게 히트를 한 것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0: 그쵸. 웨블러 같은 노래도 공전에 히트를 쳤었고. 하여튼 근데 8살 9살 무렵부터 곡을 쓰셨는데 주변에서 그래서 아이고 너는 모차르트요 이랬는데 정작 송창기 선배님이 모차르트가 누군지 모르셨대요.
1: 진짜 충청도 쪽이었을까? 모차르트요 너도.
0: 아니 그건
1: 아닌데. 이제 상디가 각색하신 거죠?
0: 각색이에요. 근데 어려서 너무 저기 가난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근데 어쨌든 서울 예고 성악과에 수석 입학을 하셨는데
1: 예고에
0: 그때 동창으로 국민 지휘자셨죠? 금난세.
1: 네.
0: 그분과 동창이시래요.
1: 고등학교.
0: 근데 가난 때문에 학업을 이어나가시지 못하셨다.
1: 안타깝다.
0: 네, 그래서 이제 대중가요를 시작하시면서 그냥 성공을 하신 거죠.
1: 근데 뭐 정말 클래식을 계속 꾸준히 하셨어도 어마어마한 대가가 되셨겠지만 대중가요 쪽으로 넘어오셔서 정말 이 레전드가 되신 것도
0: 그쵸 운명 같아요.
1: 저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아 진짜 이 앨범 진짜 디자인이며 그 당시 공기가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6위.
1: 기억나십니까?
0: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한데요.
1: 기억나실 텐데.

0: 편곡이 네. 작사 작곡은 장덕님이 하셨고 네. 이런 편곡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당시 딱 국내 한 분이십니다. 오. 고 김명곤 선배.
1: 아 그래요?
0: 아까 빙글빙글 아까 들려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디사이저와 그런 뭔가 그 특유의 네. 편곡 센스가 대단하신 사랑과 평화의 멤버.
1: 아 사랑과 평화 멤버셨어요?
0: 그럼요.
1: 아, 근데 굉장히 펑키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리드미컬하고.
0: 그쵸? 네. 근데 이건 뭐 원곡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곡입니다. 좀 들어봐 볼까요?
1: 네.

0: 미워할 수 없는데 어떡하니. 너무 솔직한 표현 아니에요?
1: 어떻게 좀 있으면 미워지려나? 근데 진짜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오른쪽 귀에서 이 묘한 캉캉 이런 퍼커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랑 이런 신디사이저의 그 당시 신디사이저 소스들이 막 들리네요.
0: 그쵸.
1: 네. 어느 날
0: 우연히 사랑을 알게 됐지만 아유 참 사랑을 하면서 슬픔은 커져만 가고 장덕님도 참 너무 빨리 떠나셨어요.
1: 맞아요.
0: 정말 아, 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가요 프로 많이 들어서 이 노래 다 알죠. 라고 최진희님이
1: 7102님께서는 참 예뻤던 분이라고 또 장덕님을 추억하고 계십니다.
0: 아, 장덕님도 아버지가 네. 시립 서울시향의 첼리스트셨대요.
1: 오.
0: 어머니는 서양 화가.
1: 아하.
0: 그냥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나셨구나.
1: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 오빠랑 같이 현이와 덕이로 같이 활동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집안 자체가.
0: 그러니까.
1: 네.
0: 14살 때부터 활동을 하셨답니다.
1: 아이고, 진짜 일찍 데뷔하셨구나.
0: 네. 자, 님 떠난 후

0: 연간 차트 6위를 차지한 장덕님의 곡이었습니다.
1: 네.
0: 5위.
1: 5위도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 말이죠.
0: 이 곡은 알죠.
1: 네.
0: 이게 아마 이분도 대학가요제 출신이신데.
1: 맞아요.
0: 이 곡이 그때 그 그때 참가곡은 첫눈이 온다고요.
1: 맞습니다.
0: 이게 솔로 데뷔곡.
1: 그쵸?
0: 사랑하기 이정석.
1: 이 노래도 참 뭔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0: 아 정말. 근데 아무튼
1: 청룡 내 곁을 이걸로.
0: 난 높아서 이런 곡은 아예 쳐다도 안 봤지.
1: 그래요? 저 이제 어렸을 때니까.
0: 그러니까
1: 변성기도 오기 전에
0: 가수를 꿈꾸던 87년이면 딱 중학교 1학년이었겠네요.
1: 제 90 그런가? 네. 초등학교 6학년인가?
0: 6학년쯤 뭐
1: 그쯤 됐어요.
0: 네. 진짜 격세지감입니다. 아 이 곡 좀 더 들어봐야 돼요.
1: 네.

0: 지금 원석 씨가 네. 자기 노래 가사보다 더 잘 기억난다.
1: 맞아요. 제 가사도 가끔 가물가물할 때가 있거든요.
0: 그러니까.
1: 근데 이 노래는 가사의 의미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입에서 그냥 계속 나와요. 저도 모르게.
0: 근데 지금까지 들은 이 다섯 여섯 곡의 네. 모든 편곡자가 네. 이효준, 김명곤
1: 두 분이 정말 다 그러니까 아셨군요.
0: 그 두 분의 시대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랬어.
1: 아프셨겠다.
0: 그러니까 제일 큰 회장님 벤츠 딱 서울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면 전부 그냥 90도 허리 쫙.
1: 아 그리고 그 시대는 싱글 개념이 없던 시대잖아요.
0: 그럼요, 다 앨범이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앨범 하나. 10곡
0: 들어갔죠. 건전가요 네. 해서
1: 그러면은 정말 바쁘셨겠어요.
0: 그러니까
1: 한 곡만 맡기진 않았을 것 같으니까.
0: 그러니까
1: 전현성님께서요, 제가요 이 노래를 학교 수학여행 가서 반대표로 불렀었답니다. 아 그 밤에 그 공기.
0: 아 반대표까지 할 정도로
1: 그때 수학여행 가서 이렇게 반대표로 노래를 하던지 뭐 춤을 추던지 뭐 밴드를 하던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0: 하긴
1: 네.
0: 강현님은 우리 첫째 언니가 좋아했어요. 이정석.
1: 이정석. 0506님은요 차 안에 노래방 열렸습니다. 40, 50대들 대합창 중입니다.
0: 그치 그럴만하지. 이건 진짜 인정. 이 노래 정말 많이들 불렀었습니다.
1: 맞아요.
0: 이게 몰라요? 사랑한 안돼.
1: 아 이정석님은
0: 진짜 이러니까 내가 가수 제안 받았을 때 얼마나 내가 락까지는 올라가겠지. 갔다가 아주 큰 고생을 했었습니다.
1: 아, 또 이정석님은 그 당시에서 있어서도 정말 절창이셨습니다.
0: 아 네. 첫눈이 온다고요. 이후 아주 큰 히트곡. 4위 봅시다. 그렇죠. 네. 이 팀이 있어야 돼요.
1: 나옵니다.
0: 아까 말씀드린
1: 네.
0: 해바라기. 80년대는 해바라기가 계속해서

0: 네.
1: 정말 해바라기를 바라보는 네. 팬들이 엄청 많았죠.
0: 진짜 저도 해바라기 앨범 몇 장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0: 집에. 예.
1: 이 앨범이 이제 3집. 예요.
0: 내 마음의 보석 상자라는 곡입니다. 4위 곡
1: 들어보죠.
0: 네.

0: 저희가 저기 대학로에서 공연하실 때
1: 네.
0: 몇 번 갔었어요.
1: 오. 네. 네.
0: 그때 인상에 남는 게 네. 이주호 선배가
1: 네.
0: 그러니까 항상 그 저는 특히 유익종 선배와의 조합을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네. 이 노래 때 1집이 유익종 선배였고 2집이 이광준이라는 분이 계셨고
1: 네, 네.
0: 3집에서 다시 유익종 선배님이 오셨는데
1: 네.
0: 아무튼 그 두 분이 기타로만 노래를 쭉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주호 선배가 자기 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되게 작아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 기타 손이 작아서 못 친다고 하시는 분들
1: 네.
0: 다 핑계입니다. 저 손 이렇게 작습니다. 막 이렇게 경종을 울려주셨어요. 손 작은 걸로 기타 못 친다고 회피하지 말아라.
1: 그게 아직도 기억에 강렬히 남아 계시군요.
0: 깜짝 놀랐어. 그래서.
1: 아 근데 지금 이 해바라기 막 들으니까 되게 신기한 게 두 분이 같은 멜로디를 유니즌으로 쭉 부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또 갈라졌다가 다시 붙고.
0: 그렇죠.
1: 그 이때는 디지털로 뭐 편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0: 아니에요. 한 방에 가야죠.
1: 이 두 분의 목소리 진짜 한 사람이 부른 것처럼.
0: 아 그리고 정말 이 유익종이라는 파트너가
1: 네.
0: 제가 볼 때는 신의 한 수예요. 이주호 선배와 뭐 곡을 자기가 다 쓰시니까.
1: 네.
0: 근데 아 너무 이 감성을 잘 받쳐주시는.
1: 그러니까요.
0: 네.
1: 딱 뭔가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렇다고 존재감 없는 것도 아니고.
0: 그럼요.
1: 정말 적당한 밸런스로.
0: 황금 비율.
1: 네. 김현희님께서 와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라고.
0: 정말 보석. 이 제목이 내 마음의 보석 상자인데
1: 네.
0: 보석 같은 목소리입니다. 김주원님.
1: 그렇습니다.
0: 자 3위가 또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1: 진짜 노래를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 할 말이 너무 많고.
0: 그러니까요.
1: 조덕배의 꿈에입니다.
0: 이게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곡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잖아요.
1: 네네.
0: 그게 85년도인데
1: 네.
0: 제작이 78년도였대요 무려. 그걸 발표를 못하고 계셨대요.
1: 오 진짜요.
0: 이분도 참 진짜 사연이 많이 계시고.
1: 그러네요.
0: 1집이 이제 그렇게 7년 만에 빛을 본 후에
1: 네.
0: 이렇게 2집을 발표하셨고 그게 이제 꿈의 이 타이틀곡. 이게 나중에 조성모 씨가 또 다시 리메이크해서 더 사랑을 받았죠.
1: 그쵸 그쵸 그쵸. 이게 이 조덕배 씨의 음악은 목소리가 진짜 다 하시는 거예요. 정말.
0: 아 그래요?
1: 창법이 끝매 뭐 이렇게 뒤에 끝에 응?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0: 있지 있지.
1: 그 너무 진짜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0: 나는 근데 멜로디가
1: 예.
0: 일단 뭐 옛날 나의 옛날 이야기도 그렇고
1: 예.
0: 굉장히 그 순수한데 약간 물들어 있어 어딘가.
1: 그치 뭔가.
0: 예. 결코 순수하지 않은데
1: 뭔가 좀, 비련의 주인공 느낌이 있고
0: 맞아 맞아. 근데 이분이 감성이 대단한 게 이
1: 네.
0: 곡을 중학교 때 만든 곡이래요. 제가

0: 사는 집 창가에서 보이는 언덕 위 하얀 집에 와. 한 소녀가 살았는데 네. 그 소녀를 짝사랑해서 만든 곡입니다. 야. 그냥 뭐 청년 문학 로맨스의 어떤
1: 그쵸. 예. 마지막 입생 어때요? 그런 느낌이네요 정말.
0: 또 하얀 집이야 언덕.
1: 그러니까요.
0: 까사비앙가야.
1: 아. 중학교 때도 이렇게 부르셨을까? 끝내. 너무 신기한 발성이고 너무 감성을 막
0: 그게 너무 이럴 때 이제 유니크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아. 이 노래가 후주로 기억나세요? 후주에 정말 피아노가 계속 몰아쳐. 네, 억장이 같이 무너집니다. 피아노랑 같이.
0: 아, 진짜. 그래도 시간이 허락될 만큼 듣고
1: 네.
0: 2위로 이어드립니다.

0: 2위 곡입니다. 이 목소리입니다.
1: 이거 제가 디스크쇼 할 때 네. 그 당시 이제 프로그램을 맡아주셨던 프로듀서 한 분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가사 듣고 있으면 미치겠대요.
0: 가사 양인자 작사 김희갑 작곡.
1: 이 두 분이 부부시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 편곡이 김용년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명곤, 이호준 외에 네. 그렇다고 그분이 그 두 분이 다 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 나머지 한 몇 퍼센트를 책임지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
0: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가 87년 연간 차트 2위입니다.
1: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0: 진짜. 김윤희님께서 이 코너는 9시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1: 아니야, 또 이게 또 아쉬움이 있어야죠.
0: 그 노래를 또 전곡으로 다 듣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1: 그건 있어요. 예,
0: 얘기보다도
1: 우리가 자꾸 노래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0: 아무튼 이선희 씨는 뭐 이때도 뭐 노래 너무 잘하셨고 네. 진짜 다양한 이걸 이 노래 들으면 이선희 씨도 참 다양한 음악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1, 2곡 네. 궁금하시죠?
0: 네.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영양은 그린비아 되도록 채워서 그래 그린비아 맛이 좋아.

0: 한계를 넘어 그린데야.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87년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1위 곡 바로 네. 윤상씨 수고하셨습니다 하신 안녕하세요의 이문세 선배.
3: 네.
2: 사랑이 지나가면.
3: 맞습니다.
2: 이것도 이형훈, 영혼의 콤비 이형훈 씨의 곡이고
3: 네.
2: 김명곤 님의 편곡입니다.
3: 아, 그렇군요.
2: 대단해요.
3: 아, 이 앨범 진짜 테이프 탈수록 들었던 것 같아요.
2: 아니, 그냥 뭐 거를 곡이 없죠.
3: 네. 아, 지금 보니까 사랑이 지나가면 1번 트랙, 3번이 이별 이야기. 5번 가을이 오면, B면 1번 깊은 밤을 날아서.
2: 그러니까 그 그녀의 웃음소리뿐.
3: 그러니까요.
2: 이게 라이브 때 터져버려요.
3: 아,
2: 이대로
3: 돌아가야만 하는 거.
2: 제가 그때 조명 보조.
3: 와, 아 진짜요? 오.
2: 87년도에 후학하고
3: 상디는 정말 안 한 일이 안 해본 일이 없으시군요.
2: 아니, 잠깐 동안 이제 그게 그 한 해에 네. 선배들한테 좀 친해지려고 그런 일들을 했었죠.
3: 그녀의 웃음소리뿐 후주에 또 그 애드립이.
2: 아, 덕분에 또 오늘도 즐거운 추억들.
3: 네.
2: 아, 참 아련한 추억입니다. 지금 Z들은 저 아저씨들 40년 전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3: 왜 이렇게 신났어 이러겠죠.
2: 아무튼 원석씨
3: 네.
2: 오늘 고맙고요.
3: 감사합니다.
2: 이어지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도 편안하게 즐겨주시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진원입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20살쯤에 성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기계처럼 노래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가고 싶은 학교라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죠. 그 후론 음악에 흥미가 생겼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제 목소리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끌려가면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목표가 생기고 이루고 싶어지면 내 안의 잠재력이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인생은 소풍의 연속이듯 인생은 세일링, 항해이기도 하죠. 지금 순항 중이신가요? 5월의 항해,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바람만 좋다면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시작해요. 아마 금방 평온해질 거예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 70년대 말 아주 혜성처럼 나타난 신인이었죠. 그 데뷔곡으로 이 노래를 완전히 그냥 강타한, 세상을 강타한 세일링. 세일링으로 시작했어요. 예,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노래로 시작한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그 신서보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 오고 난 뒤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름 카메라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표현이 좋다. 지금 이 노래도 필름 카메라 같네요. 그 필름 카메라로 바라본 세상 얼마나 투명하고 맑고 깨끗할까. 거기에 착탁 한 장의 사진. 그 피사체는 누구일까요? 착탁 한 장씩. 착탁. 착탁.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칙칙칙칙칙 이렇게 감았잖아요. 착각 칙칙칙. 오늘 여러분에게 5월에 항해를 제가 이제 권했잖아요. 함께 합시다 라고 했는데, 항해하면서 어떤 사진 한 컷, 어떤 피사체를 탁 여러분은 찍고 싶으신가요? 필름 카메라로 20장밖에 없어요. 착각. 첫 장은 원래 버리는 거예요. 예, 첫 장. 두 번째 컷부터 이제 찍히는 거죠. 아, 어떤 사진 한 컷을 여러분은 기다렸다 탁 하고 소중하게 찍어낼까? 오늘은 어떤 분위기에 방송이 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될까? 빗물 따라서 나뭇잎을 타고 흘러 냇물로 강물로 또 뭐 바다로 가면은 참 좋겠죠? 일 안 하고? 오늘 뭐 부부의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5월 21일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해가지고 21, 오늘을 부부의 날로 정한 사람이 누굴까? 아유 굉장한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0: 것은 안 나요. 21일이 왜 부부의 날일까? 부부 한번 좀 챙겨, 평소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 같은 날 짝꿍 한번 챙겨보시죠. 둘이 손 묶고 다녔으면 좋겠어. 손을 묶고 같이 어디든, 하루는 부부의 날이니까 떨어지지 말고 함께하는, 뭐든지 함께하는 그런 날. 징글징글 할래나? 아우 됐어. 5분도 못. 아니 진짜 그냥 상상해봐요. 부부의 날이니까 묶여 있어야 돼, 둘이 같이. 왜 그 무슨 2박 3가, 아 3각이 뭐 그 무슨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2인 발 묶고 2인 3각인가? 예. 그런 게임 하듯이 둘이 묶어. 무조건 법적으로.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을까? 징글징글 할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아름다움일수록 조금 거리를 둬야 그게 아름다움이 배어나듯이. 자,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성장에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일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One more time. Do that to me one more time. 한 번만 더. 한순간만 더 같이 함께 하길. 캡틴 앤 테니엘. 부부 듀엣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니까 캡틴 앤 테니엘의 이 노래를 지금 들으면 어떨까요? 하셨던 김윤숙 씨의 아이디어에 저희가 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곡은 다른 곡이 돼 있었는데 광고 듣는 사이에 이 노래로 바꾸자 했어요. 좋죠? 캡틴 앤 테니엘 Do That To Me One More Time이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부부의 날이니까 우리가 2인 삼각으로 돌아다니게 하자 하루는 그랬더니 난리든 그런 난리가 없어요. 왜 저에게 그런 형벌을 가뜩이나 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어. 가뜩이나 힘든데 우리가 그거를 묶어놔요? 뭐 30년 지나니까요 동지애로 삽니다. 손신정 씨 커피 마시다가 부부의 날 말씀하시는 거 듣고 파하고 웃다가 흘렸어요. 최수현 씨 부부의 날이라고 엄마가 알려주셨어요. 행복한 날 둘이 보내라고 하시면서 하지만 오빠와 저는 그런 거 잘 안 챙겨요. 이주현 씨 사실 부부의 날 챙기시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챙겨야 될 날 너무 많잖아요. 잠시 후에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날에 껴있어 부부의 날이. 그냥 이게 약간 죄송하지만 약간 구색 같은 느낌의 부부의 날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오늘은 부부의 날이니까 네,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남편 한 번쯤은 이렇게 얼굴을 많이 좀 바라보면서 한마디 진심 어린 말 하세요.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뭐 김수진 씨가 우리 남편 하필 비 오는 날 광어 낚시 갔어요. 부부의 날인데 광어 낚시 혼자. 작년에 80cm 광어 잡아서 올해도 한껏 들떠서 갔는데 아직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네요. 그래도 제가 싸준 김밥은 맛있게 먹었다고 하니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 그래도 또 남편 혼자 낚시 떠난다고 김밥까지 싸주는 그런 또 이쁜 아내가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렇죠. 거기 가서 배달 음식 먹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잘하셨어요. 오늘 간간이 비가 내렸다 멈췄다 하고 있는 뭐 아주 분위기 괜찮은 날. 러버홀릭입니다. 레이니 데이.

와인 한잔 하면서 블루스 한번 쫙 땡기기 좋은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전 한번 펴보세요. 아이디어 드리는 겁니다. 로라 피지,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이문흥 씨가 신청하신 곡 함께 하셨고요. I'm ready to dive. 이게 무슨 말이냐? I'm ready to dive. 난 당신에게 뛰어들 준비가 됐어요. 예, 부부의 날 이런 말 들으면 겁나겠다. 영국의 올리비아 딘의 dive. 예, I'm ready to dive. 나 당신에게 뛰어들 준비됐어요, 여보.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CCFM for you。맛있게건강을챙기고싶다면강진쌀귤이밥지을때한스푼오케이고소하게볶아서샐러드에뿌려도오케이빵이나떡에넣어도오케이다양하게즐길수있으니까강진쌀귤이대한민국유일의쌀귤이특구강진의깨끗한자연과풍부한햇살아래서자란건강한맛강진쌀귤이전국어디서든초록믿음강진지금바로만나보세요

친척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들었던 질문이다. 아, 그래, 그 문세 많이 컸네. 올해 너 몇 학년이니? 그럼 몇 살 된 거야? 작년에 5학년이었으면 당연히 올해는 6학년인 거지. 어차피 기억도 못할 거면서 왜 그걸 자꾸 매번 볼 때마다 물어보시는 건지 그 이유를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오늘 아침에 방송국 오는 길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아, 전 아무 이름 알았었는데, 꽃 폈을 때는 금방 한눈에 알아봤는데, 이 꽃이 지고 온통 푸른 잎사귀만 가득하니까 알던 것도 참 헷갈린다. 네가 벚나무였나? 하고 물어보면 또 화내겠지? 아, 진짜. 저는 느티나무고요. 벚나무는 저기 쟤예요. 저번에도 알려드렸었는데, 아, 진짜.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왜 자꾸 물어보냐 하면 관심 있으니까 그러는 거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널 잊지 않고 있다고, 오고 가면 널 바라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왜? 가로수들이 단체로 줄을 서서 밤새 찬비를 다 막고 있었지만 이 비가 그치면 또 얼마나 싱그러울까. 그럼 난 또 궁금해지겠지? 네가 뭐

번년나무 맞나? 아저씨, 전 번나무예요. 지난 봄에 저랑 사진 찍으셨잖아요. 아유 진짜. 정확하게 구분 못해 미안하지만 어제 오늘 봄비를 담뿍 맞고 이제 초여름 햇빛 받으면서 한없이 푸르를 가로수들. 너희가 거리를 빛내는 올해 나무주연상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축하해 나무주연상. 올해도 좋은 활동 기대한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잔나비. 풀스 가든의 레몬 트리. 이렇게 두 곡 들으셨어요. 원서영 씨가 대학교 4학년 우리 딸 졸업 전 마지막 축제라면서 어제 대학교 축제에 가가지고 비 쫄딱 맞고 들어오더니 여태 자고 있어요. 근데 축제에 잔나비가 왔었대요. 저도 잔나비 좋아하는데 정말 부럽네.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를 들으셨습니다. 그런 요즘 그 축제 대학 축제 기간이라서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저기서 폭죽 터뜨리고 음악 붕칙 이런 소리가 집에까지 들리고 뭐 저희 집 앞에가 이제 홍대가 있고 조금 멀리는 이화여대 연세대 있거든요. 여기서 축제하면 다 들려요. 이렇게 잔향들이 봉동 이러면 이게 뭔가 해서 문을 열면 그쪽 지역의 하늘에 막 이렇게 섬광이 팍팍팍 튀어. 그러면 아이고 불꽃놀이 하는구나 마지막은. 김민지 씨, 어제 비 오는데 한양대 에리카 축제에 로이 킴이 왔어요. 새 앨범 노래라고 왜 그래 불렀는데 좋아요. 아, 왜 그래 좀 찾아봐 주세요. 왜 그래? 로이 킴의 왜 그래? 왜 그래? 로이 킴도 대단해요. 축제의 단골 손님이죠. 또 잔나비도 그렇죠. 요즘 뭐 잘 나가는 축제의 영순이 왜 섭외 영순이인 가수들 보니까 뭐 YB도 들어가 있지. 싸이는 물론이고 예. 성시경 뭐 권은비

참 매력 있는 영화수. 저 걸그룹 출신이잖아요. 걸음. 그러니까 이 상위에 랭크될 만해요. 대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래요. 아저씨 홍대 대동제 장기하님 다녀가심. 신나서 죽을 뻔. 장기하와 얼굴들도 신청했어요. 이서연 씨. 뭘 지금 뭐 난리도 아니네. 예전에 다 제가 다 했었는데. 하루에도 막 대학교 세 군데 막 다니고 이랬었어요. 뭐 명지대 그러면 그 옆에 막 또 탁 하면 또 다른 대학교 가고 뭐 한동안 진짜 영순이었던 적이 있어. 근데 언제부턴가 이문세 씨를 모십니다. 근데 앞에 앉은 그 신입생들은 멍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 빨리 저 사람이 끝나야 걸그룹이 나오는데 뭐 이런 그런 표정들. 그래서 제가 느꼈죠. 난 대학을 떠나리라. 그게 꽤 됐어요. 네. 지금은 뭐 우리 후배 뮤지션들이 멋지게 대학 축제에서 그 젊은이들과 함께 뛰고 막 비 오면 더 좋아해. 더 난리쳐 그냥. 막 우리 같이 졌자 뭐 이러고선. 아 젊음의 상징이죠. 예, 부럽습니다. 로이킴이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 가운데서 김현철 씨의 그 원곡에 왜 그래 이 노래를 한양대에서 불렀다고 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곡들을 라이브로 보는 거잖아요. 예. 함께 뛰면서 같이 합창하고 그 열기가 지금도 느껴지는군요. 대학 축제 섭외 영순위인 가수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났다 이제. 아, 우리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요. 원준 씨가 지난주 전북대 축제에서 만난 장기하 형님을 추천한다고 하셨고요. 우리 집 고3도 내년에 대학 가서 축제 가자. 김원희 씨.

0: 격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예, 갑시다. 올해만 좀 고생하자. 예.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0: 푹 잤다.
9: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1: 우리 엄마 예쁜데?
12: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9: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3: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아, 방송하는 동안에 여기 방송국 근처는 비가 살짝 멎은 것 같은데요. 이런 날 우산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잘 챙기시고 내일도 당신의 파트너가 되길 원해요. 아, 이거 되게 멋있는 말인데 좀 웃기게 들린다. 내일도 당신의 파트너가 되길 바라요. 저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0: 유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이장입니다.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3: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4: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3: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4: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5: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4: 온.
5: 경농의 스티온.
4: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5: 온.
4: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5: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4: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6: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7: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개그우먼 김신영입니다. 2007번님의 사연입니다. 프랑스어 중에 뿌띠 보네르라는 말이 있는데 의미가 좋더라고요. 뿌띠 보네르, 내 주머니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행복.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소박하죠. 무조건 대박만 바라지도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철 지난 옷들, 안 쓰는 통장 살짝 한번 뒤져볼까요? 스몰 캐시를 건질 수도 있다라고 찝어보며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화의 명곡 김신영입니다. 목타는 목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슬기신비 청아 소연의 와우띵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뿌띠보네르. 그러니까 내 주머니 안에 발견할 수 있는 작은 행복. 예,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을 먼저 챙기자. 예, 그렇죠. 약간 철 지난 옷들이나 이제 옷장 정리할 때 특히 이제 자켓에서 이제 손가락을 한번 쑥 집어넣으면은 이제 오 깜짝 놀라는 이렇게 만 원짜리가 있거나 이러면 내 돈인데도 그래도 또 행복해요. 예, 그리고 통장 요즘에 그 안 쓰는 통장 이거 그 조회하면은 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게 또 행복이고 저도 그 저작권 통장이 옛날부터 썼던 건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거래은행이 또 아니다 보니까 한 1년 만에 봤는데 와 너무나 큰 행복이었어요. 예, 이런 소소한 행복 예 때로는 요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된다 또 말씀드리면서 오늘 3, 4부 이심전심 동상이몽 엉망진창 예 아 이게 될지 지금 예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네 맘 내 맘 우리 정모와 저와 또 나름의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또 펼쳐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8: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8: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8: 제조원
10: 현대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아름다운 식탁
2: 창조 주비푸드.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은경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에는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다음 악절이 더 힘차게 울려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잠시 발걸음이 멈춰선 것 같아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입니다.

0: 필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정화의 만국 5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세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CJ바이오코어에서 보합량 500억 유산균,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구축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구축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스페인 김이명과 벨라 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쌀보관 1등 미락에서 특허받은 미락 진공 쌀통,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렌드 커피,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이분드 추악 갓바디에서 안착팬티, 키높이 7cm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2: 어, 지금 비트 담배 들어옵니다.
3: 한대
2: 찰나. 요번 주에서 더 터져야죠, 선생님.
3: 찰나.
2: 아, 미안해요.
3: 찰나.
2: 탈락. 예. 여기에서
1: 더 터지지 못하고 더 놀지 못한 미디움 템포들의 작은 날개짓이 시작된다. 미운 우리 미디움, 줄여서 미우미우. 얼마 전 비트담별 사수생이 등장했었잖아요. 굉장히 파문이 컸습니다. 이일도님, 사수생도 있는데 재수생인 제가 뭐라고, 반성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7711번님, 비트담별은 원서 접수도 힘들어요 라고. 자, 비트담별 합격 목걸이 위한 또 재도전 타임이죠. 미우미우. 오늘의 재수생들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김경환님이었죠. 신디 컴백 기념으로다가 별사랑님의 가위바위보 비트간별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말 텐션 왕이거든요 우리 별사랑. 요 뒤에 약간 청순했어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탈락. 예예, 탈락이에요. 탈락이고 여기에서 가위바위보 빙빙빙빙빙빙 이런 게 나와야 이제 또 되는데 너무 청순했다. 예, 우리 별사랑 씨 심진아 플러스 나비의 흥이죠. 예, 응원한다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0419번님, 언니 아일릿의 이츠미 빨리 비트감별 해주세요. 언니 휴가 가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라고. 아이고, 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비트. 따다다다다다다다. 하! 여기서 부앙! 한번 터져야 돼요. 예. 탈락. 예, 조심히. 예. 아, 제가 또 웬만하면 이제 또 K-pop. 예. 아이돌은 제가 터치를 안 해요. 돈 터치인데. 아, 뭔가 귀여워. 예, 아일리 너무 귀여워. 거기서 따단단따다다다다다. 뭐 이런 거 피웅피웅 한 네다섯 번 가야 되는데 아 이거 어쩔 수 없다. 우리 케이팝이니까. 예, 또 말씀드리면서 미운 우리 미디움 미움 두 곡 듣고 올게요. 우리 별사랑의 가위바위보 그리고 아일리스의 It's Me.

미운 우리 미디움 줄여서 미움미움. 자, 비트 앙금 가득한 두 곡이었죠. 별사랑의 가위바위보 그리고 아일리스의 It's Me 듣고 오셨는데요. 요 노래 굉장히 또 반응이 핫했어요. 김강원 씨가 첫 탈락 언제나 감미롭습니다. 땡큐. 우리 4650번님 신디 쉬고 오더니 너그러워졌다. 아, 아니구나. 아, 사람 안 변한다. 비트 초재일관이라고. 제가 예,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덕을 쌓는다고 제가 그때 한번 크게 한번 아파가지고 덕을 쌓겠다라고 했는데 그 덕이 하루도 못 갔어요. 예, 비트가 좀 빨라야 된다 또 말씀드리면서 우리 비제 비트 재심사 지금 대기번호가 꽤 길어요.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이규민님 최창민의 그녀의 뒤엔 항상 내가 있었다. 비트 감별 부탁드립니다. 93년 청취자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메탈 이 도입부가 너무 좋았어. 그렇지. 따다다다다다다다. 약간 느낌이 자기의 사랑인 걸 이젠 알겠니. 자기의 행복인 걸. 간주가 너무 길었어요. 예, 이게 무슨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예, 보세요. 자, 이제 거인이

가사가 나오지 않았고 우리 8987번님 스크림의 20살의 비망록 추천합니다. 어릴 때 농구장에서 경기전 음악으로 틀어줬는데 엄청 신났어요 라고. 젬베 탈락. 나는 이걸 아직도 들어도 젬베는 조문근이에요. 야, 조문근 외로는 아 이거 왜 나오나. 예. 스크립 20살의 비망록에서 잠베가 왜 나와요? 예, 잠베는 이제 10cm. 예, 우리 정렬이도 예, 칠 수 있는데 조문근이다. 예,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8009번님이 신디의 나쁘지 않아가 나오는 순간 긴장해야 됩니다. 탈락 시그널이에요. 탈락 예보. 그렇죠. 웬만하면 제가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나쁘지 않아? 그렇다고 좋지도 않아. 예, 약간 이런 느낌. 예, 재탈락하기는 뭐 했지만 그래도 미음이니까 저희가 왕곡으로 틀어드립니다. 최창민의 그녀의 뒤엔 항상 내가 있었다. 이 노래 언제 가사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지켜봐주시고 스크림의 20살의 비망록 잼베 언제까지 치는지 봐주시기 바랄게요.

0: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제 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4: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3: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4: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5: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0: 소식 듣고 선물 타고 근황 퀴즈. 근황 소식과 함께 선물을 알차게 비벼가지고 크게 떠먹어 드리는 타임이죠. 바로 오늘 퀴즈 도움 친구, 예, 늘 항상 뭘까요? 궁금해하시는 오 작가님.
11: 네, 첫 번째 문제 청취자들의 근황 퀴즈 드립니다. 2389번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딸이 엘사병에 제대로 걸렸어요. 어딜 가든 하늘색 반짝이 원피스를 입겠다고 난리인데 이번에 이 애니메이션이 뮤지컬로 나온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벌써부터 꼭꼭 보러 가자며 노래를 부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애니메이션은 엘사, 안나, 귀여운 눈사람 울라프가 등장하죠. 전 세계에 레디꼬 열풍을 불러온 이 작품의 제목은 뭘까요? 1번 라푼젤, 2번 알라딘, 3번 겨울왕국.
10: 저도 이제 조카가 있기 때문에 티켓 전쟁입니다. 예, 과연 뭘까요?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12: 문자 보내실 곳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요금이 빠지는 문자샵 8000번 활짝 열려있어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요. 프리, 공짜, 공짜입니다. 오예!
10: 자,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힌트송 들어봐야죠. 박지윤, 윤시영, 이재민. 같이 눈사람 만들래.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박지윤, 윤시영, 이재민의 같이 있는 사람 만들래 노래 듣고 오셨고요. 바로 정답 알려드려야죠. 엘사, 안나, 눈사람, 울라프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의 제목은 바로 3번 겨울왕국이었습니다. 오는 8월 뮤지컬 겨울왕국이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데요. 이 공연은 이제 무대 특수효과가 화려한 걸로 굉장히 또 유명해가지고 저처럼 벌써 많은 부모님들과 이모들, 삼촌들, 그리고 고모들, 고모부까지 들썩들썩 하는 중이죠. 또 울라프 역에 코미디언 이창호 씨가 캐스팅이 돼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또 한번 가봐야 되겠네. 당첨자 추첨해가지고 차량용 소화기 보내드리고요. 다음 퀴즈 도움 친구 집순이.
1: 네, 두 번째 문제는 글로벌 근황 퀴즈 드릴게요. 요즘 외국인 관광객, 특히 일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시장에 있는 이곳이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참기름, 들기름을 사거나 만드는 과정을 보는 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곳으로 고춧가루를 받거나 떡을 뽑아주기도 하는 이곳의 이름은 뭘까요? 1번 방앗간, 2번 철물점, 3번 지물포.
0: 와, 근데 이곳이 인기라는 게 굉장히 뜻밖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이 어디죠?
2: 문자 샵 8000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 끼지 말고 많이 보내주셔.
0: 자,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노래는 박현빈입니다. 아, 뜨거!

0: 네, 박현민의 아 뜨거.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가게. 예, 또 정답은요, 바로 1번 방앗간이었습니다. 예, 요즘에 전통시장 가보시면 방앗간에 그렇게 또 외국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이게 K관광코스라고 해가지고 좀 더 색다른, 예, 또 관광 문화가 또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또 그 참기름, 뭐 들기름 이런 거를 직접 짜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떡, 그 가래떡 이런 게 또 외국분들한테 굉장히 또 그 식감이 새롭고 또 씹으면 씹을수록 달짝지근하고 맛있어가지고 인기가 많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방앗간 가보시면 요즘에는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은 기본이에요. 예. 일본어, 중국어, 뭐 영어 다 기본으로 합니다. 예, 나는 예 바로 거기는 취업을 못한다. 예, 말씀드리고요. 당첨자 추첨해가지고 건강유산균 보내드리면서 다음 퀴즈 도움 친구 박돌이.
1: 네, 세 번째 문제는 기념일 근황 퀴즈 드릴게요. 5월 23일 토요일은 세계 거북이의 날입니다. 거북이들의 멸종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거북이의 성별은 온도로 결정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정답 보내주실 곳은 어디죠?
2: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저희 노래는 루시의 아니 근데 진짜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5: 겹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4: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한계를 넘어 크림비야.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네,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거북이의 성별은 온도로 결정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바로 O. 맞습니다. 예, 거북이는 그 알이 부화하는 동안에 주변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이 되죠. 온도가 높을수록 암컷이 많이 태어나고요. 낮을수록 또 반대로 수컷이 많이 태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에 이제 지구온난화잖아요. 그래서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해요. 이게 또 거북이도 있고, 그 도마뱀. 예, 도마뱀 종류도 이제 부화할 때 온도에 따라서, 예, 또 인큐베이터가 또 온도에 따라서 그 성별을 나눈다고 하죠. 예. 당첨자 추첨해가지고 속옷 세트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퀴즈 도움 친구 주아스민 PD님.
5: 네, 마지막 문제는 글로벌 근황 퀴즈 나갑니다. 네, 최근 마이클 잭슨의 삶을 다룬 영화 마이클이 굉장히 화제죠. 이 영화 덕분에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도 다시 역주행 중인데요. 특히 이 곡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1983년에 발매된 노래인데 신디 잠깐 귀 좀 막아주세요.
4: 네. 오늘 아프세요. 문지방 찐 것 같은데.
5: 딸꾹질 창법과 문워크 안무가 시그니처인 이 노래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1번 You are not alone.
4: 야, 노래는 부르지 마세요.
5: 네, 2번 Please.
4: 기침 많이 하시네. 예, 재채기 많다.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6: 세세 마이크 체크. 정희 선생님들 들리시나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샵 8000번 활짝 열어놨고요. 미니 뭐라고요? 공짜, 프리. 여러분의 사연 놓치지 않을 거예요.
4: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정답자분들께는요.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면서 정답은 3부에 발표를 합니다. 예,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노래는 힌트가 아주 셉니다.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그리고 뉴 진스의 ETA.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3: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2: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3: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2: 경농이 만듭니다.
0: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4: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먼저 2부에 내드린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 중 하나로 딱국질 창법과 문워크가 시그니처인 노래, 정답은 바로 2번 빌리진이었습니다. 빌리진. 이 또 빌리진이 나오면서 사실은 그 MTV 역사상 예, 흑인 가수 최초로 예, 뮤직비디오가 이제 MTV에서 이제 틀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듣는 이제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예, 그러니까 오디오에서 비디오로 넘어가는 예, 그 문화의 시작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빌리진 첫 번째 예, 첫 번째 이 83년도에 그 공연을 했는데 이제 빌리진 무대를 하면서 문워크를 처음 할 때 사람들이 와도 못해요.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사람이 뒤로 가지? 요런 게 또 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빌리진 앨범이 그 기네스북에 있잖아요. 제일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예, 그것까지 또 말씀드리고 틀리면 예, 죄송하고요. 당첨자분들은 방송국 선거표 게시판에 확인 부탁드리면서 잠시 후면 또 매번 저희는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쉽지 않아요. 예, 네 맘, 내 맘. 정모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자준 PD님 죄송합니다. 네, 왜냐면 똑같네요. 네, 이 노래 듣고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이심전심 청취자들의 마음을 얻는 자 정호의 주인이 될 것이니
4: 정희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3: 네 마음
4: 내 마음
3: 청취자들의 속마음 알아내기 이 어려운 걸 매번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이역 정모의 기타리스트 우리 정모 씨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기타 치는 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아 일단 박수 네. 세 번 시작. 짝짝짝 연남 그라운드 락패 2016에 이역 정모가 출격합니다.
4: 아 그렇습니다.
3: 예 언제 예. 어디서 하는지 홍보 부탁드립니다.
4: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5월 24일. 예 저희가 6시에서 6시 30분. 예 저희는 이때 이 시간대에 출연을 하고요.
3: 네.
4: 12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예 정모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료예요.
3: 예 예. 어디

0: 연남동에 있는 그 동진 주차장에 있는 스페셜 스테이지가 예,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석 무료 입장이니까요.
1: 네. 예, 그럼 다들. 12시부터 하면은 예. 6시에서 6시 반에 이제 2억 종목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마지막 순서 헤드라인 아니에요?
0: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순서예요. 네, 네, 네. 아이고. 헤드라이너기보다는
1: 예, 헤드라이너죠.
0: 예, 엔딩으로 해주십시오.
1: 예, 엔딩도 나이스인데 무슨 하시는 거예요?
0: 아, 네, 좀 창피하네요.
1: 요즘 뭐 SNS에 커버곡 많이 부르시고
0: 맞아요, 네네.
1: 스톰이라든지
0: 예, 이정현 씨의 바꿔라든지
1: 예, 제가 바꿔봤는데 예, 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와. 그냥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이제 좀 좋아했던 곡들이나 좀 생각나는 곡들 네. 커버했을 때 어울리는 곡들 지금 생각해서 몇 개씩 올리고 있으니까
1: 네.
0: 예, 2억 정모 너튜브 예, 너튜브도 구독 좋아요.
1: 너튜브에 이제 예, 예. 2억 정모 예, 예, 검색하시고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0: 네.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니마 첫 번째 주제 솔로들 배 아프게 만드는 가장 눈꼴 시린 커플은 일단 정호의 희망곡 SNS에 올려둔 후보가
0: 네.
1: 계속 손잡고 있는 커플 으흠. 계속 서로 매겨주는 커플 말끝마다 애인 자랑 애인 칭찬하는 커플 머리부터 발끝까지 커플룩으로 도배한 커플
0: 아하.
1: 이 중에서
0: 예, 예.
1: 제일 눈꼴 시렵다
0: 아, 뭐 사실 뭐 다, 네. 다 눈꼴 시렵죠.
1: 사실 다 네. 전체 다 그렇긴 하지만 오늘이 네. 5월 21일 그러니까 두 명이 하나가 되는 날 네.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연애할 때 솔직히 이 네 개 중에 해본 적 있다 없다.
0: 해본 적?
1: 네. 손잡고 있는 커플일 네. 수도 있고 서로 서로 네. 매겨줬던 것도 있고 애인 자랑 애인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0: 네.
1: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커플룩으로다가 도배한 커플.
0: 저는 일단 3, 4번은 안 했어요.
1: 오.
0: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일단 4번 저는 지금까지도 뭐 커플 아이템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1: 저도 없어요.
0: 예, 예. 예. 그리고 그 말끝마다 애인 자랑 막 칭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아, 그 약간.
1: 또 약간 민망해가지고.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상대방 안 궁금해요, 그거.
1: 그럼.
0: 굳이 뭐 얘기를 합니까?
1: 그리고 솔직히 예, 예. 말하면 관심이 없어서 커플룩 입는지 아닌지 잘 안 봅니다.
0: 그럼요.
1: 예. 예. 그러면 1, 2번 아니에요? 그러면?
0: 근데 1, 2번도 계속이잖아요.
1: 손잡고.
0: 네, 계속 손잡고 계속 먹여주고.
1: 물어볼게요. 운전을 했어요.
0: 예.
1: 운전을 하는데
0: 네.
1: 오른손에
0: 네.
1: 예, 여자친구 손을 계속 잡고 운전을 한 적이 있다 없다.
0: 오른손으로?
1: 예.
0: 아니 저는 운전할 때 오른손잡이여서 꼭 핸들 오른손으로 잡아요. 안전운전해. 그래서
1: 오케이.
0: 어떻게 하냐? 왼손을 크로스해서 잡았죠.
1: 그게 더 싫어. 안전운전해야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0: 아니, 오른손으로는 핸들을 잡아야 되니까. 근데 또 아니, 손을 또 잡고 싶을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1: 그럼 매겨주는 커플.
0: 크로스 이렇게 하는 거죠. 매겨주는 거.
1: 네.
0: 아이.
1: 새우 뭐 이런 거 다 까주고.
0: 아 새우는 뭐 까주죠.
1: 그러니까 다정하다니까.
0: 예, 예. 까줘요.
1: 예. 예, 예. 저는 그런 거 없어요.
0: 네.
1: 예. 좀 매겨준 적도 없고. 저는 일단 다 까놔요. 제 성격이 그래요.
0: 처음부터 다 까놓는 스타일.
1: 다 까놓고 한 번에 먹는 걸 좋아하지.
0: 예, 예.
1: 하나 까고 또 먹고 하나 까고 또 먹고는 원체도 그렇고.
0: 아니면 그거를 다 까준 적은 없어요. 그럼 어차피 다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한 번에 다 까서 주는 거잖아.
1: 다 까서 주는 적은 있죠.
0: 와, 다정하네.
1: 매겨주진 않아요.
0: 그럼요. 매겨주는
1: 예.
0: 거는.
1: 그게 좀 비슷해요.
0: 네, 그래서 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앞접시 이렇게 놔주고 이 정도는 해주지만,
1: 그치.
0: 예, 뭐 굳이 뭐 먹여줄까?
1: 굳이 뭐 자기 손이랑 다 네, 있는데 뭐 하러
0: 예. 이유식도 아니고 뭐 자기가 그렇지. 알아서 먹는 거지.
1: 그래서 우리가 예, 솔로인가 봐요.
0: 예.
1: 이런 거 다 해봐야 되는데
0: 예,
1: 안 해봐서 일단 저 김신영은 4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커플룩 도배하는 그 커플들이 약간 좀 예, 꼴사납다라고 얘기를 했고
0: 저는 3번 말끝마다 애인자랑 애인 칭찬하는 예 커플들을 제가 이제 뽑아봤습니다.
1: 솔직하게 얘기하면
0: 예.
1: 애인자랑 애인 칭찬은 안 들어도 돼요. 딴 생각해도 돼. 근데 앞에 보이는 건 어떡해. 커플룩 도배인데 뭐 커플 키링 그리고
0: 요즘은 너무 많아요. 그 예전에는 커플 티 뭐 이랬었잖아요.
1: 태블릿 PC도 커플로 에이, 해가지고 뭐. 스티커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붙여놓고
0: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이제는.
1: 아니면 말끝마다 애인자랑 애인 칭찬은 왜 그런 거예요?
0: 저는 약간 원래도 팔불출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음료를 마시고 있어요.
1: 네.
0: 그럴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날 수 있잖아요.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내 여자친구도 사서 좀 좋아하겠다. 속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1: 그래.
0: 가져가서 사주면 되잖아.
1: 말을 하지 마.
0: 그거를 꼭 내가 한 잔 더 사가야지. 왜? 아니 내 여자친구도 이거 좋아하거든. 뭐 이런 얘기를
1: 사면
0: 굳이?
1: 되잖아요. 조용히.
0: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우리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
1: 야 날씨 좋다.
0: 야 날씨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날씨 좋은 우리 내 여자친구도 날씨 좋은 거 너무 좋아하는데 햇빛 너무 좋아하는데 아 뭐 이런 내가 받겠지. 물어봤냐고 그런 거를. 아니,

0: 옥상을 알아서 가겠지. 어. 예. 아, 두 분 이 정도면 주변에 예. 이런 커플인 심진아 김원효요. 아, 제가 이 커플은 얼마 전에 제일 꼴 사나운 걸 보지 않았어요? SNS에? 파리 가가지고 와인이랑 꽃다발 들고 에펠탑 앞에서 잔디밭에서 그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에서 네. 서로 뽀뽀하고.
1: 그럼 뭐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고 본인들끼리 즐겼으면 되잖아. 그걸 뭐
0: 올리려고 꽃을 사요. 아. 올리려고 꽃 사고 올리려고 진짜, 와인을 삽니다.
1: 정말 예, 예 심진 화가 납니다.
0: 아 저는 얘기 안 했어요.
1: 죄송합니다.
0: 예, 우리 심진아 씨. 아,
1: 잠깐만.
0: 뒤끝 굉장히 길어요.
1: 그렇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0: 뒤끝이 예, 예. 전 서울에서 부산까지예요.
1: 저는 사실 굉장히 응원하는 부부예요. 그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0: 심진아 김원영 화이팅 말씀드리면서 저희 크레용팝의 어이 예,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네, 크레용팝의 어이! 듣고 오셨고요. 정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솔로 입장에서 눈꼴시린 커플들. 과연 몇 번이 이길지 너무 궁금한데 네네. 의견들 먼저 알아보죠.
1: 땀띠난다 땀띠나님께서요. 1번 계속 손잡고 있는 커플이요.
0: 그래.
1: 그래요. 뼈가 시린 추운 겨울에는 그렇다 칩시다.
0: 맞아.
1: 근데 폭염 속에서도 절대 손 안 놓고 있는 커플? 제가 다 땀띠납니다. 그만 손 좀 놔라. 누가 안 채간다.
0: 그러니까 손을 그냥 베이직하게 잡는 건 좋아.
1: 네.
0: 주물딱이
1: 싫어. 그거 진짜. 예. 예,
0: 조금만
1: 그냥 잡고 있어.
0: 주물딱. 예.
1: 예, 예.
0: 손등을 계속 어루만지고.
1: 예, 예. 예. 물론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0: 그러니까.
1: 이런 특히 더운 날
0: 예.
1: 조금이라도 옆에 누군가 살이 닿는 게 싫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플들끼리는 손도 잡고 깍지도 끼고 예. 쪼물딱쪼물딱도 하고. 물론 제가 그래서 그 그림을 실제로 길에서 보고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0: 뭐야?

0: 정모의 요술을 부렸나 봐.
1: 예, 아, 실제, 진짜?
0: 실제로 이 곡이 제가 그 길 걸어가는데 제 네. 앞에 택시 한 대가 이제 서서 커플분이 내렸어요.
1: 네.
0: 근데 아, 오늘 날씨 너무 덥다 이러면서 내리는 거 당연히 덥잖아요.
1: 덥지.
0: 한여름이니까. 네?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에 깍지를 끼고 이렇게 흔들면서 가시는 거예요.

0: 써야 되는데.
1: 제 경험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0: 아, 경험이?
1: 예, 예. 예.
0: 로로롱님. 네네. 무조건 2번. 계속 먹여주는 커플입니다. 아니 다들 손이 있고 숟가락이 있는데 왜 자꾸 먹여주는 거예요? 심지어 자꾸만 닭이 아 해가면서 먹여주는 건가요? 왜? 제발 내 밥은 내 손으로 먹읍시다.
1: 그러니까요.
0: 아, 그렇지. 아 저는 2번은 그냥 그래서 둘만해. 예, 둘만해. 그냥 먹여줄 수도 있지 뭐. 근데
1: 네, 예, 예. 아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0: 예.
1: 둘이 있을 때 하라고요.
0: 그러니까.
1: 둘이 같이 집에서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하는 맞아. 거 누가 뭐라 합니까?
0: 아, 아무도 뭐라 안 해.
1: 예, 예. 왜 같이 먹는데서 아 하면서 아 먼저 아 해. 아유, 내가 넣어줄게. 이러고 그러니까, 왜 하냐고.
0: 아, 친구들 앞에서 야야야야 비켜봐, 비켜봐 막 이러다가 여보세요. 막 갑자기 아. 이러면은. 기분 확 나빠져요.
1: 예.
0: 여보세요. 이거 못 하겠어요. 병뚜껑 좀 따주세요. 뭐.
1: 근데 왜 이렇게 잘하지?
0: 제일 싫어요. 아, 그 제가 예, 예. 조롱 많이 하거든요.
1: 아, 그쵸. 예. 따라하는 걸 잘하시네.
0: 헤어졌다 예, 예. 그러면 헤어졌어요.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막 하지 마. 하지 마.
1: 심진아 씨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니군요.
0: 심진아 씨는 예, 예. 좀 더 심해요. 원효띠, 원효띠. 막 이런 거 해요. 예. 사랑해 우 막 이래요. 뭐해 우 막 이런 거 해요. 예.
1: 쉽지 않네요.
0: 오늘 니 맘 내 맘 쉽지 않은데
1: 그러네요.
0: 고마해라님이시 고마해라.
1: 네, 3번 말끝마다 애인 칭찬하는 커플. 사실 다른 후보들은 시선을 딴 데로 돌려서 안 보면 됩니다. 하지만 3번은 제가 그걸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게다가 꼭 이런 친구들은 대화 주제랑 상관없이 맞아. 갑자기 애인 사랑이 훅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0: 뭐 라면 먹는 얘기하고 있는데 야 있잖아 아니 내 남친이 막 이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근데 그러니까 근데라고 했으면 라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번에 내가 그냥 아무 날도 아니야. 근데 갑자기 요즘에 막 갑자기 선물을 해준다니까. 그게 라면이랑 무슨 상관이냐.
1: 그러니까요. 예예.
0: 예. 아, 예.
1: 정말.
0: 아우 힘들어. 와. 예. 그리고 라이프님 있어요.
1: 네네.
0: 4번 관 커플룩 선택합니다. 시밀러 룩도 아니고 모자, 티셔츠, 반바지 그리고 신발까지 복사 붙이기 한 것처럼 입고 다니며 멀리서 걸어올 때부터 존재감이 뿜뿜. 솔직히 솔로 눈에는 그저 과한 동호회 느낌입니다. 적당한 매치가 이쁜 법이죠. 그렇지.
1: 맞아요.
0: 그리고 저는 커플 타투.
1: 아,
0: 그 헤어지면
1: 진짜 싫어요.
0: 헤어지면.
1: 예, 예. 그거는 예. 저는 네.
0: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럼 진짜 신중해요.
1: 만약에 이니셜을 박았다. 그럼 그 이니셜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0: 그럼.
1: 그래. 그러면 안 지워도 되는
0: 그렇지.
1: 거니까.
0: 그렇지. 네.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1: 예, 네. 그러니까.
0: 차라리 지우는 것보다 낫다. 또 말씀드리고. 아, 그나저나 우리 정의의 솔로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아요. 예, 후보에 예. 없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꽤나 있어요.
1: 뒤통수님께서요.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애인이랑 싸웠다고 헤어지니 많이 하소연 뒷담화 하더니 다음날 언제 싸웠냐는 듯 더 꽁냥꽁냥한 커플이요. 정작 피곤한 나는 쉬지도 못하고 괜히 뒷담화한 사람만 되고 휴.
0: 아, 근데 이거 진짜 싫어요.
1: 저도 이거 진짜 싫어요.
0: 예, 이거는... 이게 있었으면 압도적으로 예, 1등이었을
1: 예.
0: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왜냐? 꼭 밤에 불러요. 밤에 막 울면서 여보세요. 왜 그래? 그러면 나 니네 집 앞인데 잠깐만 얘기해도 돼? 그럼 거의 막 쓰러질 것 같이. 근데 네네. 거기서 야 그래 내가 걔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 걔 별로야? 인성이 별로야. 그러면 야 말 좀 심하다. 이러면서 갑자기 편들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요.
0: 아. 정답이 없어요 여기는.
1: 맞아요.
0: 예. 아. 그리고 막 새벽에 다 모여요. 친구들끼리. 막 20대 때 다 모여요. 그래서 야 우린 진짜 그냥 나는 솔직히 사랑이 뭔지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우정이 다다. 야 진짜 야 전화기 다 꺼놔. 다 꺼놔. 본인만 안 꺼놨어. 문자 오더니 나 잠깐만 가야 될 것 같아. 왜? 남친과 집 앞에 왔어. 아, 나 이건 싫어.
1: 아, 예. 아니 그리고 뭐 다 헤어질 것처럼 해놓고
0: 그래,
1: 뭐
0: 맞아요.
1: 다음 날에 뭐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냥 뭐 잘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 다시 만나기로 했어.
0: 아니 심지어 안 와요. 중간에 잠깐만 갔다 올게라고 했는데 안 와. 그것도 가방도 두고 가요. 의심하니까 친구들이 의심하니까 네네. 야 가방 두고 갈게 해놓고 가방을 둬서 제일 착한 친구한테 미안한데 나 이 가방 좀 나 갖다 주면 안 돼 이런다니까. 아 그리고 아 또 있네.
1: 예예 예.
0: 아니 화 많이 나셨다. 아, 이분은 아이디부터 아. 닉네임부터가 좀 그렇다.
1: 맞아요. 러브버그냐 님께서요.
0: 예.
1: 솔직히 1번부터 4번까지 제 마음에 다 안 들지만 하지만 저는 친구들 모임에 꼭 자기 애인 부르는 커플 아 너무 싫어요. 아니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 좀 하자.
0: 그래 맞아요.
1: 에 진짜. 아니 그래 네. 한 번은 데려올 수 있어요.
0: 한 번.
1: 친구들한테 뭐 내 애인 뭐 소개도 시켜주고 싶고.
0: 미리 얘기해야지.
1: 아 그리고 친구들도 네. 그렇잖아요.

0: 애 인도 내 친구들을 보면 나한테 더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초반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매번 오잖아요.
1: 매번 오잖아.
0: 매번 오면은 어,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친구 우리 친구들끼리 만약에 뭐 친하게 당연히 단톡방 있을 거 아닙니까?
1: 그렇지. 단체방이 있어.
0: 초대하는 놈들도 있어.
1: 최악이다.
0: 와 진짜.
1: 안 돼.
0: 어. 이제 우리 뭐 다 같이 친해졌으니까 이제 우리 뭐 내 친구도 부를게. 이러더니 막 거기 초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1: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커플끼리 또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그럼 펜션에 갑자기 놀러 와요. 우리끼리 있는데 1년에 두세 번 만나는데. 예예. 그럼 우리는 이제 속옷을 탈의하고 있잖아요. 아하. 다시 다 입어야 돼요. 그게 너무 짜증나. 본인만 나가서 있으면 되는데, 야 그래도, 네. 아 그래도 뭘 그래도야? 네가 나가 막 이렇게 하면은 야 지금 우리도 뭘 하지 마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일단 소개된 분들께는요 저희가 예 선물 챙겨드리고요.
0: 네.
1: 아시죠? 커플들의 꽁냥꽁냥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예, 근데 너무 과하면 예, 다른 사람에게도 어, 피해가 간다라는 거.
0: 그렇죠.
1: 예. 그러면 100% 우리 청취자 선생님들의 투표로 결정된 가장 눈꼴 시린 커플, 과연 어떤 커플이 눈꼴 시렸을지
0: 네.
1: 정모 씨 결과 발표해 주세요.
0: 정 선생님들이 뽑은 가장 눈꼴 시린 커플은 바로 축하드립니다. 총 33%의 지지를 받은 계속 서로 먹여주는 커플이 성장됐습니다.
1: 어머. 와, 다 대박. 틀렸어.
0: 우리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1: 예.
0: 어, 그럼 빵빠레가 잘못 들린 거 아니야?
1: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이겼다고.
0: 아, 선생님들이 예. 이겨서. 아, 그랬구나.
1: 아, 지금 말끝마다 애인 칭찬하는 커플 17. 꽁찌. 예. 그 뒤에 제가 있어요. 예.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과한 커플룩이 24%.
0: 네.
1: 아, 손잡고 그, 있는 커플이 26.
0: 어, 그 저희가 뒤에 1, 2등을 맞췄네요.
1: 예. 3, 4위를 예, 예. 저희가 기가 막히게 맞췄고. 또 예. 아무도 예, 선택을 하지 않았다.
0: 네.
1: 어, 또 다시 시작된 예. 0%로
0: 엉망진창으로
1: 가긴 하는데
0: 아직 저희에게 모릅니다. 예, 그럼요.
1: 다음 사연이
0: 예,
1: 있잖아요.
0: 그럼요. 예, 예. 예.
1: 그러면 저희는 정모의 요술 부렸나 봐.
0: 예쁜 사랑하세요.
1: 예, 예쁜 사랑하시고요. 요 노래 듣고 4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헐쑤 신난다!
1: 6월 3일

0: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따따땅따따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5: 오케이! 잘했네. 청취자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니마!
6: 니마!
5: 정모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난번 정답이 네. 아주 쉽고 간단했어요. 사실 우리
6: 맞아요.
5: 배뚱뚱님.
6: 맞습니다.
5: 아내의 최고 장점은 예쁘다.
6: 맞아요.
5: 예, 저희가 사실은 너무 두세 겹을 네.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 틀렸잖아요. 오늘은 좀 심플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이 다짐을 한번 해보면서
6: 그렇습니다.
5: 도착한 사연 소개해 주시죠.
6: 8893님께서요. 25년 전에 묻어놓은 타임캡슐을 열어보기 위해 초등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타임캡슐을 열어보니 늘 반장 회장을 했던 기억과 확성기라는 학창시절 별명, 또 발명가를 꿈꿨던 장래 희망까지 추억여행 제대로 했네요. 그렇다면 25년이 지난 뒤 과연 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5: 와, 어렵다.
6: 와, 이걸 어떻게 맞춰요?
5: 이걸 어떻게 맞춰요? 초등학교 25년.
6: 와.
5: 아, 일단은 25년 만에 이 타임캡슐 인해서 이제 추억여행을 했는데, 우리 네. 8893번님.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이런 타임캡슐 없었어요. 아, 정모 씨 때는 있었어요?
6: 저희 때 이제 한참 이제 그런 타임캡슐을 그래서 그 아침의 영광 아시죠? 그 글로리.
5: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침 글로리. 예, 예. 아침 글로리.
6: 거기 가면 타임캡슐을 팔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넣고 보관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는 근데 타임캡슐을 묻지는 않았고 대신에 저의 다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은 그거를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5: 약간
6: 보관해놓고,
5: 일기처럼.
6: 예, 예, 보관해놓고 한 적은 있어요. 예, 예.
5: 그 학창 시절 꿈이 뭐예요?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꿨던 거?
6: 저는 운동선수였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꿨던 꿈은 야구선수였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5: 약간 리틀 야구단 출신 아니에요?
6: 아니에요.
5: 아니에요?
6: 예, 예. 저희 제 집에서는 운동하는 거를 너무 반대를 하셨어서 아. 제가 뭐 육상부에도 한번 그 스카우트 제의를 네. 받은 적이 있었고 예, 그렇지만 제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저학년
5: 맞아,
6: 때니까
5: 맞아, 맞아.
6: 예. 그래서 운동은 힘들어 안 돼! 라고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셨던 예, 예.
5: 그러면 운동했으면 뭐 예.
6: 운동했으면
5: 좀 트윈스 쪽 가 있지 않을까?
6: 근데 제가 제가 네. 제 친구 야구 선수들도 있고 하니까 네네. 그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물어도 봤어요.
5: 네.
6: 야, 내가 만약에 야구를 막 어릴 때부터 해서 이렇게 했다. 야, 어땠을 것 같아? 아.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냉정하게 네. 너는 한 고등학교 야구부까지 갔다가 그만뒀을 거야.
5: 야구 선수 출신 이제 기타리스트.
6: 예, 예.
5: 예, 이렇게도 되고 저는 꿈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6: 네.
5: 네.
6: 뭐였죠?
5: 초등학교 1학년 때 둘리라고 했다가 네. 어머니가 끌려오셨고요. 예. 2학년 때 드래곤볼 예, 크리링 얘기했다가 또 한 번 예, 이번엔 아버지가 예, 끌려오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 예. 쭉 코미디언이었어요. 예.
6: 맞아요.
5: 8893번님이 별명이 확성기 그리고 회장 그리고 뭐 이런 네. 반장을 좀 꽤 했다라고 네네. 했더니 리더십은 있는데
6: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유추하다가 저희끼리
5: 다 틀렸지.
6: 예,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간단하게 사실은 가야 되는데 이 직업을.
5: 그러면 우리 제작진이 예, 예. 8893번님이 보내신 타임캡슐
6: 네.
5: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6: 야, 와.
5: 2001년도면은 당연히 이때는 뭐 타임캡슐 있었겠죠. 저 96년도 예. 어머, 엄마 아빠 어머.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세요.
6: 야, 부모님께 드리는 글이 그래도.

0: 예. 느낌표가 달라요. 원래
1: 그러네.
0: 일반 느낌표를 찍어놨는데 딴 데는 부모님한테만 이렇게 예쁘게 느낌표를
1: 그러네.
0: 그려놨어.
1: 아,
0: 아.
1: 귀엽다.
0: 그리고
1: 예.
0: 예.
1: 아, 근데 이걸로 유추하기는 힘든데. 예. 발명가가 꿈이고 희망하는 직업이.
0: 네네.
1: 3학년 때는 1학기 때 회장, 2학기 때는 반장, 또 4학년 땐 1학기 회장, 2학기 땐난 커서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내가 되었으면 점점점. 근데 되게 밝은 아이였구나.
0: 그러니까요. 되게 진취적인 아이였어요. 사진을 지금 저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1: 네, 아, 저
0: 아!
1: 앞머리 염색 넣어. 아, 이때는 무조건 뒷머리 스포츠, 앞머리 조금 길게
0: 그렇지,
1: 해가지고.
0: 그렇지. 이거 한참 유행했었죠. 그
1: 아,
0: 머리가.
1: 이번 관상을 보니까
0: 예. 아, 귀엽다, 귀엽다.
1: 엄마가 미용실 많이 가셨나
0: 그러네,
1: 보다.
0: 그러네.
1: 예.
0: 피아노 옆에서 너무
1: 저 옆에
0: 웃겠다.
1: 한번 째려보고.
0: 예.
1: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인테리어, 예, 인테리어 사장님, 예, 아예 뜻밖의.
0: 네네.
1: 그리고 사실 인테리어 그 사장님들도
0: 네.
1: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확성기,
0: 예.
1: 예, 또 대표님 아닐까.
0: 예. 저는 이제 그 확성기에서 살짝 힌트를 얻어서,
1: 네.
0: 말을 많이 하시는
1: 예.
0: 직업군요. 저는 영업사원.
1: 영업사원.
0: 영업을 굉장히 이제,
1: 자,
0: 예,
1: 일단.
0: 영업 쪽에.
1: 저희 추리가 맞을지
0: 예.
1: 8893번님과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저희 러블리즈의 노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듣고 올게요.

0: 네, 러블리즈의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듣고 오셨고요. 우리 8893번님과 전화 연결됐네요. 자,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네, 일단 자기소개 한번.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영등포구 살고 있는 네. 36살 고상규입니다.
0: 아. 와, 우리 상규 씨.
1: 네네.
0: 그... 제가 봤을 때는 확성기가 아닌데 목소리 좀 딱 들어봤는데
2: 굉장히 차분하세요.
0: 네. 네. 25년 네. 만에 타임캡슐을 열어봤잖아요.
1: 네네.
0: 느낌이 어떠셨나요?
1: 아, 되게 엄청 기대를 하고 갔어가지고
0: 네.
1: 벅찬 마음으로 열어봤는데
0: 네.
1: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내용이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가 쓴 것보다
0: 네.
1: 그 안에 이제 뭐 부모님이 써주신 글도 있어가지고
0: 근데
2: 그렇지. 네,
1: 그런 게 또 감동이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0: 아유, 저는 사실 지금 놀란 게
1: 저
0: 학창 시절에 줄곧 이제 반장이랑 회장도 하셨고 별명이 확성기였는데
1: 네.
0: 이렇게 조용한데 확성기였다고요?
1: 아 제가 이제 좀 커가면서.
0: 네.
1: 성격이 조금 되게 어렸을 때는 MBTI가 E였는데
0: 네.
1: 지금 커가면서 좀 대문자 I로도 바뀐 것 같아서
0: 바람직하구나. 예. 아 그나저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걸 기억을 하고 초등학교 간 거예요?
1: 아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타임캡슐 묻었던 기억이
0: 네.
1: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언제 열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 전체에서 묻은 거라서
2: 네네.
1: 그게 타임캡슐 위에 이제 큰 비석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여는 날짜랑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0: 비석이.
1: 제가 네 캘린더에 적어두고 네, 기억하고 있었는데
2: 네.
1: 그때 그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2: 네.
1: 네,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
2: 이야, 낭만 있다.
0: 아, 근데 진짜 홈페이지까지 가는 것도 진짜.
2: 그러니까요.
1: 네. 네.
0: 혹시 가족들에게도 타임캡슐 보여드렸나요? 혹시 부모님한테?
1: 네, 그게 거기에 이제 옛날 가족 사진도 이렇게 붙이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2: 와.
1: 그래가지고
2: 네네.
1: 그 사진
0: 좋다.
1: 같이 보면서
2: 네.
1: 그 타임캡슐 얘기도 하고
2: 네.
1: 그 덕분에 이제 집에 있는 앨범 좀 열어보면서 네. 옛날 사진도 보고 그랬었거든요.
2: 아, 추억여행을 진짜
0: 그러니까.
2: 하셨네.
0: 보통은
2: 네.
0: 아들이면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네, 안 보여주거든요. 집에다 그냥 놔두지.
2: 어때요? 그러면 어릴 적 사진과 지금 상규 씨의 모습이
1: 네.
2: 좀 많이 달라요? 외모도? 어때요? 한 번에 아 이거 내가 이때 이런 머리를 했었네 뭐 이런 게 다 기억이 났어요?
1: 네? 아, 저는
2: 네.
1: 좀 달라진 것 같은데
2: 네네.
0: 네.
1: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항상 앞머리 브릿지를 한 상태여가지고
2: 네네.
0: 아, 그래서
1: 좀
2: 아니 근데
0: 죄송한데
2: 예, 예.
0: 그 지금 사진을 봤는데 그대로 크셨거든요. 그
2: 누가 봐도 상규 씨인데
1: 아,
0: 누가 봐도
2: 예예 예.
0: 예. 예.
2: 브릿지만 하시면 그냥 상규 씨예요.
0: 그냥 상규 씨인데 예.
1: 네.
0: 아 잠깐만 그러면은 상규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맞춰야 되거든요.
1: 네. 네.
0: 어릴 때 발명가를 꿈꿨던 이유는 뭐예요?
1: 아 어렸을 때 꿈이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0: 어렸을 때는
1: 네 방학 숙제로 뭐 만들기 같은 걸 하는
0: 네네.
1: 그런 걸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0: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꿈꾸게 된 계기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꿈꾸게
1: 네.
0: 된 계기는 뭐예요?
1: 조금 힌트가 될 수 있는데
0: 네?
1: 엄마랑 같이 장래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0: 네.
1: 그때 이제 사춘기여가지고 너무 그런 얘기하기가 부끄럽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TV를 보고 있었는데 TV 나오는 뭘 그냥 보고 엄마한테 아, 나 저거 하고 싶어 이랬더니 엄마가
0: 네?
1: 바로 다음날 이 관련된 학원을 보내주셨어요.
0: 진짜?
2: TV에 나오는
1: 네, 바로.
2: 둘리는 아닐 거 아니야.
0: 둘리는 아니지. 확실히 2001년도에는 극장판이 나왔었고 그 약간 성격이 변한 게 지금의 직업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연관이 있나요?
1: 성격이 변한 게 좀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직업하고.
0: 그러면 직업의 장단점을 한번 알려주세요.

0: 장점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1: 여러 가지.
0: 네, 정말 가지. 다양한 걸 접할 수 있다.
2: 다양한 걸 접할 수 있다. 있다.
1: 그게
2: 네. 장점. 예. 그리고 단점은요?
0: 단점 조금 배고플 수 있다.
1: 배고플 수 있다.
2: 배고플 수 있다. 잠깐 이거 와. 거의 우리 직업인데. 예, 우리 직업일 수도 있고.
1: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직업 만족도를 네.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현재 몇 점 주실 수 있어요?
0: 저는 90점이요.
1: 90점. 그래도 네. 만족을 하시는 거네요.
0: 네.
2: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실내예요, 실외예요?
0: 저는 둘 다.
2: 실외, 실내.
0: 네, 실내일 때도 있고 실외일 때도 있어서.
1: 네. 와, 이거 야, 어렵다. 이거 너무
2: 진짜 어렵다.
1: 어렵다.
2: 그러면 저와 정모 씨 두 명이잖아요.
0: 네.
2: 저희 두 사람 중에 이 직업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0: 아, 당연히 신디입니다.
1: 당연히가 나왔어요. 당연히가 나왔어.
2: 저 진짜 슈퍼 아이인데.
1: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정말 강력한 힌트 하나만 부탁드려볼게요. 네?
0: 방금 전에도 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좀 다양한 걸 접할 수 있다? 그게 제일 강력한 힌트인 것 같아요.
2: 다양한 걸 접할 수 있다.
0: 네.
1: 다양한 사람이 될 수도
2: 그렇지.
1: 있고
2: 뭐 물건일 네. 수도 네. 있고
1: 그게 다 포함된 건가요?
0: 네, 맞아요.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1: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2: 아, 그러면 저는
1: 예.
2: 피디님.
1: 피디님?
2: 예. 예. 왜냐면 PD님도 막내든 배 많이 고프거든요.
1: 아, 그렇지. 그것도 맞죠.
2: 실내에서 네, 네. 편집하고 있다가 네, 실외로 네.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막 PD 수첩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나 이거 할래. 그러면 나 저렇게 멋있는 사람 될래. 할 수 있잖아요.
1: 할 수 네. 있죠. 아, 저는 네? 오히려 저 요리사 가겠습니다.
2: 요리사?
1: 왜냐면 요리를 만드시는 분들은 네. 그 만드는 시간 때문에
2: 맞아.
1: 본인이 또 막상 드시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배고프다는 게 저는 그 금전적인 게 아니라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2: 아, 예, 일로 간 거죠. 고프다?
1: 예, 예.
2: 자, 일단 이렇게 단서를 모아본 결과 저는 고상규 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감독님, 예, 네, 피디님.
1: 네, 저는 요리사 이렇게 최종 선택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2: 자, 저희 두 사람 중에 네. 제대로 맞힌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야죠. 25년 전 발명가를 꿈꾸던 고상규 님의 현재 직업은요? 발표해 주시죠.
0: 네, 직업은 연극 배우입니다.
2: 와! 예! 아, 저 방송국 근처까지 왔는데.
1: 아,
2: 아,
1: 아하.
2: 연극 배우, 아, 그러면 배고프지.
0: 아, 네.
1: 아, 근데, 예. 그래도 배가 고플 수는 있지만, 아까 보셨죠? 직업 만족도. 100점 90. 만점에 90점.
2: 그렇죠. 지금 혹시 어떤 작품을 하고 계세요?
0: 네, 올해 12월에 또. 네. 강원도에서 제가 하는 연극인데
2: 네. 네.
0: 맨 끝줄 소년이라는 연극을 하게 네, 계획이 되어 있어요.
1: 네, 네. 기사도 나왔네요.
2: 무대에 오르는 6인의 배우들 김대훈, 고문선, 이송이, 고상규,
1: 네.
2: 예,
1: 네,
2: 김현진, 맞아요. 윤서진.
1: 아~ 네. 맨 끝줄 소년.
2: 다음에 네. 예, 또 네. 좋은 작품으로 한번 오세요.
0: 네.
2: 이게 땜클리스 시리즈로 지금 제작되는 작품이에요.
1: 예. 어마어마하네요.
2: 우리 고상규 씨 제가 네. 기억하겠습니다.
1: 저도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0: 또 이 타임캡슐 이런 추억에 관련된 생각을 하다 보니까
2: 네.
0: 네, CL의 소중한 추억 듣고 싶습니다.
2: 2000년대생이네.
1: 아, 예. 감성적이에요.
2: CL의 예, 예. 소중한 추억.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배우님.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화이팅!
0: 네,
2: 화이팅!
0: 감사합니다.
2: 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1: 그러니까요.
2: 예.
1: 아니, 근데 저는 하나 좀 섭섭한 게,
2: 예?
1: 그 연극 배우로 추천을 하는 걸, 당연히 우리 신디라 그랬어.
2: 나다.
1: 와, 예. 정말. 왜 나는, 연기 소질이 그렇게 없어 보이나?
2: 정모는 음악에, 예.
1: 음악
2: 작고
1: 열심히 할게요.
2: 바나나 뽕 뒤에 한번 예, 예. 힘 쏟아주시고. 아, 저는 극단에 있었으니까.
1: 아, 맞아요. 예, 예. 예.
2: 아, 우리 고상규 배우님,
1: 네.
2: 예, 앞으로 활발한 활동 응원하면서,
1: 네.
2: 신청곡은 CL의 소중한 추억, 요 노래 듣고 올게요.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10: 방탄꼭지
11: 슬로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2: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3: 우리 희가
14: 우리 여차
13: 우리 신할 때
14: 우리 여차
13: 비절리라고
14: 우리 여차
13: 우지 신에게
14: 우리 여차
15: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며 부르는 농바우 끄는 소리입니다.
13: 어구 여차
14: 우리 여차
13: 소내기
14: 우리 여차
13: 오게 해만
14: 우리 여차
15: 농처럼 생긴 바위에 동아줄을 메고 잡아당기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를 기원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6: 추억이 가득 넘쳤던 니마!
17: 니마!
16: 오늘

0: 또 이렇게 해서 예. 그 누구도 맞추지 못하는 0%의 사태가 돼서 다음 주에 또 엉망진창. 싱숭생숭 예. 뒤죽박죽. 예. 둘 다 실패는 했지만 아 그래도 내 꿈이 뭐였지? 라는 생각도 하고
1: 아 근데 네. 저도 사실은 좀 추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물건 같은 것도 이제 다 모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상규님의 사연을 듣는데 저도 굉장히 또 마음이 따뜻해지고
0: 그러니까
1: 예, 예, 그런 시간이었어요.
0: 우리 고상규님 예. 외에도 지금 한참 이제 배우를 꿈꾸시는 모든 배우님들 배가 좀 덜 고프길 바라면서 아, 네. 예. 아, 20년 뒤에 뭘 묻어요? 뭘 묻어요? 됐어요. 지금 저
1: 우리가
0: 지금도 힘들어.
1: 우리가 땅에 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0: 우리가 묻힐 수도 예, 있어. 예, 예. 예. 뭘 타임캡슐이에요. 지금 비타민 캡슐이나 먹어요. 예. 몸에 좋은 캡슐이 있어. 좋은 캡슐이 있으니까 강황가루나 요즘 뭐 캡슐로 된 거 예, 네. 말씀드리고요. 아, 오늘 끝곡은요. 아, 예. 제대로 긁으시네. G.O.D의 0%. 들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네, 예. 예,
1: 다음 주에는
0: 죄송합니다.
1: 좀 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0: 하나라도 맞추겠습니다.
1: 네.
0: 예, G.O.D의 0%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화의 왕국 김신영
1: 기타리스트 정모였습니다.
0: 시작!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

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먼지를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되는 컴퓨터 마우스, 이제는 일상화된 물건들이죠. 그래도 가끔은 궁금합니다. 대체 저건 처음에 어떻게 만들 생각을 한 거지? 요즘엔 최첨단 디지털 제품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신기술을 봐도 오래 놀랄 틈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제품 나옵니다. 덕분에 자극에도 많이 무뎌진 것 같고요. 살기 편해져서 참 좋다 하는 고마움도 떠올려 본 지가 언제더라. 모든 게 빠르고 쉬워진 디지털 세상이지만요. 그래도 가끔씩은 아날로그 방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이 이야기를 라디오로 듣고 있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5월 21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듣고 오셨습니다. 아, 앞서서 오프닝 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아, 이거 진공청소기랑 이거 마우스 이거 진짜 어떻게 만들게 된 거지? 물론 불편함 속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아, 불편하다 불편하다. 아, 내가 그냥 만들고 말지 하는 사람이 또 만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아, 아마 온 세상에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살았으면 이건 평생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 저는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런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거든요.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맞다 그러면 아 맞나 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 가끔씩은 약간 이렇게 불편한 거 못 참는 사람들이 있는 게 이게 또 이게 우리가 또 편하게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중요한 건요 또 요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너무 발전이 잘 되다 보니까 만약에 청소기가 갑자기 사라졌어, 없어졌어. 그러면은 여러분 쓰레받기에다가 빗자루로 이렇게 쓸면서 아날로그로 청소할 생각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청소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될 것 같아. 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발하신 분들, 발명가분들 정말 감사하단 말씀드리면서, 아날로그 라디오로 들으시는 디지털 미디로 들으시든 뭐든 환영합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 하면서 두대를 듣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손가락 움직여서 사연 보내주세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 쏠 거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50만 원 상당의 최첨단 블랙박스 퀴즈 성공하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퀴즈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신, 옛날 노래부터 우리 부장님 기준 최신곡까지 다양하게 퀴즈 내드릴 거예요.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8: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시키겠다.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5: 괜찮아?

0: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민이랑 6961번님, 지난번에 두 대 퀴즈 맞춰서 상품으로 실비김치 받았는데요. 남자친구랑 저랑 똥꼬에서 불나는 중이에요. 혹시 청취자들 암살실도 암살시도 하시는 건가요? 근데 맛있어요. 어쩔. 저도 요거 그 예전에 봉선언니랑 너튜브 촬영하면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저 정말 위장이 뒤틀려가지고 저 죽는 줄 알았잖아요. 심지어 그때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랑 9개월 만에 만나는 날이었어요. 9개월 만에 만나는 날인데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만 이러면서 배 자꾸 뒹굴렀던 저는 엄두도 안 납니다. 실비김치 맛은 있지만 이 맵찔이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4708번님, 방금 주차했는데 제 옆에 너무너무 운전을 못하는 운전 연수 차량이 주차를 하려고 해서 지금 내

내리지도 못하고 차 안에서 제 차 긁을까 봐 콩닥콩닥 긴장 중입니다. 아, 내가 다 떨림. 제가 옆에서 주차 중이었나 봐요. 저 아직도 미숙하거든요. 하도 운전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 그래, 내 옆에 계셨던 분들이 다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근데 우리도 다 저기 초보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380번님, 7살 아이가 유치원 중고장터에 내놓을 물건을 가져가야 된대서 뭘 가져가고 싶냐니까 자동차를 가져가야겠대요. 그래서 아, 이젠 잘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를 챙겨줬더니 아니 이거 말고 엄마 차 이러네요. 아들아, 아무리 똥차같이 보여도 거기 내놓을 건 아니거든. 아들이 보기에는 엄마 차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쓸모없는 자동차로 보였나 봐. 내가 몰고 있는 장난감 자동차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나 보다. 근데 아이들 눈은 또 정확하거든요. 요거 이제 바꿀 때 되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7756번님, 부장님이 SNS를 시작하셨는데 말로는 부담 갖지 말라면서 자꾸 아이디를 알려주시고 직원들 것도 물어봐요. 자꾸 팔로우 압박해서 결국 친구를 맺었는데 진짜 업로드하기가 무서워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부장님? 아, 물론 한 대 어울리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굳이 또 그런 것도 염탐해가지고 뭐게. 아, 지금은 또 신나는 마음에 그러신 것 같은데 아, 어느 정도 이제 눈치채셨으면은 본인이 언팔해 주세요. 권유미님, 저 드디어 깁스했던 거 풀려고 정형외과 다녀오는 길인데요. 의사쌤이 깁스 푼 부분 눌러보시고선 손을 1분 넘게 씻으시네요. 그간 못 씻던 부분이라 좀 그랬겠죠? 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깁스 푼 거 축하해 주세요. 아, 이거 맨손으로 만져보신 거예요? 와, 진짜. 그래, 이거 알죠. 뭐, 저는 깁스는 안 해봤지만, 깁스 이제 오래 하면은, 거기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이제 막 난다. 배꼽한 냄새? 아, 난 좋던데. 알겠습니다. 네. 자, 축하드리겠고요. 자, 요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아, 플레이브 피처링 솔의 흥흥흥.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 세상에 음악 귀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0: 알못 음악을 알지 못한 안영미가 다 아는 척 잘 아는 척 아주 뻔뻔하게 되는 음악 퀴즈 음악의 아신. 3933번님 오늘도 사장인 저랑 알바생이랑 둘이 퀴즈 풀 준비 중이요. 우리의 집단 지성을 보여드리리 라고 하셨는데 와 너무 바람직하다 너무 좋다.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생업을 접고 지금 음악에 맞추려고 다들 집중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 요럴 일은 아닌데 또 하다 보면 집중도 되고 머리 힐링도 되고 리프레시도 되고 아마 재밌으실 겁니다. 재밌는 시간 되실 겁니다. 자 혼란의 음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쉐이크 세트가 걸려있는 전주 퀴즈. 자 지금부터 어떤 노래 전주 부분을 아주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전주만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자는 총 3명 뽑아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그럼 가장 앞부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아 잠시만요. 혹시 예. 아, 일부러 제가 또 쉽게 맞출까봐 정말 0. 몇 초만 틀어주셨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거는, 아, 이분들 노래다. 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아, 우리 두댕이들도 아마 또 맞추셨을 거예요. 예. 제가 맞추면 어쨌든 다 맞추더라고요. 자, 그러면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길게 들어볼까요? 이 청아한 음악을 들으면 또 바로 막 뛰고 싶고 그러잖아요. 어? 괜히 맑은 하늘이 또 막 떠오르고 막 그러네. 아 마치 제가 지금 운명 49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막 알죠? 지금 뭐 신이 들어와서 지금 막 맞추고 있는 것 같아. 보여 다 보여. 내 눈에는 다 보인다. 그래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들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또 길게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요분들이 또 원곡이 있고 요걸 또 리메이크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리메이크 하신 분도 요 노래로 또 유명해져가지고 말이죠.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부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다 아시겠죠? 바로 이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나갈게요.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전주 퀴즈 정답은 바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였습니다. 아, 저는 패닉의 노래인 줄 알고 아까 계속 이분들 계속 이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적 씨였고요. 그리고 허각 씨의 하늘을 달리다도 요것도 굉장히 큰 히트를 쳤기 때문에 허각 씨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허각 씨도 맞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밴드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 대학 축제 단골곡이죠. 이적 씨 본인도 많이 부르고 허각 씨는 더 많이 부르고 허공 씨도 아마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사고를 달리다라고 불리고 있는 하고요. 근데 들을 때마다 너무 시원하지 않아요 이 노래? 자, 노래 중에 귓가에 들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귓가에 들리는 그대의 절대 음감이었는데 박자가 안 맞는구나. 어쨌든 요 귓가에 들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라는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노래를 작곡할 당시에는 휴대폰을 좀 오래 쓰면 뜨거워졌었거든요. 아, 지금은 그런 게 없나? 이적 씨가 구여친 현 아내 분과 연애를 하던 당시에 통화를 할 때 폰이 수시로 뜨거워져서 그때의 감상을 가사로 녹인 거라고 합니다. 어메, 달달하네, 달달해. 아, 지금 이렇게 뜨거워질 때까지 통화들을 안 하나? 뭐지? 전화 포비아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쉐이크 세트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천연 염색 턱받이가 걸려 있습니다. 뮤지컬 퀴즈! 자, 지금부터 제가 노래 가사의 일부를 뮤지컬 연기로 들려드릴 거예요. 두댕이들은 제 열연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제 열연 나갑니다.

정도면은 차 안에서 다들 기립박수 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자, 요 노래 나 알겠다, 뭔 노래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힌트송 저희는 바로 떠먹여 드려요.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뮤지컬 퀴즈 정답은요. 바로 잭스키스의 사나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봄에 살고 죽고 봄 때문에 살고 이 부분에서 나오는 고공 점프 안무 기억하시죠? 점프해서 다리를 쫙쫙 찍고 내려오는 안무였는데 멤버 김재덕 씨 말로는 10대 시절에는 점프를 막 한 3미터씩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결합한 후에 공연을 할 때는 설렁설렁 뛰어도 비난하는 팬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우리 오빠들 관절 지켜야 되니까요. 맞아요. 은지원 오빠도 많이 힘들어 하더이다. 자, 내년에 잭스키스가 데뷔 30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30주년 기념 공연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천연 염색 턱받이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성업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요. 아, 저는 참 싫어하는데 두대기들이 참 좋아하는 문제예요. 비타민 세트에 걸리는 배속 퀴즈. 자,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을 아주 빠르게 감아서 들려드릴 거고요. 두댕이들은 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정답자는 세 분 뽑을게요. 아,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인데 한번 노래 주시죠. 아, 웬일로 제가 맞췄습니다. 아, 또 제가 가장 싫어한다고 투덜투덜 될 때 또 부장님께서 또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에서 아, 선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쉬워요. 안영미도 맞췄는데 설마 이거 모르시는 두둥이는 없겠죠? 말이 안 되지. 뭐 아니면 뭐 감금을 당하셨었나? 이 노래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혹여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느리게 드려볼게요. 다 들리죠? 요게 이제 빠르게 해도 너무 잘 들리는 노래예요.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는 노래예요. 자, 그렇다면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힌트송도 바로 나가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두세 데이트 안영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 받아가는 시간.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나갔던 배소 퀴즈 정답은요. 바로 크레용팝의 빠빠빠였습니다. 당시 K-POP 시장에서 보기 드물었던 B급 감성의 중독성 있는 리듬과 멜로디, 거기에다가 헬멧 춤으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더랬죠. 중소기획사 돌이었던 크레용팝은 당시에 홍대나 명동 거리 행사 등에서 게릴라 공연을 자주 했었는데요. 이 영상이 퍼지면서 역주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했던 게 홍보를 전국노래자랑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뭔가 노래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아침마당이라든지 정우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붐이 생기게 됐죠. 자, 멤버였던 초아 씨가 최근에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 어마나 같은 육아 맘으로서 응원합니다. 마냥 애기들이었는데 애기들이 애기를 낳았네요, 진짜. 자, 비타민 세트 받으실 세 분도 두대 홈페이지 성업부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2부 끝곡으로 NCI의 후후후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3: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퀴즈 풀고 노래 듣고 선물까지 받아가는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3802번님. 후, 저 지금 남편한테 운전연수 받다가 열받아서 자리 바꿨어요. 운전연수고 나발이고 이제 음신 퀴즈나 풀란다. 아, 지금 나발 나왔습니다. 나발이고 나왔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지 되시죠, 여러분들? 아니, 그 남편분들 그 설명 좀 잘해주세요. 내 와이프가 내 직장의 상사다라고 생각하고 친절 좀 베푸소서. 아이 참. 아이 자기들은 뭐 처음부터 운전 잘했나. 아유. 자, 운전 연수보다 훨씬 재미난 음악의 신 음신. 잠시 뒤에도 계속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시 쉬었다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세금

0: 치키미 만나요. 세무사 한국 세무사회.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Slim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한계를 넘어 크림비아.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Radio Station. 여러분께서는 지금 2시의 데이트 안영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풀게 되는 음악 퀴즈,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문제는요, 효소 유산균 세트가 걸려있습니다. 마마고 퀴즈. 지금부터 두 대 전용 번역기 마마고가 노래 가사를 읽어줄 거예요. 꼬부라진 발음 속에 숨겨진 가사를 듣고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세 분 뽑을 거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3: 숨이 자꾸 미워있는다 내가 널 향해 지올려온다.
2: 내가 날 향해 지려고 한다. 어? 옛날 노래 같은데 나는 김사랑이다. 나는 18살이다. 이런 느낌인데 뭐 숭해지려고 한대. 숭해질

그래요?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자, 날이 뜨거워질수록 물 만나는 분의 곡입니다. 제목을 맞추시면 돼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힌트송 바로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의 직청직송 정답 발표할게요. 제가 오늘 더러 허밍한 노래는 바로 권은비의 Underwater였습니다. 저랑 같은 평행 이론 같은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깡 말랐는데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섹시미가 또 있잖아요. 예. 청량한 여름이 떠오르는 이 곡이요. 가을에 처음 발매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 저도 초면이에요. 아, 권은비 씨가 털 발토시에 고양이 발 모양의 털 장갑을 끼고 무대를 했었는데 아 이게 어떻게 터졌다? 다음에 여름 워터밤 무대에 서면서 이 영상이 400만 뷰를 찍었다. 이 말씀이옵시다. 어마나 세상에. 저희 첫 무대를 몰랐었어요. 털 발토시의 고양이. 야 이거 뽀삐 뽀삐 뽀삐. 아, 그때 이후로 센세이션 했었는데 진짜. 자 그때부터 이 언더워러까지 역주행을 하면서 워터밤 여신에 등극하죠. 무대를 보면요. 너를 맡겨 할 때 군부대가 따로 없습니다. 남성들의 우렁찬 맡길게 요 응원 올해도 워터밤에서 들리겠네요. 참고로 저 안영미도 올해 출산하고 나면은 뭐 내년에는 얼마든지 워터밤 무대에 설 수 있거든요. 연락 주시고요. 산후조리 바짝 해가지고 만날 테니까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항상 기다리는데 몰라 내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 안 오는 건가? DM도 받아요. 예, DM도 보내주세요. 자, 기능성 팬티 세트 받으실 세 분도 홈페이지 성원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기능성 팬티 입고 갈 테니까 불러만 주세요.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음악이신 음신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라쿠 라면 모바일 쿠폰이 걸려있는 미션 퀴즈. 제가 드리는 미션을 듣고 미션에 알맞는 정답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당첨자는 3명 뽑아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자, 오늘 미션은요. 빰빰 뿌라범 빰빰 뿌라범 시간입니다. 시간. 제목에 시간이 들어가는 노래 세 곡을 보내주세요. 오타 없이 가수와 노래 제목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문자 받는 동안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시간이 들어가는 노래,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음악의 신 음신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듣고 왔습니다. 미션 퀴즈 제목에 시간이 들어가는 노래 정말 다양합니다. 이무진의 잠깐 시간 될까,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등등등등 시간이 들어가는 노래 정말 정말 많습니다. 라면 모바일 쿠폰 받으실 세 분은 두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시고요. 자, 오늘 음악의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는 나월의 같은 시간 속에 너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사라 바렐리스의 브레이브 듣고 오셨고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댕이들이 보내주신 사연 더 볼게요. 6848번님 지금 회사 조퇴하고 작은 아들 학교에 혼나러 갑니다. 키가 180이 넘는 우리 작은 아들이 학교 천장까지 키가 닿을까 하고 폴짝 뛰다가 천장을 부셔먹었대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이런 걸 왜 해보는 건지 난 모르겠어. 도대체 이런 호기심이 왜 나오는 거야? 왜 나오는 거냐고. 아 이거 한번 나 다 할까? 아 한번 뛰어볼까? 이거 자체가 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 그래도 이렇게 혼나러 가신다고 하니까 아 좀 조금 그래도 덜 혼나셨으면 좋겠네. 이게 엄마 잘못 아니잖아요. 엄마가 뛰라고 미션 시킨 거 아니잖아요. 네. 천장 그 저기 뭐 창호지로 메꿔야 되나 뭐로 메꿔야 돼. 어쨌든 돈 나갈 일 생기신 것 같은데 저희가 커피로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9번님 목이 허전하면 못 견디는 남편 때문에 새로 산 셔츠의 제일 윗단추와 두 번째 단추 사이에 속단추를 달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 가뜩이나 놓아놔가지고 침침한데 바늘 귀에 실 넣기 너무 힘드네요. 남편아 이제 옷 새로 사지 말자. 아니면 단추를 직접 달든가. 참 손이 많이 가요. 그럼 그냥 폴라티 입으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아니 왜냐면 김국진 선배님 같은 경우는 365일 폴라티를 입으시더라고. 목이 워낙에 가늘고 기시고 추운 걸 못 견디시는 분이죠. 그래서 항상 폴라티를 입으시는데 간편하게 폴라티 괜찮지 않아요? 뭐 우리 학창시절에 왜 여기 폴라만 있는 부분 있잖아요. 목 폴라만 있는 부분. 그것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9737번님 3년째 자영업하면서 두대를 듣는 두댕입니다. 어제 엄청난 일이 발생해서 사연 보내요. 저랑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제부로 다 그만뒀어요. 와, 여기 배달 고깃집인데 큰일 났습니다. 사람 구하기 전까진 나 혼자 다 해야 돼요. 이라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그만둘 땐 그만두더라도 다들 여유는 좀 두고 그만둬주지 않아요? 사람 구할 때까지? 이렇게 다들 뭔가에 꽂힌 건지 단합해가지고 바로 그냥 전 오늘으로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어딨어요. 그동안에 정이 있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유 진짜 당분간 힘드실 것 같은데 아우 저희가 또 커피로 위로해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안용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CN블루의 아이고 이제 우리 사장님 어떡하나 왜

외톨이야 외톨이야 들으셨고요. 그리고 부활의 Lonely Night까지 듣고 왔습니다. 0927번이 오늘 우리 딸 방과 후 참관 수업인 줄 알고 반차를 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전화 와서는 엄마 오늘 아니고 다음 주래 라네요. 끼야호! 그래서 저 지금 혼자 놀러 나가요. 너무 신나. 어머나. 너무 좋겠다. 의도치 않은 자유시간. 근데 다음 주에도 그러면 또 반차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회사에는? 회사 분들이 또 분명히 지난주에 반차 쓰지 않았어? 방과 후 그 있다고? 참관 수업 있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이번 주도 참관 수업 있어? 이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지? 몰라. 그냥 놀아 일단. 자유시간 생겼으니까. 7147번님 오늘도 배드민턴 배우러 갑니다. 제가 왕초보라 거기 계신 60대 누님들한테 매일 깨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 덕에 실력이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님들 제가 곧 따라잡겠습니다. 좀에만 기다리십시오. 야 진짜 배드민턴 저도 이거 쉬운 줄 알고 섣불리 예전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쳤다가 와 저 진짜 3일 동안 손목이 안 움직여가지고 저는 그리고 뭐 하나 시작하면은 온몸에 힘을 빡 주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긴장을 빡 하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 그래서 그때 막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요 진짜 쉽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요거 그냥 툭툭 치는 것 같아도 요게 다 노하우가 있더이다. 손미용님 저 드디어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아침에 회사 게시판에 붙어있는 제 이름을 보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무실 동료들이 축하해주는데 그간 고생한 게 생각나서 눈물 날 뻔했어요. 영미 축하받고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축하해주세요. 아유 축하해드려야죠. 당연히 축하해드려야죠. 아우 꽤나 오랜만에 이렇게 승진을 하신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러면 누려야지 누려야지 계속 이렇게 꿈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얼른 누리세요. 그리고 나한테만 저한테만 자랑하지 마시고 주변에 다 자랑하세요. 이거 자랑할 일입니다. 자 역시나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겠고요. 저희는 러브올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올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명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도 섭취하는 콩콩효소에서 효소 유산균,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오른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 하용사 퀴즈 정답 바로 Strong East Circle 강동원이었습니다. 당첨자는 두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 확인해주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앞서서 우리 하경사 스트롱이 왜 강인가요? 물으신다면 그냥 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찐 두댕이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들리신 분

분들은 이런 걸 이제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트롱 강하다. 이제부터라도 알아두세요. 안영미요. 외워두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 듣고요. 끝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강원 원주에 있는 섬강 자작나무 둘레길. 섬강을 따라 자작나무 숲길이 길게 이어지는 곳인데요. 데크길과 오솔길이 번갈아 이어져 있고 특히 이맘때면 하얀 자작나무와 초록숲이 어우러져 한적하게 걷기 좋은 길입니다. 섬강 자작나무 둘레길은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징검다리 하나가 나오는데요. 다리를 건너면 하얀 줄기의 자작나무들이 양옆으로 길게 이어지고 사이사이로 소나무와 참나무가 어우러져 온통 연두빛으로 물드는 곳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자작나무 잎사귀가 사각사각 흔들려 걷는 내내 귀까지 편안해지는 길이라고 하네요. 한참 걷고 나서도 자작나무 소리가 귀에 남겠네요. 5월 21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트러머쇼티 그리고 피처링 레니 크레비츠 Something Beautiful 들으셨어요. 아주 몇 개의 코드로 반복되는 그런 음악인데 그 안에서 구성을 아주 재밌게 해서 지루하지가 않네요. 계속 귀를 기울이게 하는 중간에 기타 솔로도 나오고 레니 크래비치의 목소리도 나오고 트럼보쇼티의 목소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단순한 코드와 멜로디를 굉장히 재밌게 계속 듣고 싶어지는 그런 궁금해지는 그런 음악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뭔가 레니 크래비치가 같이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좋고 중간에 기타 솔로도 아마 레니 크레비치가 아닐까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힘 있는 기타 솔로 너무 좋네요. 임순아님이 보내주셨어요. 비 온 뒤 나무 잎들이 더 초록초록하네요. 공원에 앉아서 순디 라디오 출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서울에는 비가 왔었는데 이제 비가 좀 그치고 이럴 때 참 정말 안 그래도 요즘 숲이나 이제 나무들에 아주 초록초록하게 잎들이 많이 피었는데 더 초록초록해진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김미란님은 오랜만에 놀러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선곡이 있는 완화 너무 좋아요. 특히 이제 완벽한 하루의 첫 곡들이 저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도 꼭 4시 시작할 때 꼭 같이 이 완벽한 하루의 오프닝과 함께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첫 곡으로 완벽한 하루의 어떤 기분이 딱 나오지만 물론 뭐 2시간 동안 나오는 곡들이 다 좋고 여러분들의 신청곡까지 너무너무 좋지만 그리고 첫 곡이 아마 그날의 기분을 딱 대변해주는 느낌이라서 참 좋아요. 권기현님은 순디 오늘도 좋은 선곡 듣고 싶어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노래도 좋지만 오늘 별거 없는 목요일 소소데이 여러분들의 소소한 사연과 좋은 노래들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당진시청, 백조싱크,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BS한양, 오뚜기 카레, 한국세무사회, 멕시칸, 브람산마이자, 뿌리담은 리얼 생화사비, 주비푸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볼데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올품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6: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5: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6: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손선영님이 시청해 주신 김고은의 어두운 마음은 오늘 밤 지나갈 거야 들으셨습니다. 우리 배우 김고은 배우 노래를 굉장히 맑게 정말 기교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참 뭔가 마음이 되게 정화되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보통 우리 뮤지션들이 가수가 보컬리스트가 노래할 때는 조금의 기교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은 참 그게 가끔씩 이런 노래가 나오면은 너무 좋고 더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목요일 소소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한원희님, 꾸벅. 그치요? 아주 소소데이에 정말 잘 어울리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툭 별거 없이 그냥 꾸벅 인사하는 건가요? 꾸벅은 아니면은 조는 건가요? 아 궁금하네. 너무 소소해요. 그래도 딱 꾸벅 하는데 오늘 잘 어울려요. 장명근님, 형님 숙취로 하루 종일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또 술을 마실까요 제가? 내일쯤 또 술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고생을 해도 다시는 술 안 마시 이러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한 잔 마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술 좋아하시죠? 네. 그래도 적당히 이렇게 또 숙취로 고생할 정도로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기 바랍니다. 5377 쓰시는 분, 왜 제가 주식을 사면 항상 그날부터 내려가는 걸까요? 모르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분위기 좋던데. 적당히 주식도 적당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려가는 날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날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용기를 가지세요. 화이팅. 5803 쓰시는 분, 순디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저도 모르게 내내 일하다가 인터넷 창에 검색 순위 보고 알았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뭐 무슨 날인가요? 오늘 5월 21일 목요일 소소데이입니다. 혹시 검색 순위에 소소데이가 나온 건 아니죠? 저도 한번 노래 하나 들으면서 검색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카니발의 노래입니다. 비누 인형.

카니발의 비누 인형 들으셨습니다. 2552 쓰시는 분이 버스 탔는데 빈자리 있어요. 오늘 운수 좋은 날? 오늘 무슨 날인지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8295 쓰시는 분은 오늘 최일형의 생일입니다. 내 남자. 오, 남자친구인가요? 남편인가요? 누군가요? 어쨌든 생일인가요? 축하드립니다. 최일형님. 2188 쓰시는 분 오늘은 절기상 소만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맞는 말이지만 조금씩 비껴나갔어요. 오늘은 21일, 2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부부의 날입니다. 아, 오늘 정말, 정말 좋은 날이네요. 부부들. 아, 부부의 날에는 뭐 하는 거예요? 부부의 날에는 뭐 이렇게 부부... 아니 싱글도 있는데 부부의 날 어떻게 참 부부의 날에는 아마 그냥 부부의 그냥 서로에게 이렇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 뭐 이런 얘기 한 번씩 덕담 한 번씩 하면 부부의 날 뭐 그게 부부의 날이죠 뭐 거창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야 여보 축하해. 축하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알겠습니다. 저는 부부의 날 기념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실 노래예요. 또 두비 브라더스의 What a Fool Believes 이 곡 듣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안드레아 모티스의 플로르 지 리스입니다. 트럼펫과 색소폰을 불면서 노래도 하는 스페인의 아티스트인데요. 10대 때부터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첼리스트 요요마와 투어를 돌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무대 경력이 20년 넘게 쌓였지만 나이는 올해로 30살이어서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공개한 앨범이 너무너무 좋아서 더 기대가 됩니다. 보컬과 기타, 트럼펫을 중심에 두고 만든 인티멋이라는 어쿠스틱 재즈 앨범이고요. 브라질에서 사랑받는 곡들도 커버해서 넣었는데요. 플로르 지 리스는 브라질 싱어송라이터 지자방의 76년 곡입니다. 안드레아 모테스의 새로운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안드레아 모티스의 플로르 제리스였습니다. 아주 브라질 음악을 재즈하게 좀 편곡을 해서 보컬도 안드레아 모티스 그리고 트럼펫 솔로도 안드레아 모티스 정말 재능이 많은 아티스트입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에 무대 경력이 20년이 넘게 쌓였지만 30살이면은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 지금도 너무 잘하는데, 야 이게 연륜이 쌓이면서 얼마나 정말 멋진 뮤지션으로 될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자, 이 인티머시라는 이 앨범 전체가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음악으로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안드레아 모티스 한번 찾아보시고 안드레아 모티스의 음악 또 많이 들어보시면서 풍성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어떤 정서적으로 굉장히 음악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니까 우리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니까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음악들 플레이리스트에 잘 저장해 두시고 나중에 또 찾아서 좋은 음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403 쓰시는 분이 목소리가 너무 맑아요. 거기에다 관악기까지 부럽네요. 맞아요. 참 이런 재능이 많은 뮤지션을 보면 참 저도 참 부러워요. 자, 잘 들었고요. 김성희 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제가 공유하고 싶은 곡은 리도어의 영원은 그렇듯. 영원은 그렇듯. 노래 제목도 가사도 한편의 수필집 같아서 계속 듣게 돼요. 아늑한 목소리와 음악이 마음을 토닥여줍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아마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를 자주 들으시는 분들 리도 익숙한 팀이겠죠.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이 곡 리더의 영원은 그렇듯 김성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를 좀 귀 기울여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김성희 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리도어의 영원은 그렇듯 들으셨고요. 그 뒤로 빅가서 고금의 샴푸의 요정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김성희 님께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하루 청취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연극 티켓입니다. 48년차 배우 정혜리 씨가 출연하는 심리 스릴러 연극 더 마더가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저희 완벽한 하루 청취자분들께는 5월 29일 금요일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분당 두 장씩 1인 2매로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말머리에 더 마더 달고 문자나 미니로 미니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참 그 배우분 스크린에서 활약하는 배우분의 연극 무대로 많이 그 활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께도 우리 더 비기닝 연극 그 이천희 씨, 이은지 씨 왔었는데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서 자 여러분들 5월 29일 금요일이니까 스케줄 확인하시고 말머리에 더 마더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0: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볼데이.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별거 없는 목요일 소소데이죠. 여러분은 이런 걸 방송국에 사연으로 보내도 되나 싶은 소소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런 걸 방송국에서 선물이라고 보냈나 싶은 아주 사소한 아주 소소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선물 비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받더라도 절대 누구에게 선물이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자, 소소한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소희님, 남편이 어제 저녁부터 속이 안 좋다고 토하다가 출근했어요. 아이고. 근데 전 오늘 저녁에 혼자 소주 마실 거예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무슨 뜻이죠? 속이 안 좋다고 토하다가 출근했다는 거는 술을 마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속이 안 좋아서. 근데 이소희님 혼자 소주 마신다는 거는 남편이 속이 안 좋아서 혼자 마시는 건지 뭐가 안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술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날이잖아요. 350이 쓰시는 분, 오늘 세제를 다양하게 샀어요. 깨끗해질 주방과 화장실이 기대돼요. 아, 정말 저도 이렇게 보다가 그 세제 같은 거 이렇게 막 광고하면서 나오면은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거든요. 깨끗하게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받고. 박나래님, 두 아들이 너무 꼴 보기 싫은데 어쩌죠? 어쩌죠?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냥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는 걸 계속 기억하시고 계시면 돼. 모르겠어요. 김효진님, 출출해서 방금 미숫가루를 마셨더니 너무 맛있어요. 여름 맛이에요. 미숫가루. 미숫가루 먹은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저. 갑자기 미숫가루 얘기를 김효진 님이 하니까 야, 여름에 이렇게 시원하게 미숫가루 마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미숫가루 정말 언제 마셨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맛있겠어요. 6958 쓰시는 분,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요. 코골이 신랑이랑 어떻게 잘지 벌써 걱정되네요. 따로 주무시는군요. 요즘에 저도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코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어요. 코에 붙이는 것도 있고, 입에 스티커를 붙여서 입을 막아. 그래서 입으로 숨을 쉬면서 코를 곤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부부의 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신랑의 코를 골더라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부부의 날입니다.

5786 쓰시는 분 퇴근하고 사우나 가려고요. 그냥 말해봅니다. 잘하셨어요. 결혼 안 하셨죠? 혹시 부부의 날인데 사우나 가시는 거 아닌 거죠? 퇴근하고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퇴근하고 그 결혼하신 분들은 꼭 집으로 곧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부부의 날 기념. 부부의 날 기념으로 030이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곡 들어드릴게요. 빌 위더스의 Just Two of Us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

0: 1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4: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SWV의 Week 들으셨어요. SWV는 Sisters with Voices. 90년대 미국의 90년대를 대표하는 R&B 여성 싱어들 세 명이 그룹이죠. SWV의 Week. 아, 오랜만에 또 이런 R&B 90년대 R&B들인가 참 좋네요. 158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회사에서 300명 중에 3명 뽑아서 주는 상을 받았어요. 긴장해서 그런지 단상에 올라가자마자 대표님한테 인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대표님이 그거 기억 못했으면 좋겠어요. 내려올 땐 굽신굽신 인사를 많이 하고 내려왔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지난 일이니까 그걸 뭐 지금 생각해봤자 소용없고요. 오히려 대표님이 뭐지? 저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당당하게 굉장히 내가 상을 줬는데 굉장히 당당하구나. 근데 내려올 때는 왜 저러지? 이렇게 강한 인상을 남겨줬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요. 1583 쓰시는 분이 인사를 안 했던 이유도 있을 거고 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려요. 네. 김주희님, 오늘 뾰의 날 기념이다. 뾰라는 거는 이제 글씨를 쓰면 그렇게 보이지만 말할 때 모르지만 글씨를 써보면은 부부의 날이라고 또 보이네요. 오늘 뾰의 날 기념이다. 저녁 메뉴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경상도식 소고기국. 아, 경상도식은 좀 그런 건가요? 빨간색. 우리도 이제 저희 집도 부모님이 다 경상도라 약간 그런 소고기국이 맛있는데. 소고기국, 소고기 묵국, 이게 뭐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남편이 뭐 의미, 남자들이 뭐 좋아하는 건가요? 저 소고기 묵국 먹은 지 좀 오래됐는데 한번 먹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부부의 날이기도 하지만 저희에게는 소소데이죠. 여러분들의 정말 사소하고 소소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자번호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이고요.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정식품, IS동서, 노무법인 폐, 롯데렌터카, 빙그레, 프리미엄 방탄꼭지,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헤리즈하보에, 우미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주식회사 BS안양, KB국민은행, 유동골뱅이,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7: 방탄 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7: 방탄 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 꼭지.
10: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이게 뭐 목요일 소소데일에서 이렇게 뭐 보내준 이런 식으로 보내라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사실은 이렇게 보내면 돼요. 뭐 사연 보내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심심하면은 제 이름 한번 딱 부르시고 아 그냥 심심해서 불렀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민정님 오늘 1시쯤 반포 쪽 지나가시는 거 봤어요. 운전 중이었는데 창문 열고 인사할 뻔요. 네? 1시쯤 제가 반포 쪽에 있었다고요? 1시쯤에 저는 우리 제작진들과 함께 상암 MBC 일찍 와서 우리가 오늘 회의를 했어요. 정말 MBC 지하에서 또 같이 회식도 하고 회의도 하고 1시쯤에는 정말 우리 열띤 토론을 벌인 막 MBC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완벽한 하루의 발전과 우리 나아가 MBC의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을 텐데 그 반포 잘못 보신 거예요. 또 닮은 사람이 있나 봅니다. 김민정님 인사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5140 쓰시는 분 저 오늘 직장 주차장에서 물구덩이를 잘못 밟아 치마에 구정물이 튀었어요. 하루 종일 쉰내 풀풀 풍기다가 집에 갑니다. 조퇴 안 하고 퇴근 시간까지 견딘 저 칭찬해 주세요. 아 그래요. 아 또 어쩌다가 또 이렇게 구정물 튀어가지고 또 아유 그래도 꿋꿋하게 일하시고 이 제가 뭐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우리 5140 쓰시는 분이 얼마나 이렇게 투철하게 열심히 일하시는지를 또 알아야 될 텐데 말이에요. 아 저는 칭찬도 해드리지만 정말 좋은 곡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 코디 프라이의 곡입니다. Fine.

호화의 주비에 이어서 김사랑의 필링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자, 목요일 소소한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325 있으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그냥 불러봤어요. 심심. 그래요. 아, 이럴 때 정말 이렇게 순디 그냥 불러봤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코디 프라이의 Fine 들으셨습니다. 아주 짧은 곡인데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곡입니다. 2563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차 너무 막혀요. 이러다 상승 퀴즈까지 듣고 집에 갈 듯요. 아, 얼마나 퇴근하신 지 꽤 되셨나 봐요. 계속 차가 막혀서 듣지만 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풀고 문자 잠깐 멈추는 순간이 있으면은 문자까지 보내시는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재미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부 마지막 곡 에런 피처링 메이 시모네스의 매크라메 듣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502년 오늘 5월 21일은 남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이 발견된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 매년 세인트 헬레나 데이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세인트 헬레나 섬은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후 이곳에 갇혀 생을 마감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영국 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 처음 들어봤고요.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후 이곳에 갇혀 생을 마감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왜 저는 처음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문제 그냥 찍어야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찍어볼게요. 어떻게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세인트 헬레나 영국 땅이다. X. 저는 이렇게 세인트 어딜까요? 세인트 약간 프랑스 쪽에 약간 세인트 생제르망 할 때 세인트 쓰잖아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영국 땅이 아니다.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와 예를 들면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게 바다 섬에 있어서 애매한데 어디 땅이냐 그거를 이제 모르겠지만 저는 영국 땅이 아닐 것 같다. 예, 저는 그래서 X로 찍어보겠습니다. 저는 전혀 몰라요. 세인트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제가 영국 땅이 아닌 것. 세인트 글쎄 영국에도 그런 이름을 가진 뭔가 있을까요? X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X로 갈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알려져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거죠. 저만 모르는 거 맞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맞추실 거라 믿고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X로 찍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세인트 헬레나는 영국 땅이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마돈나의 라 이슬라 보니타 들으셨습니다. 라 이슬라 보니타는 아름다운 섬이란 뜻이죠. 오늘 문제가 세인트 헬레나는 영국 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죠. 이 세인트 헬레나 섬, 이게 어디 땅이냐? 영국 땅일 것이냐? 아니면은 제가 아까 프랑스 땅이라고 그랬는데 힌트곡이 상승 퀴즈 이후에 마돈나의 라 이슬라 보니타, 아름다운 섬이라는 스페인어 같아요. 스페인령의 어떤 섬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정답은 X네요. 아, 그렇다면 저희가 맞는 건데 영국 땅이라면 O고 X 모르겠습니다. 3025 쓰시는 분은 O, 저랑 같은 이유예요. 저도 X. 3025 쓰시는 분도 프랑스 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김정일님은 X입니다. 비 오는데 소주 한잔 하고 싶은 퇴근길인데 마실 사람이 없네요. 속상한 마음에 X 찍어봅니다. 아, 이럴수록 긍정적으로 O를 찍으셔야 되는데 김정일님. 너무 늦었어요. 성수진님 O. 순디의 감이 떨어질 때라 순디와 반대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요. 다시 순반정이 나온 건가요? 어제부터 떨어졌죠. 제가 감은. 어제 떨어졌으니까 오늘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신영수님. 오! 순디 따라가려다 댓글 분위기 보고 틀었어요. 미안요. 댓글 분위기가 또 저항 방대랑 가는 분위기군요. 아, 정말. 그래요. 뭐 저는 여러분들 이게 잘 알려져 있는 섬이라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 생각했는데 다들 찍네요. 다들 모르시나 봐요. 자, 정답을 알아보죠.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영국 맞네요. 세인트 헬레나는 영국 땅이 맞습니다. 아프리카 서쪽 남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은 영국 동인도 회사가 남대서양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차지하면서 영국의 영토가 되었는데요. 나폴레옹은 워털루 전투에서 웰링턴 공작이 이끄는 영국군에 패배한 후 이곳에 유배되었고 결국 재기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세인트 헬레나는 버뮤다 섬을 비롯한 영국의 14개 해외 영토 중에 하나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가까운 건 아닌 거죠. 하지만 영국령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 오늘도 틀렸네요. 제가 한번 이렇게 꺾여가지고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저 여러분들은 뭐 잘 맞추셨겠지만 저는 찍는 입장이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정답자 10분, 20분까지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답자 오늘은 5분. 오늘은 제가 틀렸기 때문에 그냥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김주원님이 정말 반가운 곡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참 제가 존경하던 기타리스트 우리 손무연 씨의 곡 오랜만에 듣죠. 제목 없는 시.

0: 선미연의 제목 없는 시. 정말 오랜만에 너무 좋네요. 그 곡에 이어서 1016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한로로의 도망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김경희님도 제목 없는 시 가요 톱10 이후로 처음 듣는 듯. 야, 정말 이 명곡을 정말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김주원님이 딱 신청곡을 딱 해주셔가지고 제가 와 이거는 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틀읍시다 라고 우리 제작진들 요청을 해서 틀게 됐습니다. 박윤경님, 순디는 왜 순디가 되었나요? 궁금해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창순이에요. 이름이 왜 순자가 들어갔나 그런 건가요? 이름이 왜 순디는 이체가 이상순이기 때문에 이상순 DJ 해서 순디고요.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가 그 어디 장명소에서 지어온 저희는 이제 상자 돌림입니다. 순자 돌림이 아니라 상자 돌림. 뭐 그렇게 저한테 처음에 저도 왜 이상순 왜 약간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좀 어릴 때는 내 이름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하기도 쉽고 참 좋아요. 저는 제 이름이 좋습니다. 자, 광고 듣고 올게요.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한양 제1건설.
2: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난 이 맛이었나?
9: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8: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양념 뭐 대충?
9: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8: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0: 유동 골뱅이.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6: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527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완화와 순디 덕분에 저는 평생 모르고 살았던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악들이 참 좋아서 마음에 위안을 얻네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선곡한 음악들이 또 8527 쓰시는 분의 마음에 위안을 준다는 게 정말 책임감 있게 우리가 음악을 틀어야겠다.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8527 쓰시는 분 제가 커피 드립백 세트 보내드릴게요. 커피와 함께 또 음악을 또 들으면 더 좋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정통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완벽한 하루 마지막 곡 모스크바 서핑 클럽의 오 나의 달콤한 슬픔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2026년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이 2026년 5월 11일부터 전라남도 내 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태풍, 홍수 등 풍수에 따른 주민 대피 및 수습 복구 훈련으로 진행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국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훈련은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아스펜상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남편은 10분 만에 노래 하나를 완성합니다. 당신은 숲속의 밤

것처럼 나의 감각을 채워줘. 봄날의 산처럼 빗속을 걷는 것처럼 사막의 폭풍처럼 잠든 푸른 바다처럼 당신은 나의 감각을 채워주지. 당신을 사랑하게 해줘. 내 삶을 당신에게 바치게 해줘. 당신의 미소에 빠져들게 해줘. 당신 품에서 죽게 해줘. 당신 곁에 있게 해줘. 항상 당신 곁에 있게 해줘. 존 덴버는 애니의 노래에서 이미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아내에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에 가면 존의 노래 정원이 있다고 하네요. 그 존 덴버의 노래 가사를 바위들에 새긴 걸로 유명한데요. 아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시처럼 써내려간 가사도 커다란 바위 하나에 촘촘히 새겨져 있답니다. 자, 5월 21일 목요일 배철수의 음악 캠프. 오늘은 좀 조용하게 출발합니다.

네, 존 덴버의 애니 송 들었습니다. 애니의 노래. 이모민 씨가 하하 오늘 부부의 날이라 이런 멘트로 시작했군요. 네, 조용하게 차분하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시작해봤습니다. 네, 물론 뭐 이 뒤에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이 100년 해로하진 못했습니다. 예, 이 뒤에 일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예.

0: 자, 배송희 씨가 안녕하세요. 밖이 너무 밝아서 6시인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예. 스튜디오 창밖을 보니까 완전히 대낮이네. 아, 이 대낮 방송들이 이제 점점 자, 존 덴버의 애니송 첫 곡으로 들었고요. 1부, 2부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뿌리담 리얼생와사비 주비푸드, 프리미엄 방탄꼭지,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주식회사 BS 안양, IS 동서, 멕시칸,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도드람 한돈에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네, 폴 사이먼 그리고 아트 가펑크 사이먼 앤 가펑크입니다. I'm a rock. 네. 244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번 주부터 치과에서 신경 치료 중인데 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돌덩이 바위가 되고 싶네요. 아. 아니 마취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신경치료 받아봐서 아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저는 그렇던데 이 사실 신경치료까지 가기 전에 그 아픈 상태가 치통이 있을 때가 진짜 아픈 거지 막상 치과에서 치료할 때는 뭐 마취하고 하면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예. 저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건 저의 케이스입니다. 아, 근데 이제 치과에서 나는 그 소리들이 약간 공포스럽긴 하죠. 네. 아무튼 예, 고생하시고 2444번 사이먼 앤 가펑크 I'm a rock 들었습니다.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경현희 씨가 버스를 놓치셨다네. 아유, 버스를 놓쳤습니다. 짜증나는 심정을 백캠을 들으면서 달래보려고 합니다. 차분한 배디제이님 목소리가 제 정신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그 차분한 목소리는 아니지 않나요? 제 목소리, 아 오늘은 좀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버스 놓친 건 뭐 별일 아니잖아요. 다음 버스가 오잖아요. 버스는 다음 버스가 옵니다. 예. 근데 진짜 저 엄청난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게 행운이라는 거냐? 행운. 운. 예. 아, 운은 얘 지나가면 못 잡는데 요 뒷머리가 없대. 뒷머리 대머리라는데. 예. 그 앞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운은 일단 지나가면 지나간 운을 잡을 수는 없죠. 아, 어렵다. 자, 경현희 씨. 네. 고맙습니다.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입니다. 예. 네. 제가 이 또 부친하고는 친구 아니에요. 백캠 친구.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아, 배철수의 음악 캠프 한번 출연하셨는데. 네. 자,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노래입니다. 이게 저 영화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에도 삽입됐죠. 예. 스페인어로 바일라모스입니다. 바일라모스. 이 영어로 하면 we danced. 예. 우리는 춤을 췄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정연희 씨가 청해 주신 바일라모스.

네, 미스터 비 예은주와 노래 테이크 커버 들었습니다. 8778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바일라모스였고요. 네. 이슬비 내리는 공원 주차장 안에서 듣는데 공원 주차장 차 안에서 듣는데 운치 있네요. 음악도 멋지고요. 김태석 씨. 어디 계신데 지금 어느 지역에 계신데 이슬비가 내립니까? 아니 상암동에는 서울 상암동에는 해가 쨍해서요. 예. 6300번으로는 고3 딸아이랑 한 달째 말 안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유 상전이 따로 없네요. 휴. 아이 새빠지게 옆에서 케어해 주는데도 그걸 모르고 진짜 너 수능 끝나고 한번 보자. 으이구 딸랑구야. 네. 아 이거 케어를 너무 완벽하게 해줘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하게 냅두죠 그냥. 아니. 저는 남의 집 그 가정일에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뭐 가풍이 있는 거니까 하는 건데. 자, 4100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마이클 부블레 Feeling Good.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나가면서 비가 그친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지금도 강원도 동해안이나 남부지방 곳곳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최대 4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고요. 비가 그치고 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 예상되고요. 동쪽 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더 더워지겠는데요. 대체 공휴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와 마주쳤을 때, 그윽한 풍경을 호련히 보고 있을 때, 제대로 맛을 낸 음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그럴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는지. 이 문제 시인은 그럴 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좋은 걸 보고 듣고 맛보고 누릴 때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그는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고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건넨다. 시인은 그러고선 거기에 농담이라는 제목을 붙인다. 철수는 오늘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쏭달쏭한 말을 즐겨하는 신으로부터 사람의 죄 이야기를 듣는다. 평생 나무 한 그루 심지 않은 사람, 갓난아기를 보고 웃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꽃으로 때리거나 휘파람을 불며 전쟁 뉴스를 보는 사람, 좋은 시나 음악을 대하고서도 친구에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 누군가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사람 전화번호를 지우는 사람. 시인이 보기에 세상에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다.

아스팔트 위에서 땅을 생각하지 않거나 화장실 물을 내릴 때 바다를 떠올리지 못하고 닭과 치킨이 전혀 다르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죄인이다. 밥상에 오르는 모든 먹을거리는 물론이고 옷에서 안경, 전화기, 지갑, 그리고 자동차까지 모든 생필품이 땅에서 온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역시 죄인이다. 이 문제 시 죄와 벌에는 죄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나열된다. 후손에게 물려줄 게 없는 세상, 아니 물려줘선 안 되는 세상을 만들고 있는 우리들. 우리는 자신들이 무슨 대역죄를 저지르는지 모르는 죄인들이란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죄를 지었으면 달게 벌을 받을 뿐 아니라 용서를 빌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기도다. 말 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패셔보이스 It's a thing 들었습니다. 자, 6시 40분 23초 막 지났습니다. 예. 김현지 씨. 네. 아저씨, 저는 퇴근하고 광화문으로 달리기 하러 갑니다. 오늘은 7km 달려야 해요. 마침 비가 그쳐 다행이네요. 버스 타고 가는 길에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야, 7km면 그게 만만치 않은데. 그 광화문에 가서 달려야 되는 거죠. 그냥 버스 타고 가지 말고 달려서 가면 어떨까요? 광화문까지. 그건 아닌가? 김현지 씨. 본인이 원해서 뭐 달리는 거니까 괜찮죠. 예. 달리기. 네. 아니, 저도 예전에 달리기가 참 빨랐었는데, 제가. 예. 제가 좀 나름대로 그래도 스피드가 좀 있습니다. 예. 다리가 좀 길고, 예. 팍팍, 예. 이 뭔 소리야? 임진모 씨 어서 오셨어요? 에이.

이 그렇진 않은 듯. 저 양반이 저 저라고 아마 저 100m 달리기 하면 한 10m는 뒤에 있을 겁니다. 예. 200m 달리기 하면 거의 한 30m 뒤에 있고. 뭐 안 해봐도 이건 뻔해요. 예. 자, 6시 41분 53초 막 지났고요. 6044번으로 청해 주신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Woman in Love.

0: I can't go for that. Daryl Hall and John Oates 노래인데 요 버전도 괜찮죠? The Bird and the Bee. 김지연 씨가 청해 주셨네요. The Bird and the Bee의 I can't go for that. 앞에 들으신 음악은 바브라 스트라이젠드의 Woman in Love였고요. 김남욱 씨가 제보를 하셨습니다. 아, 임진모님 중고교 시절 100m 기록이 13초대라고 강연회에서 들었습니다. 임진모 씨가 얘기하는 걸 들은 거지 뭐 이게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뭐 제가 저는 100m 중고등학교 시절에 11초대로 뛰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게 뭐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반대항 400m 릴레이 경기 제가 선수였습니다. 우리 반 대표. 반에서 일단 뭐 완전 빠른 편에 속했다는 거죠. 이건 뭐 제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증언시킬 수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30kg 왔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You're all I ever
6: wanted.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NSYNC I want you back. 최근 하시고 맙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0: 사망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2: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More than five animals 들었습니다. 7761번으로 총해 주셨네요. 제가 조금 전에 100m 기록 11초대라고 농담으로 얘기한 거 아니 제가 100m에 11초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뭐 어떻게 이걸 뭐 밝혀낼 수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임진모 씨가 13초대라고 얘기한 것과 같다. 11초대는 아닙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를. 아니 박영훈 씨가 와 11초가 가능도 하군요. 오늘 알았네요. 제가 23초라서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11초는 차범근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진짜 빠른 차범근 감독이 11초 3인가 뭐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차두리가 그 선수 시절에 11초대로 뛰고 12초대만 돼도 축구 선수 중엔 빠른 겁니다. 아 물론 예전에 막 진짜 빠른 선수 있었죠. 네덜란드에 아르헨 로벤이라고 와 그거 진짜 빨랐는데 오벨 메이아스 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변병주 뭐 이런 선수들 예전에 빨랐거든요 진짜. 저도 예, 제 기억에는 13초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빠르긴 빨랐어요 나름.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본인이 100m 기록이 13초대라고 주장하는 임진모 씨와 함께 스크롤 오브 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4부 빙그레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워킷 주식회사 인천글로벌시티 샤볼데이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SK케미칼 이카운트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0: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알쏘! 좋다!
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6: 얼쑤 신난다!
7: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네, 스크로브 록을 진행합니다. 본인이 엄청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임진모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8: 우선 네. 중고교 시절에 네. 100m 달리기를 13초대에 끊었다는 이 얘기는 네. 진실입니까?
9: 맞을 겁니다.
8: 맞을 겁니다는 또 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지.
9: 고등학교 때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그 체육을 포기했어요.
8: 아, 고등학교 때 좀 느리셨어요?
9: 왠지 그때는 뭐 달리기나 이런 거 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8: 아, 중학교 때는 빨랐는데.
9: 중학교 때는 빨랐고 제가 저 이거 경수중학교 우리 애들이 이거 올려줘야 되는데. 임준호 빨랐다고. 제가
8: 중학교 동창들이 빨랐어요. 증언할 수 있다는 얘기죠?
9: 그렇죠. 네. 이거 저 박세민이가 방송 들으면 내가 완전 인정할 텐데.
8: 왜?
9: 저 동창이잖아요.
8: 아, 박세민하고 동창이에요?
9: 네. 그래서 제가 빠르다는
8: 겁니다. 좋은 동창 주셨습니다.
9: 근데 제가 축구 좀 했고요. 물론 네. 포지션은 풀백. 네. 그리고 저 달리기도 좀 했어요. 네. 그렇지만 아까 내가 밖에서 네. 11초대라고 그래서 밖에서 제가 진짜 저렇게 사기를 칠까 어떻게.
8: 농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무슨 11초는.
9: 네. 그 문자 항이 안 들어왔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8: 아니에요. 빠르긴 빨랐거든요 제가. 제가 고등학교
9: 그리고요
8: 때도 우리 반 릴레이 선수였다니까요. 400m 릴레이.
9: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얘기하면서 정말 이것만은 시정하고 싶은 건데.
8: 뭐요?
9: 뭐 저랑 달리기 하면 100m에서 20m 뒤쳐지고 200m 뛰면 내가 30m 뒤쳐지고 거기서 끝냈는데 1000m 뛰면 달라질 겁니다.
8: 아, 장거리에 강하십니까?
9: 아니요. 제가 그래도 배송배보다 완전 영 제네레이션이잖아요. 젊잖아요.
8: 아, 지구력에서는 안 된다.
9: 그럼요. 아마 제 생각에 1000m 뛰면 제가 한 10m나 15m 빠르지 않을까요?
8: 1000m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보냈네. 0252번. 그 지금 100m도 뛰지 못하실 분들이 그거 참 1000m 뛰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9: 그럼요. 우리 근데 1000m 옛날 체력장에 하나의 저 종목이었잖아요. 체력장 1000m.
8: 아, 그래요?
9: 그럼요.
8: 제 학교 다닐 때는 없었는데 뭐.
9: 우리 때는 그게 왜 뭐 하나의 그때 저 뭐냐 시험 점수였어요.
8: 저는 장거리라고 뭐 군에 있을 때 완전군장하고 저 10km인가 8km인가 아무튼 달렸던 기억. 예. 아우 힘들죠. 예.
9: 아, 근데 진짜 가까다 이렇게 걷다가 조금 뭐 좀 뛰겠다 생각하면 조금만 뛰어도 이제는 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8: 야, 그 생각이 나네. 네. 제가 또 3학년 올라가면 2학년 말이죠. 그러니까
9: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
8: 대학교.
9: 예. 아, 예, 예.
8: 그 ROTC였었잖아요, 제가.
9: 그렇죠.
8: 그때도 예. 2km 달리기가 있었네. 그건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 굉장히 빨리 달려야 되거든요.
9: ROTC 훈련에

0: 지원할 때요?
1: 아, 지원해가지고. 그 또 합격했잖아요, 제가.
0: 네, 합격.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RTC에 결국 안 됐잖아요.
1: 그건 뭐
0: 안 돼가지고 그걸 하사로 간 거 아니에요?
1: 다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거고요.
0: 예, 예.
1: 그 당당히 합격했어요.
0: 네. 그래요?
1: 6개월 받았어요, 제가. 여름에 이병 훈련도 갔다 왔어요, 한 달 동안.
0: 왜 이렇게 그 배선배 하는 얘기가 이렇게 신뢰가 안 갈까?
1: 나 이 사람 참. 어? 내가 이제 무사히 그 RTC 훈련만 다 마쳤으면,
0: 네.
1: 어, 임관할 때 공군 참모 총장상이 예정돼 있었어요.
0: 갈수록 태산이네요.
1: 이제 뭐 네. 증명할 수가 없네.
0: 근데 활주로란 이름 지었을 때 옛날에 밴드 이름으로.
1: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0: 아니, 그러니까
1: 네.
0: 활주로 그것도 결국 학교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이름인데.
1: 아, 당연하죠. 예예.
0: 근데 결국 그 활주로에서 이제. 다시 이제 송골매가 되잖아요.
1: 네.
0: 그 송골매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1: 송골매는
0: 역시 학교 상징인 건 아는데.
1: 어, 항공대학
0: 예.
1: 예.
0: 상징이라서 그냥.
1: 예. 아, 우리 저 학교 바지에 그 있는 게 그렇죠. 송골매예요, 송골매.
0: 아, 그렇죠. 아는데. 아, 우리 저 아들도
1: 아, 그 송골매를 이제 활주로라는 팀 이름은 후배들이 계속 물려받아야 되니까
0: 예.
1: 프로페셔널로 뭔가 음반을 내야 되는데 그럼 그 당시 4명이었는데
0: 네.
1: 3명이 항공대생이니까
0: 예.
1: 어, 그래서 송골매로 송골매. 하자.
0: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여러 자료를 보다가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해봤는데 그 많은 멤버들이 고통을 앓고 있는 게 특히 그룹을 할 때 그룹명을 어떻게 채택하느냐.
1: 아, 그거 진짜.
0: 진짜 어려웠어요.
1: 아, 그래서 그 예. 웃기는 얘기도 막 있고 그래요.
0: 예, 예, 예.
1: 그룹명 정할 때 막 아무게 사전 예. 이렇게. 막 확 펼쳐가지고
0: 네.
1: 괜찮은 단어 고르고 막 이랬죠.
0: 제가 옛날에 아카펠라 그룹 만들 때도 아카펠라가 무반주 합창이잖아요. 그런데
1: 어.
0: 그때 당시에 인공위성이라고 지었는데 인공위성으로 지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인공위성이 발사가 됐어요.
1: 아야.
0: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한자로 풀이하면 인공, 사람으로 만든 위대한 소리.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줬다니까요.
1: 아,
0: 우리 멤버 중에 양지훈이 졌는데
1: 한자를 그렇게 썼어요?
0: 네, 한자를 그렇게 쓴 거예요.
1: 아.
0: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소리 아카펠라. 네.
1: 야, 요거 아니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는
0: 네.
1: 인공위성 얘기는 왜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1: 임진모 씨가 또 한동안 음반 제작자로 임진모 씨가 신문사를 그만두고
0: 네.
1: 신문사를 그만두고 인공위성이라는
0: 네.
1: 야, 이게 서울대학교 합창반들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네.
0: 1993년에 첫 앨범을 냈죠.
1: 그래가지고 냈어요.
0: 예, 예.
1: 나름 조금 됐었는데 처음에.
0: 어우, 성공했죠.
1: 네.
0: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이름 짓는 게 지금도 남고요. 저는 사실 이건 뭐 여태까지 수도 없는 그 팀명을 보면서 비틀즈가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1: 비틀즈.
0: 참 잘 지지 않았어요?
1: 예.
0: 제가 그래서 오늘 그룹 이름과 관련돼서 브래드가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1: 브래드는
0: 네.
1: 그 음악에 딱 맞았어요.
0: 음악에 맞았는데
1: 어.
0: 처음에
1: 하드로는 아니고
0: 아, 하드는 안 되지.
1: 요 소프트한 식빵
0: 네네, 어? 식빵.
1: 브래드.
0: 근데 그걸 갖다 나중에 이제 이 그 리더가 데이빗 게이츠고 거의
1: 네,
0: 모든 게이츠. 음악을 만들었잖아요.
1: 네네.
0: 근데 데이빗 게이츠가 너무 팀명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1: 어어.
0: 그런데 이제 오늘 찾아가는데 앞에 딱 트럭이 섰어. 트럭이 섰는데 그 빵 트럭이에요.
1: 아, 빵 트럭?
0: 브래드 트럭이에요.
1: 아, 그걸 보고 브래드를 네, 지은
0: 그래서,
1: 거예요?
0: 아, 근데 빵은 누구나 먹잖아? 이거 유니버셜한 거 아니에요.
1: 어어.
0: 빵.
1: 어.
0: 그래서 브래드 졌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1: 야.
0: 야, 좋은 그룹들은 다 B로 시작하지 않니? 비틀즈, 비지스, 비치보이스.
1: 아, 그래서 우린 브래드다?
0: 우린 그래서 브래드다. 브래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브래드는 그때 당시에 처음에 뭐 평론가들의 시선이 좋을 리가 없죠. 왜냐면 락이 대세였고 락의 젊음의 표상이었던 시절에 너무도
1: 부드럽죠.
0: 부드러운 노래를
1: 아니,
0: 불렀으니.
1: 그런데 예. 브래드의 이 음악만 들으면
0: 예.
1: 사람들이 그냥 노래만 하는 그런 그룹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0: 네.
1: 이 밴드입니다.
0: 밴드죠.
1: 예, 브래드는 밴드. 이게 밴드예요. 예, 라이브도 잘했어요.
0: 어우, 라이브 잘했고 특히 저는 데이빗 게이츠는 아직도 천재라고 생각하는 게
1: 어.
0: 온통 악기 다 연주했잖아요.
1: 그렇죠.
0: 기타 쳤죠. 베이스 쳤죠. 건반도 쳤지. 그 사람 바이올린도 하고 비올라도 했다니까요.
1: 아 그래요? 네. 아 그건 또 못 봤네.
0: 아무튼 굉장한 그 멀티 인트로 인스트루멘탈리스트고. 어. 진짜 이 데이비 게이지가 선율감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결정타가

0: 이쁜데 외국에서도 넘버원 송을 비롯해서 정말 단발이 아니라 원잇 원더가 아니라 수도 없는
1: 히트곡 많아요.
0: 들었어요.
1: 예, 예. 네. 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0: 네.
1: 그 임진모 씨가 이제 음악을 낮에 미리 보내주잖아요. 네. 오늘 이거 틀게.

0: 언제 드셨는데?
1: 그러니까요. 네? 있었어요? 무슨 빵?
0: 아니 빵 언제 드셨냐고.
1: 그때 대전에 가서 성심닭빵 먹은 게 한 3주 되는 것 같은데.
0: 그때 이후로 안 드셨어요?
1: 예, 예.
0: 아, 빵을 안 드세요?
1: 잘 안 들어요. 소화가 안 돼요.
0: 아, 저는 아침은 빵 한 조각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어휴,
1: 굉장히 웨스턴 하시네.
0: 제가 좀 웨스턴 스타일 아니에요? 자, 그럼 브래디의 네. 노래 한 곡 듣죠.
1: 저는 뭐 많은 곡이 있지만 오브리라는 노래가 점점 갈수록 국내에서는 그 다음 세 우리 다음 세대도 이 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타맨하고.
0: 아, 오브리 좋은 노래죠.
1: 좋은 네. 노래예요. 네. 아주 오브리를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노래인데 전형적인 러브송이고
0: 네.
1: 이게 바로 데이빗 게이지의 선율감입니다.
0: 아. 네. 자, 브래디의 오브리 듣겠습니다.

0: 그래도 그 우리를 갖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착, 아까 어떤 분께서 노래 들으니까 착해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착해지는 게 아니라 김 빠진다. 진짜 에너지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1: 왜냐하면 이게 이 브래드가 한창 활동할 당시에 이 너무 음악계가 완전히 정말
0: 최고였죠. 그냥
1: 새로운 락앤롤 음악들이 막 와 쏟아져 나오고 막.
0: 예. 그러니 그때 레드 제플린이나 블랙 사바스 듣는 사람들이 이거 뭐 아유 진짜 맥 빠질 거예요 사실은.
1: 그럴 수 근데 있죠.
0: 제가 미국에 가서 한 그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했는데 그분한테 물었어요. 브래드가 그때 당시 인기 어땠냐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하더라니까요. 낮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지. 그런데 집에 가면 이걸 열심히 들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고곡이 Make It With You래요.
1: Make It With You.
0: 1위 곡이잖아요.
1: 아, 좋은 노래죠.
0: 거의 데뷔할 때 나왔을 거예요. 거의.
1: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프가 제일 인기 있었죠.
0: 그럼요. 이프죠. 우리 이프고.
1: 이프 그 인트로 딱 나오면.
0: 진짜. 근데 그 본인들이 다 연주한 거 아니에요.
1: 그거. 네네. 그럼요.
0: 네. 그러니까 이 팀도 그렇게 자기네들이 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좀 인정해 줄 수 있는데도 사운드 자체가 락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팝은 이렇게 특히 소프트한 팝은 진짜 인정을 거의 안 해줬죠.
1: 그런 거 보면 참 영웅이 되려면 네네. 시대가 중요하긴 해. 시대.
0: 그럼요. 그 음악에는 그 시대가 있는데 네네. 사실은 데이빗 게이츠도 그렇잖아요. 다들 시끄럽게 다들 그냥 아우성치는 음악 히피들의 어떤 그리고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음악을 대변하는데 뭐 나까지 그럴 필요 있어? 나는 다르게 가겠어. 그러니까 정반대로 나는 아주 소프트한 멜로로 가겠다. 네? 그렇게 한 거죠.
1: 야, 근데 오랜만에 인공위성 얘기하시니까 와, 인공위성 LP 집에 있어요 하는 분부터 와, 이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까가
0: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1: 아, 부를 수 있을까?
0: 네네. 어쨌든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1: 하지 마요. 네. 임진모 씨가 그걸 불러요.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0: 네, 그게 타이틀곡이었습니다.
1: 그게 나름 그래도 꽤 히트가 됐는 모양이죠?
0: 왜냐하면 사실은 그 아카펠라라는 장르가 그때 당시 하게 됐는데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보이스 투맨 아니었겠어요?
1: 어허. 네.
0: 그래서 물론 뭐 킹스 싱어즈가 있지만 그걸 모델로 해서 이제 아카펠라를 해본 건데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이렇게 새로운 장르일수록 옛날 곡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그 다음에 뭐 가을 예를 들자면 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퀸의 Love of My Life 같이 이미 알려진 노래들을 리메이크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더니 그렇게 했다 하고 나니까 그래도 명색이 새로운 팀인데 우리 창작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메이크가 아니라.
1: 그렇죠.
0: 그래서 조금은 급히 나온 게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1: 어쨌든 히트가 좀 됐어요?
0: 좀 됐습니다.
1: 알았어요.
0: 59만 장 나갔어요. 첫 앨범이.
1: 59만 장?
0: 네.
1: 돈 많이 버셨겠는데 그럼?
0: 아니 그 지금 고인이 된 변 우리 유명한 제작자 있잖아요.
1: 알죠 알죠.
0: 예, 그분의 최초 히트작이에요. 예당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예.
1: 근데 임진모 씨의 수입이 뭐
0: 저는 뭐 돈 된 사람은 따로 있어서
1: 알겠습니다. 네.
0: 그러면 그리고 노래 하나 더 들으면요.
1: 시간 다 됐어요. 네.
0: 이 브래드의 그 리드 리더가 사실은 데이빗 게이츠잖아요. 데이빗 게이츠는 솔로로도 꽤 좋은 곡들을 냈는데 뭐 엄청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굿바이 걸은 남아 있습니다.
1: 굿바이 걸. 영화 삽입곡이죠, 이거.
0: 영화 삽입곡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2010년인가 버트 바카라크가 엄청 칭찬한 루머라는 여가수가 있었어요. 싱어송라이터인데 아마 슬로우라는 곡이 아마 반응이 있었을 텐데 그 음반 안에 굿바이 걸을 리메이크를 했어요.
1: 시간 다 됐어요. 오수미 씨가 두 분은 왜 이리 갈구세요? 애증 오늘 분위기 아주
0: 흥미했는데
1: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0: 아까 100m 그것 때문에 그래요.
1: 아 그래요?
0: 네. 괜히 그걸 꺼내가지고.
1: 아무튼 데이빗 게이츠의 굿바이 걸 들으면서 임진모 씨와 굿바이 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진짜 부드럽죠. 예. 브래디의 오브리 들었습니다.
1: 네. 사실 이런 음악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절대로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카펜터스를 갖다 그렇게 비방할 정도로 이렇게.
0: 아, 뭐 비방까지는 아니고 그 비방은 아니죠. 그냥 예. 얘기를 안 하죠.
1: 근데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 독설 퍼붓고 했는데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비구름 대부분 물러났지만 여전히 동해안 지방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더 이어지겠고요. 강원 동해안에는 최대 40mm, 충청 이남에도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제주와 전남에는 약하게 소나기가 좀 지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다시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국이 15도 안팎으로 시작돼서 낮에 는 서울 26도, 대전, 광주 25도 예상되고요. 동쪽 지방은 비교적 서늘해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는데요. 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오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조엘 코리 피처링 엠넥 Head and Heart 들었습니다. 908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4초 막 지났습니다. 6340번으로 문자 왔습니다. 아, 아저씨 34개월 가정 보육하는 딸 엄마예요. 야, 몇 달 만에 자유부인하고 아기 재우러 들어가는 길에 올림픽대로에 차가 밀려도 기분이 조금 좋네요. 내일부터는 또 다시 행복한 육아할 수 있는 힘 얻고 달립니다. 참, 한 명의 아기가 제 앞가림할 수 있을 때까지가 사람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막 뮤 막 이런 애들 보면 예. 대부분 얼룩말 막 이런 애들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다리 몇 번 쩔뚝하다가 막 금방 걷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인간만이 그렇게 오랫동안 엄마 품에 있어야 될까요? 어허. 6340번. 예. 고맙습니다. 8669번으로는 대전에서 출장 왔다가 광화문에서 서울 시티 투어 2층 버스 기다리면서 와, 목소리 들으며 있습니다. 워킹맘으로서 이 혼자서 이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오. 아, 지금 버스 타셨나, 이제? 지금 투어 중이에요? 버스 투어? 오. 잘하셨습니다. 예. 아, 이거 꼭 해보고 싶은 건 해야죠. 그럼 버킷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당동에서 떡볶이 먹었습니다. 5545번. 15년 만에 가서 먹는 건데, 아, 옛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아저씨는 추억의 음식 뭐예요? 추억의 음식. 예. 뭐 저한테는 언제나 평양냉면이었는데요. 예. 아주 어렸을 적에 지금 세상 떠나신 저희 선친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냉면을 먹었거든요. 예. 지금도 하고 있는 저 을지로 사가에서 아직도 하고 있는 그 냉면집. 아, 5545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음악은 아케이드 파이어 Everything Now. 잘못 나갔습니다. 다시 나갑니다.

테임 임팔라. 예. The less I know, the better. 들었습니다. 82285원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아케이드 파이어의 Everything Now였고요. 자, 요즘 제 최애 가수입니다. 아, 그래요? 오호. 8271번으로요. 예. 레이베이, From the Start.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6: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I was born by the river.
9: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0: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870번으로 저를 비난하는 글을 보내셨네. 초추영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요사에 아카펠라 신드롬을 일으켰던 인공위성을 모르시다니. 특히 명곡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 하는 방송에도 엄청 많이 나온 곡이었습니다. 멤버들도 요즘 아이돌 수준만큼 귀여웠다고요. 임진모 씨에게 경의를 표해야 할 듯합니다. 오늘은 임진모 씨 승. 뭐 판정관이에요? 왜 승패를 결정하고. 제가 언제 인공위성 모른다 그랬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가요를 잘 안 듣긴 했는데, 아 참나. 그래 그냥 임진모 씨 뭐 승으로 하죠 뭐. 예. 자, 636631번으로 청해 주신 머라이어 캐리의 I Don't Wanna Cry. 자, 이 음악 끝으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진원입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20살쯤에 성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기계처럼 노래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가고 싶은 학교라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죠. 그 후론 음악에 흥미가 생겼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제 목소리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끌려가면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목표가 생기고 이루고 싶어지면 내 안의 잠재력이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0: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자리 혹은 앉아있는 상태를 뜻하는 한자 앉을 좌를 가만히 살펴보면 흑토자를 가운데 두고 사람 인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마치 언덕에 올라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닮았죠. 내 곁에 있는 누군가, 내 옆자리를 지켜주는 한 사람.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줄 거라 생각하니 나란히 앉은 그 모습이 정다워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는 누가 앉아있나요? 연인이나 가족, 친구 혹은 동료일 수도 있겠고 혼자인 것 같아도 과거의 나 또는 훗날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말 걸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1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성시경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경님께서 두 사람 8년 전 결혼식 축가였어요.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랑님이 불러주셨을까요? 친구분? 아니면 뭔가 지인? 축가로 듣기 참 좋은 노래일 것 같습니다. 흙 위에 나란한 두 사람. 참이 상형 한자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웃고 있는 이모티콘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흙토 위에 사람인 자두 개가 나란히 앉아있는 형상입니다. 박효정님은요, 20년째 같이 살고 있는 동지랑 듣고 있어요. 부부 아니고 동지입니다.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죠. 그런 날이 있구나 하면서 평소처럼 보내고 있어요. 저도 지금 알았습니다.

0: 대표님 아닌 척하면서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요. 아무튼 지금 누구와 함께 있든 아니면 혼자 있든 별밤한테 옆자리 하나만 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2시간 내내 부엉이들의 실시간 사연이란 신청곡으로 채울 거거든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별밤에서 같이 듣고 싶은 노래 특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터카,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킷, 음식물 처리기 휴렉,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포스코 ENC, 우미건설 컨소시엄,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다들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하현상과 이담의 By My Side 듣고 오셨고요.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부부부엉이들 사연이 많이 있네요. 0491님, 비 오는 날 20년차 부부가 같이 운동하고 가요. 운치 있네요, 부부의 날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원래도 사이 좋은 분들인데 또 때마침 부부의 날 이렇게 사연 주시니까 더 좋네요. 4108님은 저희는 재혼가정이라 매년 다가오는 부부의 날의 의미가 큽니다. 또 다른 나로 인정하면서 10년째 살다 보니 지금은 세상 이렇게 편한 절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줘서요. 라고 감동적인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년이 오든 두 분 베프로서 너무나 재미나고 사랑스러운 추억 많이 쌓아 나가세요. 1016님, 대장부엉, 라디오 덕분에 절기란 기념일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퇴근해서 내 짝에게 찐한 포옹해줘야겠어요. 아, 그래요. 저도 여기서 매 절기를 이렇게 잘 챙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해서 또 혼자인 분들도 서운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만은 혼자여도 좋고요. 퇴근길도 좋고요. 아, 서러운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1일 남편이 되어드릴게요. 와이프가 되어드리기엔 제가 이미 누군가의 와이프라 그건 못해드리고 예, 1인 남편이 필요한 분은 제가 뭐 어떻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 기다리면서 빅나티의 밴쿠버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빅나티의 밴쿠버에 이어서 비비의 범파 들었는데요. 아 정말 비비는 이게 제가 너무 좋으면 약간 화가 나고 나쁜 말들을 하게 되는데 화가 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군요. 이 곡이 비비가 고등학생 때 만든 곡이고요. 해외 투어 때 라이브로만 좀 보여주다가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음원으로 냈대요. 저는 비비 데뷔 직전에 그녀의 그 사운드 구름 거기가 열려있을 때 그 미공개 곡도 쫙 다 들어봤었거든요. 아 진짜 보석들 많았는데 아마 언젠가 그 중에서도 또 나올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이소민님께서 대장부엉이 1일 남편 해준다는 말 듣고 말벌 아저씨처럼 로그인했어요. 여보 우리 별밤 같이 오래오래 해요. 아 그래 왔어요. 앉아요. 오늘 근데 제가 좀 와이프가 여럿이 있어도 그것만 좀 눈 감아줘요. 알겠죠 소민씨. 아 오늘 좀 제 와이프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김인혜님. 대장부엉 저는 프리랜서 북 디자이너인데요. 6월 24일부터 열리는 서울 국제도서전으로 바쁜 나날 보내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주말에도 계속 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책만 많이 팔린다면야. 이 한문 불사르리 영광의 그날을 상상하면서 작업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그러면 현장에 계시겠네요. 저도 그때 거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며칠일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저도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면서 숨이 조금 막히려고 하지만 일단 오늘은 오늘이니까 놀아야죠. 박성훈님 오늘 쉬는 날 아이들 쫓아다니느라 이 시간 완전 누워버렸어요. 딸아이 머리 묶어줘도 이게 아니라고 울고 집에 와서 쉬지도 않고 에너지 뿜어대는 아이들 먹이고 씻기고 치우고 하느라 내일 빨리 출근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 없는 부엉이들 빨리 출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답니다. 자 우리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 신청곡 더 보내주시고요. 마룬5의 She Will Be Loved 듣고 입으로 올게요.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이 시간은 한 주간 별밤 선곡 중에 부엉이들이 어떤 노래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윤하의 혜성. 일주일 전 이 시간이에요. 실시간 신청곡 나누던 날 어떤 부엉이가 신청해서 함께 들었고요. 2위는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입니다. 지난주 별밤 초대석에 우리 싱어송라이터 오존 씨가 출연했죠. 아주 아무래도 입담으로 요즘 엄청 사랑받고 계신 분답게 웃음이 곳곳에서 터졌었고 후이가 말미에 깜짝 등장하는 아주 우리만의 추억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에 오른 노래는 페퍼톤스의 땡큐인데요. 제가 매일 밤 부엉이들과 만나게 된 지 꼭 6년째 되던 날 지난 5월 11일에 첫 곡이었어요. 1위 곡 앵콜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페퍼톤스의 땡큐.

페퍼톤스의 땡큐 듣고 오셨습니다. 이하루님 또 뒤늦게 6주년 축하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자, 페퍼톤스의 땡큐가 지난주에 부엉이들 제일 좋아하는 1위라서 함께 들었죠. 이 시간 순위는 부엉이들이 스마트 라디오 미니 선곡표에서 눌러주신 하트로 매겨집니다. 좋은 노래 나올 때마다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부엉이들의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0327님. 최근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새로 구입했어요. 20년 가까이 사용하던 게 수명을 다했거든요. 와, 오랜 해외 생활 동안 외로운 타향살이에 어플로 연결한 MBC 라디오를 들려주던 고마운 아이였어요. 전현무 씨와 이루마 씨가 아침 방송했던 시절부터 듣다가 귀국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네, 이나님 방송까지 듣고 떠났네요. 앞으로도 새 스피커로 계속 열심히 듣겠습니다. 와, 진짜 오랫동안 역할을 다 했군요. 굉장한 스피커였습니다. 가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오랫동안 버텨주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친구가 수명을 다했을 때 기분이 이상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솔림님. 오늘은 쌍둥이 오빠랑 쇼핑몰 가서 아이 쇼핑하고 샌드위치랑 딸기에이드 먹으면서 기분 전환했어요. 비록 비가 왔지만 그래도 좋은 하루 보냈네요. 오, 쌍둥이 오빠랑 사이가 너무 좋네요. 마치 악뮤가 생각나는 그런 사연입니다. 딸기에이드도 너무 맛있었을 것 같고요. 비가 왔는데도 여러분들 좋은 하루들 보내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황현성님께서 결혼 후엔 항상 이불이 그대로 똑바로 있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제 덕에 똑바로 사는 것과 다 안심이 됐다면서 결혼이 참 좋은 거구나 싶었다네요. 그 말에 저도 더 똑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노력하는 거. 그게 결혼인가 봐요. 신청곡은 노래 청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내 삶에 아주 사소하고 놓칠 수도 있는 풍경에 생기는 작은 변화. 그게 미치는 긍정적인 또 일들이 있어요. 그걸 잘또 캐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노래 청혼.

노을의 청혼 듣고 오셨습니다. 김나영님께서 잠깐 헤어졌던 애인과 다시 만나 하루하루 아 잠깐 헤어졌던 애인과 다시 만나서 하루하루 감사한 날들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1년 넘게 만나면서 가보지 못했던 지역으로 여행을 가보려 해요. 옆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건 저를 매우 안정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남다른 하루하루겠어요. 이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 사소한 것도 너무 막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주 지금 일일 남편 필요하다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군요. 심지어는 지금 남편이 있는 분이 저를 신청하셨는데요. 4860님이고. 일일 남편 신청합니다. 남편이 운동하다 다쳐서 병원에 있어요. 있을 때는 세상 귀찮고 혼자 자니까 침대 넓어서 좋겠다 싶었는데 글쎄 저 옆에 누구 없다고 며칠째 잠을 못잔거 있죠? 결혼 전에는 분명 혼자 잘 잤는데 오늘 밤 옆에서 같이 자줄 남편 해주세요. 대체 안 보. 아 오늘 하루 아 잠자리라. 우리 그래도 아직 얼굴도 안본 사이인데 대뜸 이렇게 함께 또이 초하루를 보내는 건 아무래도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요? 저의 그 지금 라디오를 폰으로 듣고 계십니까? 저를 옆에 이렇게 베개 받쳐가지고 뉘어놔 주십시오. 제 안사람이시여. 왜냐면 곧또 돌아오실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상황 민망해진다고요. 예.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익명을 요청한 삼땡땡땡님. 혼밥 먹는데 갑자기 울컥. 밤고구마를 먹었는데 목이 캑캑. 잠시 밥 먹는 거 중단하고 눈물 쓱 대장부엉 제1일 남편 되어주오. 아이고 당신 밥 먹다가 왜 울고 있나? 응?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이쁜 얼굴로 응? 발육이 그러다가 체하면 안 되니까 어서 물한 모금 잘 하고서는 내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응? 울지 말고 뚝! 2954님 어제 회식 후 만취되어 네 발로 들어온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냉전 중인데 부부의 날이라니 화해를 해봐야 되나. 싱글분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꼴저꼴안 보고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요. 라고 아주 현실적인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발로 들어오셨군요. 예, 그런 날에는 꼭그 소리도 동물 소리로 내라고 요구해야 돼요. 진짜 영상으로 다 찍어 놔야 됩니다. 예? 그래요.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다라는 지금 예, 현직 부부분의 사연이었고요. 노래 하나 들을 텐데요. 조동희 작사 그리고 박세별 작곡 그리고 일레인 노래 세 여성 뮤지션이 함께한 프로젝트 곡입니다. 일레인의 그러다 보면.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8: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시간 내내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 같이 듣는 날이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듣고 싶은 노래 계속 보내주세요. 2부 끝곡으로 8910님의 신청곡 바우터 하멜의 브리지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0: 회전근 개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Radio.
1: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목요일 밤 들으면서 별밤 3부 도착했고요. 4616님이 오후 근무하고 퇴근하는 길에 남겨요.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목요일 밤 들려주세요 라고 해서 틀어드렸더니 바로 반응해 주셨군요. 4616님 끼야 신청곡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라고. 근데 또 좋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6884님이고요. 저랑 생각이 통한 부엉이가 있는 걸까요? 저도 목요일 밤이라 이 노래 생각났는데 기분 좋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목요일에는 어김없이 이 노래 얘기가 항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한 시간도 부엉이들의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울 거예요. 아무 얘기 막 해주셔도 좋고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신청곡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우미건설 컨소시엄, 빙그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엉이들 많이 계십니다. 김예리님은 아, 진짜 요즘 되게 신경 쓰이게 하는 회사 사람 때문에 머리 아파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지금 괴롭힙니까? 딱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같이 흉봐드릴게요. 정하느님, 상사가 저희 팀에 일을 많이 시키는데 오늘은 더 많이 시켰어요. 심지어 다음 주에 자리 바꾸는데 옆자리 됐어요. 이렇게 상사가 너무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팀원들이랑 회사는 좋고 일도 저한테 잘 맞긴 한데 제 사수인 파트장이 너무 밉고 짜증나고 싫어요. 완전 기분파에 감정적이고 무계획적인 사람이라 일할 때 산만해요. 아이고 저런. 아, 이렇게 된 이상 진짜 뭔가 나를 속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저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아예 저는 물론 이게 참 좀 비인간적인 방법입니다만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그냥 게임 내 NPC처럼 생각해버리는 방식. 이 사람이랑 인간적 교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자꾸 그 사람의 속을 헤아리고 하면서 더 미워지고 더 싫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땐 매일 만나야 되는데 너무 짜증날 땐 저는 그냥 되게 평면화 해버리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캐릭터다. 그래서 약간 그날 퀘스트를 주는 하기 싫은 퀘스트를 주는 좀 그냥 그런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됐었어요. 실제로 놀랍게도. 근데 뭔가 기대치를 자꾸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너무 꽂히면은 더 그 짜증나는 게 크게 보이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0412님은 요 며칠 알고리즘에 예전에 좋아했던 그룹이 계속 떴어요. 노래 들으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요. 동방신기의 Crazy Lov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724님. 평균 33살쯤 되면 새로운 노래를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노래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라디오가 좋아요. PL의 말리부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이 두 곡 함께 듣도록 하죠. 동방신기의 Crazy Love 그리고 PL의 말리부.

혹시 남편은 필요 없으신지요? 하긴 남편이 있기엔 너무 바쁘다. 근데 쓰리잡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뭔가 가열차게 사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가 봐요. 그럴 때일수록 쉬는 훈련이 잘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뭐 그게 도저히 그것도 너무 좀 그렇다면은 한 2주일에 한번 정도 완전 백지 상태로 쉴수 있게 그때 무엇을 하는 게 쉬는 건지는 각자 다를 수는 있어요. 나가서 노는 것도 있고 아예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사람 체질마다 다르거든요. 뭐 너튜브 하루 종일 보는 것도 괜찮고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밖에 나가 이렇게 좀 낯선 곳에 가서 좀 걷고 뭐 가볍게 조깅하고 하는 거지만 그거 할 에너지도 없다면은 푹 그냥 쉬는 것도 좋고 알겠죠? 앞으로 00년생이시라니까 제가 진짜 꼭 알려드려요. 일찌감치 잘 쉬는 훈련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렇게 그 병이 계속 커집니다. 예.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8216님, 여름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제 방에 에어컨을 달아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설치하려면 주변을 다 치워야 해서 대청소 중이에요. 좋아야 하는데 저는 왜 봉변이죠? 유나의 바람 신청합니다. 이제 시원한 바람 쐬면서 별밤 들을 수 있겠어요. 제가 먼저 여름에 가서 기다릴게요. 아주 신이 잔뜩 나셨군요. 이참에 대청소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싹 구조 같은 것도 한번 바꿔보시면 기분 전환도 더 되실 텐데 아무튼 유나의 바람 듣고 올게요.

윤하의 바람 듣고 왔습니다. 이상희님, 최근 퇴근 시간이 변경돼서 퇴근하며 별밤을 듣게 된 신입부원입니다. 이문세님 별밤지기 시절 매일 이어폰 끼고 들었던 옛날 사람입니다. 추억과 함께하며 듣는 노래들이 참 좋네요. 지금의 별밤지기님도 너무 좋고요. 감사해요, 상희님. 저도 그때 별밤, 매일 밤그 별밤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주말에는 주말대로에 나는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는 날에도 별밤은 항상 그잼 콘서트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밖에 이 야외 소리만 들어도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 같았었거든요. 상희님도 그런 기억 다 생각나시죠? 9629님, 내일부터 다시 더워질 거라고 해서 지금의 서늘한 밤을 낭만으로 채워보고 싶어요. 앤디 윌리엄스의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약간 잠깐의 서늘함을 우리가 양껏 즐겨야 될것 같아요. 앤디 윌리엄스의 Love is a many splendored thing 듣고 4부로 올 테니까 부엉이들의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들으면서 별밤 4부 왔습니다. 김현수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신청합니다. 비온 뒤라 그런지 공기가 참 맑아요. 집이 산 근처다 보니 여기가 딱 수목원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이런 날 공기 좋은 날 창문 싹 열면은 나무 냄새 훅 들어오는 그런 곳에 사시는군요. 너무 부럽습니다, 연수님. 김형진님께서는 집에 불다 끄고 시원한 초여름 바람 맞으면서 아내와 같이 누워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너무 편안해서 좋습니다. 아유, 형진님 마음과 그 댁이 좀 편안하니까 무얼 해도 편안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늘 괜찮은 여름밤이네요. 아니, 하긴 아까 막일 때문에 스트레스 잔뜩 받은 부엉이들도 있긴 했어. 이렇게 같은 밤에 각기 다른 표정으로 우리들이 모여 있다라는 게 라디오의 즐거움이죠. 돌아가면서 기분도 바뀌는 것 같고요. 3368님, 올여름 휴가는 남편도 강아지도 챙기지 않고 혼자 가서 푹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남편 삐질까봐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결혼 전에 한 달씩 인도, 미국, 유럽 배낭여행 다니던 때가 약간은 그리워지네요. 우리 3368님 완전 여행 체질이구나. 이러면은 한번 다녀오셔야 될것 같은데. 저는 아예 여행 체질이 아니라서 이런 걸로부터는 오히려 그러니까 여행 못 간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크게 받진 않고 갔다 오면 나름 괜찮고 이런 건데 이렇게 멀리 한 달씩 막 다녀오셨던 분은 가끔은 그래도 가주셔야 될것 같은데 남편분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일단 일일 남편인 저는 허락합니다. 예. 9460님, 처음 보내는 문자네요. 잘 듣고 있어요. 신청곡은 DK의 가만히 눈을 감고입니다. 오, 이거 혹시 그 리메이크 곡인가? 이거 너무 좋아요, 저도. 함께 듣죠. DK의 가만히 눈을 감고.

DK에 가만히 눈을 감고 듣고 왔는데요. 8863님이 대정부엉 자꾸만 외로움이 스며들어서 따뜻한 귤피차 마시려고 한껏 요란 떨었네요. 별밤 시작할 때 안질 좌 이야기에 성시경의 두 사람까지 들으니까 누군가가 생각나서 괜한 울음이 터졌습니다. 별밤 포근한 위로 감사합니다. 라면서 지금 계시는 곳 풍경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렇게 포근하게 스스로를 챙길 줄 아는 분이, 하긴 근데 이런 분이니까 어떤 감성에 휩싸이면 눈물 누르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촉촉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너무 정갈하게 그 찻주전자랑 이 그릇 세트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해요. 코스터까지. 그리고 이렇게 향초 있고 거기에 왜 램프 같은 거 놓으면은 녹으면서 향기 나게 하잖아요. 해서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나무 식탁 위에 고기 그 따뜻한 조명, 그 양초 위에 있는 그 조명으로 은은하게 비춰져 있는 풍경인데, 아, 이분 이집 구석구석에 이런 따뜻한 풍경이 있을 것 같고, 아, 너무 정갈한 모습이에요. 같이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아. 저까지 위로를 받습니다. 4758님, 3교대 근무하는 부엉이에요. 오늘은 야간 당직이라 이제 출근합니다. 피곤하지만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으로 힘내보려 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 이렇게 노곤노곤하고 이 밤 너무 편하네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이키고 출근하고 파이팅 하셔야 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럼 모든 분들도 힘내십시오. 7609님, 검정 치마에 할리우드 듣고 싶어요. 비도 그치고 시원한 오늘 밤이랑 영화 삽입곡 같은 몽환적인 음악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아, 또 요런 날 밤에 부엉이들 선곡은 항상 질리더라고요. 검정 치마에 할리우드 함께 듣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8: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말은 예민한 동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박수나 호흡을 감지할 정도죠.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을 아이들 교육에 활용합니다. 불안한 아이가 다가가면 말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위를 맴돕니다. 반면 아이가 마음을 가라앉히면 말도 금세 차분해지죠.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2: 조금만 더 놀다 가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21일 목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아까 정일용님이 목요일 밤 들었으니까 오늘 끝곡은 아이유의 금요일을 만나요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셔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제 곧 있으면은 금요일이니까 미리든 미리 당겨서 즐기는 금요일 밤까지 함께 하시죠.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진원입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20살쯤에 성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기계처럼 노래했던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 가고 싶은 학교라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죠. 그 후론 음악에 흥미가 생겼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제 목소리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무슨 일이든 억지로 끌려가면 쉽게 지치기 마련이죠. 목표가 생기고 이루고 싶어지면 내 안의 잠재력이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0,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칭찬을 잘 받아들이는 편인가요? 포도송이 스티커를 다 채우면 선물을 받았던 어린 시절. 우리는 어떻게든 칭찬을 받는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 노력했었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칭찬이라는 친구가 점점 어려워지곤 합니다.
1: 아휴, 뭐더러 없는 소리를 해. 너도.
0: 이런 손사래, 겸손이기도 하고 민망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너무 과하면 칭찬을 한 사람도 당황스럽겠죠? 내 생각을 말한 것뿐인데 부정당하는 기분이 되니까요.
1: 그러니까 다가온 칭찬은 굳이 밀어내지 말고 기분 좋게 받아두는 거 어떨까요?
0: 그런 의미에서 태호 씨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1: 좋습니다. 그럼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고맙고요. 그럼 기호 씨 제가 한번 칭찬 한번 해드릴게요.
0: 좋습니다.
1: 오늘 이 옷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0: 감사합니다.
1: 예.
0: 150% 동의합니다. 칭찬 고마워요.
1: 자, 여기는 가는 말이 곱고 오는 말이 고운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피아노 어머니 태호.
0: 저는 기호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5월 21일 목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의 첫 곡은 피어나모니의 때깔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친진방 이달의 DJ 피어나미키오
0: 피어나모니 태호입니다.
1: 네, 2958님께서 오늘 쿄디 탱디 때깔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오늘은 기분 좋은 칭찬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함께 드려봤죠. 나는 칭찬을 잘 받아들이는 편인가? 탱디는 어떠세요?
0: 아, 잘 받아들이냐? 저는 잘 받는 것 같아요. 못 받는 건 뭐지?
1: 저는 잘 못 받아요.
0: 뭐 못 받는 건 어떻게 못 받는 거예요?
1: 못 믿어요.
0: 아 그냥 못 믿는다.
1: 예, 그러면 그 말이 아. 그 말이죠. 막 예를 들어 막 기호야 오늘 너무 노래를 잘 불렀다. 뭐 너무 잘 생겼다.
0: 그럼 뭐. 갑자기 막 아닌데 나 오늘 못 불렀는데.
1: 아니 그런 게 아니고
0: 이런 느낌이.
1: 근데 막 당연히 감사합니다부터 나오지만 근데 내가 느끼지 못했고 내가 못 믿으면 그 칭찬도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느껴져. 그냥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뭔가 내가 100% 나여도 믿어야만 좀. 이게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안 멋있어. 내가 봤을 때 노래를 잘 못 불렀어.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칭찬해줘도 솔직히 이상은 없어.
0: 아 좀 힘들게 사시네요.
1: 에?
0: 조금 힘들게 사.
1: 아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0: 아 오케이. 좋습니다.
1: 이제 남들 칭찬은 물론 좋지만 근데 이제 그 칭찬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진 않는다.
0: 아 오케이.
1: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0: 저희 3225님께서 저는 칭찬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가끔 아이돌 닮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걸 한 3년 동안 얘기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3년? 3년 되게 짧네.
1: 그러게요.
0: 평생 그거 아닌가 보통?
1: 가끔 아이돌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 많이 말하고 다니세요 그럼. 괜찮은데요?
0: 기호 씨는 누구 들어봤어요?
1: 저요? 저 많이 들어봤죠.
0: 아 그래요?
1: 대표님. 다른 아이돌 분들요?
0: 아 뭐 누구든 연예인 분들 그냥.
1: 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제가 아이돌인데요?
0: 근데 저희도 뭐 닮은 사람 있잖아요.
1: 많죠. 네. 많이 들어봤죠.
0: 기호 씨는 박정민 배우님 닮았어요.
1: 박정민 배우님 닮았다고 많이 들었고요. 네. 그냥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 에디트 메이저 예찬 씨도 닮았다고 들었고요. 네, 무튼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1417님께서 네네 저요 저 완전 칭찬 수렴 100% 사람이에요. 오늘 쿄디처럼 칭찬해주면 네 감사해요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럼 저도 기분 좋고 칭찬해준 사람도 기분 좋아지니까요. 그런 의미로 오늘 쿄디 탱디 아웃핏 멋지고 DJ 하라고 최고라고 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931님이 저는 탱디 닮았던 소리 들어봤어요. 이거 좋은 건가?
1: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0: 나를 닮았다고?
1: 네, 어때요?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셀카를 한번 보내주세요.
0: 너무 궁금한데?
1: 이거
0: 2931님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만 볼게요. 방송이 안 나가고.
1: 네, 저희만 볼게요. 저희가 판단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1028님께서 저는
0: 봐봐
1: 칭찬을...
0: 또 있잖아 1028.
1: 아 그러네. 알아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0: 아 그래?
1: 네. 저는 칭찬을 잘 못 받아요. 속으로는 엄청 기쁜데 그만큼 리액션을 못하는 스타일. 저도 반응 잘해주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그냥 반응이 잘 안 돼요. 뭔가 방법 없을까요?
0: 근데 나도 그런데? 나도 부끄러워서 반응 잘하진 못하긴 한다 생각해보면.
1: 근데 저 잘해주는 거가 뭘까요? 막 태효씨 오늘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하면
0: 그럼 그냥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데
1: 태효가 그래요? 좀
0: 아니 저는 웃기는 잘 웃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태효 씨 잘 생겼어요 오늘 이렇게 뭐라요 그럼?
0: 만약에 못 받는 사람이면
1: 그냥 태효가 지금 못 받 그 리액션 잘 못 하신다 했잖아요.
0: 네.
1: 지금 한번 보고
0: 저는,
1: 싶다고.
0: 감사합니다.
1: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0: 그냥 이런 느낌?
1: 네, 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되는 거 아닌가요?
0: 감사합니다.
1: 막 잘 생겼어. 저 오늘 진짜 신경 많이 썼어. 막 이런 거 좀 오버하고 사실은.
0: 그거나 좀. 좀 그렇다.
1: 좀 과하잖아요. 그냥 좀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막 이렇게
0: 칭찬해준
1: 너무...
0: 사람도
1: 그냥
0: 이런 느낌.
1: 그러면 이제 잘생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태호도 감사합니다. 키우시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0: 그렇지 그런 느낌이죠.
1: 가볍게. 네.
0: 맞아요. 자 오늘도 출석해준 우리 친친방 친구들 칭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 있는 날이죠. 출석 타임을 시작으로 소식 언박싱부터 추천곡 소개, 반말 모드 토크, 급식 퀴즈까지 쭉쭉 달려볼 거고요. 쿄디가 직접 써온 일기도 소개해준다고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1: 문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뭐든 남겨주세요.
0: 문자 번호 샵 8002번, 지금은 샵 8002번입니다. 2번.
1: 2.
0: 네,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쓴 답장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1: 그럼 이제 출석 부르러 가볼까요?
0: 좋습니다.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립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2: 출석 부를게요.
0: 진친방 출석부 엽니다.
1: 먼저 0번 윤규호 아잉,
0: 0.5번 채태양 아잉,
1: 그리고 1번 윤규호 진짜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사커고 싶다. 서클자 누나 서클자가 뭐예요? 나랑 사커자? 그게 왜 사귀자예요? 사커자가 축구하자는 뜻이에요. 그래 사커자 사커하자. 누나 축구하러 갈래요? 사커자 저 지금 예쁘니까 지금 딱 축구하러 가면 되겠다. 헤이 누나 나랑 사커자 사커자님.
0: 야 내 사랑은 자 2번 자 내 사랑은 유 유 너만 보면 자꾸 떨려와. 내 전부는 유 유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손가락 하트 해주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1: 아우 좋습니다. 3번 나 오해오 보는데 전화 걸면 어떡해. 야 이 자식아 너 하루에 29시간 오해오 보는데 나 대체 언제 전화를 걸어야 돼 님.
0: 4번 아 태양이가 비와 당신 불러줬으면 좋겠다님. 비와 당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1: 오 죽박스네 아주 그냥.
0: 예? 이거 맞나 근데?
1: 아 모르겠네요. 네 5번 큐디 탱디 칭칭반 이거지란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의해낸 난 믿음으로 가득 차있는 발끝까지 느끼고 있어 내 몸에 하는 말 좋으면 좋은 거 없고 싫으면 싫은 거 의심하는 나에게 주장은 싫은 거 지금 이걸 들으면 들으면 타고 있다는 말도 주시니까 와서 돌려주시는 떡. 어 너무 빠르다 야.
0: 좋아요. 6번 예. 태양이한테 지금 만 번 넘게 고백 챌린지 하고 있는데 대체 언제 넘어올까? 태양이한테 고백하고 싶으신 분들 다 제 밑으로 줄 서세요. 제가 먼저입니다. 태양아 사커자 사커자 내가 잘해줄게 사랑해 하트하트 웩 죄송해요님.
1: 7번 짧은 머리도 예쁘고 긴 머리도 잘생겼고 생얼도 귀여운데 심지어 라디오 DJ까지 잘하는 쿄디의 달링 내 마음을 받아줘님.
0: 네, 8번 우리 동네에 이땡야 있음, 맷땡 커피 있음, 롯땡리아 있음, 맥땡날드 있음, 아무튼 뭐든 다 있음. 근데 채태양만 없어서 슬픈 물통이님.
1: 아 반갑습니다. 9번 너 또 쿄디 탱디 보지. 작작하고 공부 좀 해. 쿄디 탱디인지 뭔지는 너의 존재 자체를 몰라. 너도 초등학교 땐 공부 잘했었다면서 왜 이래. 너가 그렇게 공부 못하면 쿄디 탱디도 싫어해 님께서.
0: 좋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오야호 불매합니다. 불티나게 매입하기, 불처럼 뜨겁게 매입하기, 불만 있는 척 잽싸게 매입하기, 불타게 매일매일 사랑하기, 불리하게 매입하기, 불면증 이기고 매입하기, 불닭 먹으면서 매입하기, 불안하게 매입하기, 불량식품 씹으면서 매입하기, 불현듯 매입하기님.
1: 아 이상 손빠른 10명 출석책 완료.
0: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로 36두유에서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고요.
1: 칭칭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넘어
1: 캐리비아.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아니 뭐.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1: 하루 언박싱.
0: 오늘 언박싱할 하루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기호 씨 하루부터 빨리 열어주세요.
2: 네, 기호의 하루 언박싱입니다. 오늘 핑크 샴푸 했는데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색깔이 제일 잘 먹어서 행복했습니다.
0: 아, 이거 본인이 한 거예요?
2: 네, 샴푸.
0: 그러네요. 잘 그죠? 먹었네.
2: 제 핑크했죠 지금까지. 네, 네. 여태까지. 아니, 계속 안 먹어가지고 왜 핑크 안 될까? 나 지금 손도 다 빨개지는데 왜 안 될까 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갑자기 마음이 기분이 좋았나 봐요.
0: 좀 머리. 방치를 오래 했나 봐요.
2: 아니면 제가 느꼈을 때 비슷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0: 오늘 잘 먹었어요.
2: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태호 씨 하루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태호 씨는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0: 태호의 하루 언박싱. 새로운 책을 샀다. 김창한 선생님이 쓰신 찌그러져도 동그라미입니다 라는 책이다. 언제나 소설만 읽었는데 에세이 장르도 도전해보려고 한다.
2: 화이팅. 예. 어때요? 어떻게 보고 구매했어요 그 책을?
0: 아, 그냥 제가 자꾸 소설만 읽으니까 뭔가 다른 것도 좀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에세이 사실 예전에 하나 읽어본 적이 있긴 한데 너무 힘들다기보다 너무 그 사람의 생각이 너무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뭔가 저랑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도전해보려고 요즘 좀 신화 그런 거 좀 도전해보려고 일단 이거부터 읽어보려고 한번 어제 샀습니다. 오늘 왔어요. 그래서 근데 아직 못 읽어봤어요.
2: 좋습니다. 많이 읽고 알려주세요.
0: 좋습니다.
2: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0: 네, 8812님께서 저 오늘 야간 자율학습 컨셉에 맞춰서 야자는 아니지만 강의실에서 강의 들으면서 몰래 친친방 보고 있는데요. 소리 못 듣고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혹시 이거 읽으면 저 힘내라고 오야오 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빨리 집 가서 저녁 먹고 싶습니다. 교수님 일찍 끝내주세요.
2: 아, 화이팅입니다. 하트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교수님 일찍 끝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힘들텐데 그죠?
0: 그렇죠.
2: 네, 좋습니다. 1287님께서 쿄디탱디 요즘 장미가 정말 예쁜데 혹시 보셨나요? 스케줄 오다가다 장미 볼 일이 있으면 꼭 보는 거 추천해요. 탱디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잘 찍는 것 같아서 제가 찍는 장미 사진 공유해봅니다. 와우, 맞아요. 이게 걸어다니면 장미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0: 요즘 요즘에. 장미가 되게 많더라고요.
2: 지금 장미 시절이래요. 그 시기가.
0: 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장미가 많이 심어져 있는지 몰랐어요.
2: 그죠? 네. 저도 그냥 막 걸어다니는데 막 아파트 단지에 그냥 막 있고 막 그렇던데요?
0: 저 사실 한 번도 신경 안 쓰고 다니다가 그때 여기서 라디오 할 때 누가 내일 로즈데이라고 보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봤는데 장미가 진짜 많더라고요.
2: 그 지금 막 장미 페스티벌 막 이런 것 좀 많이 해요. 꽃 페스티벌 이런 것 좀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네, 시간이 나면 날씨도 좋으니까 꽃 구경하러 꼭 가보세요. 이렇게.
0: 좋습니다.
2: 좋습니다. 책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갑니다.
0: 엘던의 핑크 칙스.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 이어서 엘든의 핑칙스 듣고 왔습니다.
1: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실시간 문자 번호볼까요?
1: 5119님께서 거기 계시나용? 이라고 하는데요. 뭔 소리야?
0: 글쎄요. 맞아요. 여기 있어요.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끼리 얘기 너무 해서 그런가?
1: 아
0: 그럴 수도 있어요. 9787님께서 지금 TV로 친친 틀어놓고 밥 먹고 있는데 큐디탱디가 저 밥 먹는 거 기다려주는 것 같아서 허겁지겁 먹게 돼요. 죄송해요. 빨리 먹을게요. 아, 천천히 드세요.
1: 천천히 드십시오.
0: 그러다가 체해요. 네, 천천히 드세요.
1: 천천히 드세요. 물통님께서 탱디가 오늘 라디오에서 가디건 입고 오라고 했다던데 쿄디는 왜 가디건 안 입었어요? 이러는데
0: 저한테는 가디건 입으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오늘
1: 살짝 이거 야간 자율학습 하는 컨셉으로.
0: 예. 예. 저도 근데 원래 검은색 입었다가 근데 이제 태어도 너무 검은색 입어가지고 갈아입는 것도 있는데 근데 어저께 검은색 입어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너무 떨어지는 게 보여가지고 그냥 빠르게 갈아입었습니다. 흰색으로.
1: 좋습니다.
0: 네. 5445님께서 저는 오늘 집에 혼자라 치킨 시켜 먹으면서 라디오 들으려고 했는데 엄마 벌써 도착했대요. 저 29살인데 언제 배달음식 시켰다고 혼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 어? 왜 혼나지?
0: 그러게요. 그러면 자취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아, 돈 아끼라고 그러는 건가?
0: 근데 본인 돈 아닐까요?
1: 그래도
0: 아,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시군요. 아,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시군요. 그래서 뭘 아시겠죠. 이유가 있겠죠.
1: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0: 29살 다 먹었는데 뭐 배달 음식 시켰다고 왜 혼나? 네.
1: 어머님 치킨 좀 드리세요. 네. 그럼 안 혼날 거예요.
0: 엄마 닭다리 하나 먹을래?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1: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네. 2803님께서 저 오늘 비빔냉면 먹었어요. 탱디 쿄디는 물냉 비냉 뭐 좋아해요?
0: 하나 둘 셋
1: 비냉. 아, 무조건 비냉이지.
0: 네. 비냉에 살짝 그냥 물 살짝 주면 돼요. 네. 식초 겨자.
1: 나 이거 잘 몰라.
0: 저도 잘 몰라. 저는 그냥 오케이.
1: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삼겹살 먹을 때 진짜 뭐 한 10번 먹어서 한 번 정도 시켜 먹는 거 아니고서는 냉면이라는 음식을 딱히
0: 저도요.
1: 먹진 않아요.
0: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크게 먹을 리가 거의 없습니다. 8218님께서 탱디 저 방금까지 샵 8000번인 줄 알고 열심히 보내고 출첵까지 받으려고 보는데 배철수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피스 당황.
1: 맞아요.
0: 오늘은 8002번.
1: 네. 그 저희가 처음 했을 때도 팬분들이 많이 거기로 잘못 보내셨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1: 거기가 아니고 8002번입니다.
0: 2번입니다.
1: 그리고 어제 저희 배철수 선생님한테 인사드렸잖아요.
0: 아, 맞아요.

0: 어때요? 인사드렸어요. 너무 멋지셔가지고.
1: 어, 저 인사드렸습니다.
0: 근데 나중에 저도 그렇게 수염 기를 수 있을까요?
1: 너? 넌 가능할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아니요?
1: 아, 근데 아, 안 되죠. 안 돼. 본인 알잖아.
0: 아, 그냥 해본 말이에요.
1: 네.
0: 그렇게 길어보고 싶긴 한데.
1: 자,
0: 아무튼.
1: 2958님께서 라디오 들으면 치킨 먹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전 사실
0: 피자.
1: 피자파. 네 조각도 가능. 쿄디랑 탱디는요?
0: 네 조각은 완전 가능이죠.
1: 근데 먼 치킨, 먼 피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0: 아, 여기서 계속 못 먹는 척 하지 마세요. 예,
1: 아니, 물려서, 물려서.
0: 네.
1: 너무 늦게
0: 아,
1: 해가지고.
0: 물려서? 오케이,
1: 네.
0: 오케이, 오케이,
1: 큰
0: 오케이.
1: 것들은 너무 늦게 하던데.
0: 맞아요. 살짝, 좀 물리긴 하죠.
1: 그리고 저는
0: 네.
1: 솔직히 말해서 굳이 제돈 주고 피자 사 먹지 않아요.
0: 저도요.
1: 네. 치킨은 사 먹는데 피자는
0: 이렇게 미국에서 먹으면 달라요. 한 조각만 팔수
1: 미국에서
0: 있으니까
1: 맞아.
0: 그런
1: 그러면
0: 느낌은 괜찮은데 한
1: 괜찮은데
0: 판?
1: 맞아.
0: 다 같이 먹지 않으면 굳이?
1: 하와이안 피자 좋아요?
0: 좋아하죠.
1: 좀 느낌 있네.
0: 이거 되게 큰 발언이에요.
1: 느낌 있네요.
0: 아, 감사해요.
1: 하와이안 피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느낌 없으신 분들.
0: 그렇구나.
1: 네. 확실히 느낌 없는 분들이.
0: 와, 이런 발언.
1: 네, 확실합니다.
0: 그렇군요. 저 한번 이탈리 사람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1: 네.
0: 자,
1: 아, 그분들
0: 파인애플 피자
1: 기절하시잖아요.
0: 완전 뭐라고요? 막 이러면서.
1: 그분들, 근데 그분들 근본이니까.
0: 에, 그죠.
1: 네, 그분들 근본이고
0: 그죠,
1: 사실.
0: 그죠. 아무튼 1060님께서 탱디 야자 감독쌤들이 저렇게 입으셨어서 너무 PTSD 와요. 쌤 죄송해요. 휴대폰 그만 볼게요. 아,
1: 뭔 소리야? 내가
0: 저
1: 학생처럼 입고 온 건데.
0: 저 진짜 아까 전에 음악 나오고 있을 때 학생처럼 입으라는데 너왜 이렇게 아저씨처럼 입고 왔냐 저한테 막 뭐라 했어요. 근데 지금
1: 이 아저씨지.
0: 말...
1: 완전 체육 선생님
0: 진짜 장난 안 치고
1: 입고
0: 1060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저씨라고요? 지금 여기가 아저씨인데.
1: 뭔데 나 오늘 완전 학생처럼 입고 일부러 가디건에 슬랙스까지 입고 오라 해서
0: 아,
1: 이렇게
0: 그만
1: 입고 온
0: 입어
1: 건데.
0: 이거 이런 거.
1: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밖에 없다고.
0: 네, 좋습니다.
1: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잘 아시죠? 추천곡 먼저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엔 친친방 친구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시간 있잖아 젤리 좋아해로 이어집니다.
1: 네, 저에게 궁금한 질문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2번
0: 2번
1: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그럼 피어남니 뉴욕클럽의 슈퍼식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기분 좋게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2: 쌤 나가셨지?
3: 그럼 시작해볼까?
2: 야간 자율학습.
3: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2: 몰래
3: 조용조용.
2: 지금은 야자 시간.
3: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지만 공부도 하루 종일 하면 탈이 납니다. 가끔 숨 쉴 틈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자 시간에도 아주 조그만 일탈을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2: 되게 크레센도처럼 yes. 천천히 시끄러워지네요.
3: 맞아요.
2: 네, 1060님께서 아니 저희 감독쌤 9학년생이셨어요. 아니 아저씨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유유. 둘 다 대학생 같아요. 유유유. 아, 99년생. 그럼 두 살 더 많으시네요.
3: 감독쌤이 99년생이요?
2: 그럼 참. 아니 우리도 26이에요 이제.
3: 아니?
2: 그래요. 나도 부정할래.
3: 아니? 자, 0121님께서 저는 지금 친구랑 진짜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같이 친친방 듣고 있어요.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2: 오,
3: 야,
2: 대박. 하트까지.
3: 하트까지.
2: 귀엽네요.
3: 하트 야무지군요.
2: 아, 그 앞에 계신 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네.
3: 아니 학생 친구분들이 우리를 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2: 그치. 뭔가 신기하긴 하지.
3: 어.
2: 자, 그럼 딴짓하러 가볼까요? 선생님 몰래 어깨 단속하면서 들어야 할 노래들 오늘도 저희가 직접 선곡해봤는데요.
3: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2: 밤 산책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3: 벌써 한낮의 산책은 조금 힘든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적당히 선선하고 적당히 따뜻한 요즘이 딱 밤 산책하기 좋은 시기죠. 그래서 저희가 밤 산책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들을 골라봤습니다.
2: 몇 시쯤 어디를 산책하고 또 누구와 함께 산책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듣기 좋은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골라왔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산책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3: 지금 진짜 밤 산책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인증샷도 환영합니다. 저희 추천곡 어땠는지 후기도 꼭 써주세요.
2: 그럼 제 선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의 밤 산책 추천곡은 TV걸의 루이즈입니다. 아, 이 노래가 살짝 은은하게 조금 신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밴드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잔잔하면서 너무 또 신나진 않고 딱 뭔가 밤에 그냥 리듬을 맞춰서 좀 걷기가 딱 편하고 뭔가 저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산책할 때 좀 신나는 노래 좀 듣는 편이긴 해요.
3: 아, 이거 러닝 아니고 산책인데?
2: 저는 근데 그래도 조금 빵 빵 빵 이런 거 듣는 거 좋아해요. 걸을 때. 근데 이제 저 말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은 조금 이래도 좀 반 섞여 있는 느낌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한 곡입니다.
3: 좋습니다.
2: 자, 그럼 같이 밤 산책 가볼까요? TV걸의 루이스입니다.
4: And there's a song there that's coming from, you know,

0: 쿄디의 추천곡 TV 거래 루이스 듣고 왔습니다.
1: 예스. 1002님께서 와 밖에 나가고 싶어지는 노래다.
0: 아 당장 나가십시오 지금. 지금 아, 당장. 그래?
1: 당장 나가.
0: 왜 반말하세요?
1: 아 재밌잖아요. 좋아요 또 반말 이렇게 해주시면.
0: 1386님께서 야장에서 치킨 먹고 싶은 날씨에 이 노래 딱이라고.
1: 아, 뭔가
0: 야장.
1: 예. 아 야장. 아 뭐 그쵸 그쵸 그쵸.
0: 좋다 좋다.
1: 아 뭔가 그 딱 좀 신나기도 하면서도 또 그렇다고 막 잔잔한 느낌을 버리지도 않고 딱 이 중간에 이게 이 딴딴딴딴 이 소스가 좀 그래도 좀 발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추발님께서 저는 친구와 강아지와 밤 산책하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거 알려줄까요? 저희 강아지 남자 목소리만 들으면 짖는데 유독 탱디 목소리 더 짖어요.
2: 와 진짜 뭐 좀 무섭게 생기셨어.
1: 아니 너무 살짝 뭐라 해야 되지? 그 움직임 속에서 찍혀가지고
0: 그러니까.
1: 뭔가 어머. 어 되게 무섭게
0: 아, 내 목소리에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아세요? 동물 친구들은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1: 아니에요?
0: 아니 진짜 이거 팩트야.
1: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만두는 저 좋아요.
0: 아니 그건 너가 너무 자주 봐서 그런데.
1: 아니 너가 동물을 잘 못 따라와서 그래.
0: 아니 내 동물들이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한대.
1: 누가?
0: 교수님이.
1: 아 그래? 그래.
0: 뭐 누구 교수님 모르겠어.
1: 남자들이 안 좋은 게 뭐가 있나 봐.
0: 아니 그 목소리에 그 데시벨 그런 그 이게 걔네가 딱 싫어하는 느낌이에요.
1: 아 그래? 오케이 그럴 수도 있지.
0: 뭐 저는 그렇다고 들었어요.
1: 좋습니다. 네,
0: 9787님께서 그냥 방에서 혼자 걸으면서 들어도 되나요?
1: 아 그 요즘에 워킹 패드가 그렇게 유행이라며.
0: 그게 뭐예요?
1: 그 이래 그냥 패드인데 이렇게 트레드밀처럼 워킹 그 머신처럼 아. 작은 거 집에서 할 수 있게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럼 한번 구매해보세요. 그럼 가능하시죠.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던가.

0: 네, 좋습니다. 0112님께서 와, 저 진짜 엄마랑 산책 나왔는데 밤 산책에 맞는 곡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엄마가 이어폰 빼라 했는데 노래 들려준다 해서 이어폰 같이 끼고 걷고 있어요. 완전 낭만. 아, 야. 귀엽네. 아,
1: 이런 거 좋습니다.
0: 너무 좋다. 예. 어떡해.
1: 완전 효녀군요.
0: 아, 너무 보기 좋다. 아, 보기 너무 좋네요. 아,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가 다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1: 예?
0: 지금 밤 산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일부러 주제를
0: 우리는 다 알고 있어.
1: 예스.
0: 예스.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좋습니다. 선곡 이어가 볼까요?
1: 네, 이번에 제 차례인데요. 저의 밤 산책 플레이리스트에 들어 있는 곡은, 저는 사실 이거 주제를 받자마자 바로 이거 생각했어요.
0: 네.
1: 바로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입니다. 이걸 바로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그냥 딱 듣기만 해. 그러니까 뭔 느낌인지 알 거예요, 이 노래 들으면.
0: 많이 유명한 노래인가요?
1: 아, 엄청 유명한.
0: 아, 그럼 다 이미 알겠네요. 네,
1: 기수 씨 한번 듣고.
0: 그럼 제가 판단해 볼게요.
1: 네. 네. 많이 기분이 좋으면 이거 막 적합하다. 네. 하면 한번 걸어주세요. 그냥.
0: 일어나서 걸으라고요?
1: 네, 걸어주세요.
0: 아,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1: 그럼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0: 탱대의 추천곡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을 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왔습니다. 왜요? 왜요?
1: 뜨거운 밤은 그렇게 여름은 가고?
0: 아 제가 잘못 다시 갈게요.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 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듣고 왔습니다.
1: 좋습니다. 와우. 자, 6번님께서 인정을 합니다. 예.
0: 인정.
1: 인정.
0: 5119님께서 아 완전 한강 밤에 걸으면서 줄 이어폰으로 노래 듣고 싶어서 지금 줄 이어폰 챙겨서 나왔다.
1: 줄 이어폰으로 들으면 또 약간 좀
0: 줄 이어폰 강조를 하네요. 나는 이분, 나는 스웩 있다.
1: 이분 좀 감성 있는 분인가 봐.
0: 나는 스웩이랑 감성이 있는 사람이다.
1: 예스. 감성도 있고 또 줄 이어폰이 사실 음질이 좀 더 좋잖아요.
0: 아 그런가요?
1: 비싼 건 그런데.
0: 아, 그죠. 이게 비싼 거. 예. 아, 근데 그런 거 그냥 기본이겠죠. 느낌인 사람도 그냥 기본이에요.
1: 아, 예, 또 비싼 너무 비싼 거면 느낌 없군요.
0: 예.
1: 오케이, 오케이. 예.
0: 철학이에요, 그거.
1: 자, 6097님께서 탱디 제가 MBC 잠입해서 마이크 몰래 켜버리기 전에 좀만 불러주세요.
0: 얼굴 좀 쪄봐.
1: 오케이. 파시.

0: 막 간지러워요. 막 제 귀가 막 간지러웠어요 방금 마지막.
1: 긁어줘요?
0: 아 괜찮아요.
1: 긁어줘.
0: 아! 네 좋습니다. 1060님께서 사촌동생이랑 복권 사러 갔다가 같이 그네 타면서 듣고 있어요. 사촌동생도 노래 완전 좋다고 했습니다.
1: 좋아요. 그네 너무 좋죠.
2: 그네 좋죠. 아, 저 어제 탄
0: 그니까 이게 출근 여기 라디오 출근하려는데 갑자기 태호 씨가 어디 딴 데서 막 걸어오는 거예요. 원래 걸어온 데서 말고 딴 데서 걸어오길래 혹시 너 뭐야 하는데 그네 타고 있었어 막 이러세요.
2: 기옥 기다리면서 그네 타고 있었어요.
0: 아 귀엽습니다.
2: 저도 얼마 전에 복권 샀어요.
0: 그래서요?
2: 하나도 안 맞았어요. 제 꿈에서
0: 제가 그런 거 잘해요. 다음에 저 불러가요. 진짜로.
2: 아 그거 뭐 잘하는 것도 있어요?
0: 아 그거 다 있어요. 패턴이 패턴이에요 패턴.
2: 아 패턴. 그럼 다음 복권 번호 한번 불러주시죠.
0: 아 지금요?
2: 네 이번 주 거.
0: 아 몇 글자죠? 아니 몇 얼마죠?
2: 여섯 개인가?
0: 어, 여섯 개.
2: 45번까지.
0: 오케이 갑니다.
2: 예.
0: 7.
2: 7.
0: 17. 41. 1. 2. 그리고 33.
2: 예스. 아, 오케이 요 정도.
0: 요 정도.
2: 자 이대로 꼭 사주십시오 여러분.
0: 네네 좋습니다.
2: 아, 진짜 안 사고 싶다 근데 저렇게는.
0: 그러니까
2: 그냥 생돈 5천 원 날라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0: 나도,
2: 들어 그냥.
0: 나도 진짜 해놓고 장난이야 하지 마세요. 아 근데 혹시 몰라?
2: 혹시 모르긴 하지. 사람을 모르는 거니까. 네,
0: 좋습니다.
2: 네, 태양 부동산님께서 귀 녹은 것 같은데 보험 처리 가능하냐고. 얼리세요 다시.
0: 오.
2: 다시 얼리고.
0: 아 너무했다.
2: 또 부르면 또 다시 녹이고.
0: 아 오케이.
2: 얼렸다
0: 오케이.
2: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0: 아 좋습니다. 7295님께서 잔나비의 반대말은 깻나비입니다. 제가 지었냈어요. 뭔 뜻이죠? 깻나비가 뭔 뜻이야?
2: 잔나비.
0: 아 잤으니까. 아니면 잔나비 아니 빈잔나비. 저도 지어내봤어요.
2: 뭐, 빈잔나비가 뭐예요?
0: 아 잔이니까 잔 한 잔 할 때 한 잔. 이렇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충격 먹었죠 제 창의적인 거에. 지금 말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2: 예.
0: 좋습니다. 오늘 찐찐방 성공표는 켜디 탱디가 직접 골라온 밤 산책할 때 꼭 챙겨야 할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엔 탱디가 한 곡 더 추천해 주실래요?
2: 좋습니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요. 한로로의 화해입니다. 이것도 딱 들었을 때 저는 엄청 칠하고 저는 좀 이런 분위기의 노래를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산책이니까.
0: 그죠.
2: 근데 기호 씨가 전곡 듣자마자 아 잠오겠는데 바로 해버렸잖아요.
0: 아 아니에요.
2: 이것도 그런 느낌이라서.
0: 아 근데 비트가 들어왔잖아요 그 뒤에.
2: 아 이건 비트가 거의 안 들어.
0: 아 그
2: 이랬죠. 네. 네.

0: 하지만 근데 저는 이런 진짜 잔잔한 노래 들으면서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1: 좋습니다.
0: 네, 그럼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노로의 화해.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장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6: 여기 야장 아니고
7: 야간이에요. 죄송해요. 아까 야장이라 해가지고.
6: 야장 얼마나 가고 싶은 거예요?
7: 아까

0: 야장 나와가지고 제 머릿속에 맴돌았나봐요. 죄송합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1: 네, 선생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잠깐 노래로 공부 스트레스 환기시키면서 한노래 화해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0: 네, 9787님께서 실제로 화해 들으면서 새벽 산책 많이 나갔는데 여기서 들으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아.
1: 봐봐, 이분 느낌 있네. 이거 완전 느낌 있습니다. 2261님께서 최근에 대학 축제에 한노로님 와서 노래 들어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밤에 야외에서 듣기 좋은 곡들 같아요. 피어나머니도 그렇게 야외 무대에서 공연할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물음표 물음표 저도 끼워주실 거죠?
0: 아, 저야 너무 하고 싶죠. 불러주세요. 어디서 좀 저희 불러주면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저희
1: 야, 또 밖에서 하면 저희가 또 저번에 더때
0: 한강에서
1: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0: 네, 네. 그래서 많이 불러주시면 저희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1: 맞아요. 나중에 저희 콘서트를 뭔가 한번 야외에서 해도 좋지 않을까.
0: 재밌겠다.
1: 날씨 딱 좋을 때.
0: 좋습니다. 8405님께서 기우 야장부터 데려가야겠네요.
1: 가십시오.
0: 같이 가시죠.
1: 뭐요?
0: 야장이요.
1: 오늘?
0: 아, 오늘 겠어요?
1: 뭐 다음에.
0: 다음에요?
1: 가장 좋죠.
0: 진짜요? 저랑 가실 거예요?
1: 응.
0: 약속? 여기 지금 카메라 있는데 약속? 오케이.
1: 약속.
0: 너 끝났어.
1: 자, 오늘 친진방 선곡표는 방공기 마시면서 듣기 좋은 노래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0: 마지막 추천곡은 제가 걸러왔습니다. 바로 하이츠 스카이오리의 나카마라인데요. 아, 이 노래는 진짜 와, 이건 명곡이에요. 이 노래를 모른다?
1: 느낌 없어요?
0: 느낌을 없는 거 둘째치고 그냥 탈락. 아시겠죠?
1: 뭔 노래인지 알.
0: 그래서 오늘까지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처음 알게 되는, 오늘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1: 어쨌든 이제 알게 되니까
0: 합격. 다 합격이야.
1: 다 느낌 있네.
0: 다 합격이야. 그래서 진짜 음악 들었을 때 너무 좋고 되게 그냥 좋아요. 그냥 너무 좋고. 근데 이거는 걸을 때 딱 혼자 걸어야 돼요. 애 막 갑자기 춤출 수도 있어요.
1: 아, 오케이. 예,
0: 다른 사람이 좀 민망할 수 있으니까 혼자. 오,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혼자 산책할 때 추천드리고요. 네, 되게 좋습니다. 기대하고 있으세요?
1: 기대해 볼게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야간 자율학습은 계속되고요. 딴짓도 이어집니다.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로 먼저 돌아올 건데요.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만의 취향을 반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0: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0: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저의 추천곡 하이리스 케어리의 나카마를 듣고 3부로 들어오겠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가워. 나는 채태양.
1: 나는 윤기호야. 너네랑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는 지금 느낌 있는 맛 젤리.
2: 야, 이거 내가 랜데.
1: 아, 어떻게? 우리 둘 다 똑같은 가져온 거야?
0: 와, 오케이. 나는 하와이 한 맛. 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네 뭘 좋아하는데?
1: 1288 친구가 난 요즘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 빠져있어. 요즘 오랜만에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쿄디 탱디도 옛날 영화 좋아하는 거 있어?
0: 나도 해리포터
1: 완장하지. 전쟁했잖아요.
0: 완장하지 진짜. 네, 완장하지.
1: 완장하지. 나는 옛날 영화 중에 그 킬빌 그거 둘 다 지금 봤고 그걸 제일 옛날 본 거는 딱 그 두 개였는데 태양이는? 탱디는?
0: 저 요즘 뭐 딱히 영화 안 봐가지고.
1: 아, 그럴 수도 있지. 바쁘잖아.
0: 응, 딱히 안 봐서. 해리포터나 좀 다시 보고 싶긴 해.
1: 한번. 아, 나도 그거 한번 전중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힘들어. 무튼
0: 자, 2279님께서 내가 요즘 빠진 것은 바로 퇴근 후에 집에서 저녁 직접 해먹기. 메뉴는 단일 메뉴 수준임. 알배추 우삼겹찜 혹은 숙주 우삼겹찜.
1: 아우, 맛있지.
0: 사실 숙주는 오늘 처음 해먹어봤는데 왜 이렇게 쓴 걸까? 점점 씻고 바로 쪘는데 혹시 물에 좀 담갔다 쪄야 하나? 아는 사람?
1: 어? 글쎄? 아니, 나도 숙주 되게 좋아하는데 숙주를 어떻게 안 쓰게 할 수 있을까?
0: 나도 사실 요리해본 적 없어.
1: 이게 말하면. 뭔가 내가 봤을 때 그 씻을 때 넣고 그런 다음에 다른 막 식초나 아니면 막 설탕, 아 이게 소금 같은 거. 설탕이래. 뭐 그런 거 좀 뿌려서 같이 오래 좀 담궈 놓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닐까?
0: 아, 그런 게 있나? 나 잘 모르겠다. 나 숙주 잘 몰라.
1: 내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그 찾아보는 걸로.
0: 안 좋은 숙주를 쓴 거 아니야?
1: 아, 그럴 수도 있고. 좋은 숙주를 있어. 쓰길. 3802 친구가 요즘 빠져 있는 거 무조건 돌아댕길 때마다 핸드폰 끼고 걷는 거.
0: 헤드폰.
1: 아, 헤드폰 끼고 다니는 거. 이제 좀 더 더워지면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벌써 귀에 땀 차긴 했는데 참고 귀 땡기고 있어.
0: 귀 땡기는 게 아니고 귀 땡기고 있어.
1: 귀 땡기고 있어. 아, 미안해.
0: 귀를 왜 땡겨요?
1: 아, 내가 계속 뒤를 계속 귀로 읽고 있네 내가. 아, 헤드폰. 근데 뛸 때 헤드폰 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1: 무거워서?
0: 근데 요즘엔 되게 가볍게 나오나 봐.
1: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냥 뭔가 그래도 계속 반동 때문에 막 앞으로 쏠리던가 뒤로 쏠리던가 막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오, 그래, 잘하고 있어.
0: 나도 헤드폰 샀는데
1: 손이 안 가지?
0: 손이 안 간다기보다 진짜 살 날이 별로 없어. 거의 헤매니까 거의 헤매라고 했으니까 쓸 수가 없고.
1: 그치.

0: 그래서 그나마 뭐 공항 비행기 탈 때인데 와 비행기 탈 때 서버한테 너무 불편해.
1: 맞아. 왜냐면 옆으로 못 눕잖아.
0: 어, 너무 불편해서.
1: 맞아. 나도 손이 안 가 그래서.
0: 나도 손이 잘 안 가더라고. 자 지웅아 사랑해님께서
1: 친구야 친구.
0: 응?
1: 지웅아 사랑해 친구야.
0: 지웅의 사랑해 친구라고?
1: 응 지웅이 님 아니고 친구라고.
0: 아 지웅아 사랑해야 안녕. 지웅아 사랑해가 나는 사우나 가는 거 좋아해. 사우나 가서 계란 까먹는 거 좋아하는데 쿄디팅드는 사우나 최애 간식 뭐야?
1: 아 나 사우나 가는 거 나 진짜 안 간 지 오래됐는데 아 진짜 꼭 가야겠다. 나는 일단 미숫가루 아니면 식혜 그런 라면. 탱디는?
0: 나도 거기서 먹는 컵라면은 좀 달라.
1: 맛있어.
0: 그거랑 내가 얼마 전에 난 갔잖아 우리 뮤비 찍을 때.
1: 아 그치 그치 그치.
0: 그때 내가 라면 컵라면 하나랑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는 만두 냉동 만두를 먹었거든.
1: 아 냉동 만두 괜찮아?
0: 오 마이 갓.
1: 홀리 몰리야?
0: 홀리 몰리야 진짜.
1: 아 오케이 나도 한번 다음에 그렇게 먹어봐야겠다. 좋아.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0: 이제 같이 노래 들을까? 테티서의 트윙클 준비했어.
1: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

0: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에 이어서 테티서의 트윙클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5: 3분은 계속 밥만 먹으러 가는 거 알지? 친구들이 보내준 문자 계속 볼게.
4: 방금 기우 우리 무슨 바로
5: 아니,
4: 왔네.
5: 아니 지금 2781님 친구가 오잉 누구한테 인사해서라고 했는데 방금 그 테티 선배님 테티서 선배님 노래 나오는데 갑자기 티퍼니 선배님이 밖에 계셔가지고 와 나 지금 너무 살짝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4: 네, 오늘 지금 밖에서 저희를 인사해 주셔가지고
5: 와 깜짝아. 그래서 아마 제 얼굴 되게 빨개지는 건 잠깐 보였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4: 기호가 어려 진짜 옛날부터 티파니 선배님이 짱이지 그랬는데 드디어
5: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살짝 가상 인물 같았어.
4: 그러니까
5: 그치
4: 맨날 그 어렸을 때 TV에서 보던
5: 지금 살짝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홀로그램 본 느낌이었어 뭔가. 되게 깜짝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4: 1573 친구가 태키즈가 테티서 무대하면 각자 누구 역할하고 싶어?
5: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 당연히 이제 티파니 선배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정이 저 있어 이미.
4: 그렇지 뭐 어느 정도. 딱 이미, 봤을 때.
5: 딱 봤을 때 이미 그 노래 부른 까라부터 이제 그 느낌이 그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요?
4: 당황했어 지금?
5: 아 당황했어요.
4: 정신을 못 차려. 물 한번 뿌려줘?
5: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2933님께서 기호 정답 설탕처럼 단맛이
4: 친구라고
5: 들어가요.
4: 지금 우리 친구.
5: 아 미안. 미안. 2933 친구가 기호 정답 설탕처럼 단맛이 들어가요. 숙주의 쓴맛을 잡아줄 수 있어. 봐봐.
4: 아니 설탕은 아니지 근데.
5: 아 이게 뭐가 됐든 이거 뭐 같이 좀 넣어줘야.
4: 바로 근데 답장 4일 친구가 여러분 숙주가 쓰다면 참치액을 넣어라.
5: 그렇지. 뭐 다른 거 같이 좀 담겨 넣어야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먹 친구는 사우나에서 감식초 안 먹는 사람 진짜 느낌 없는 사람인데 감식초가 뭐지?
4: 그 감자 살짝 아니 감자 식초 아니고 응. 그 살짝 식초 느낌 식초만 살짝 시큼한 음료수 있거든 빨간색 아 모르구나
5: 몰라
4: 다음에 먹어봐
5: 처음 들어보네
4: 맛있어
5: 오케이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 나는 아직 느낌 없는 사람이야
4: 1028 친구가 해리포터는 진짜야 호그와트는 진짜 있어 진짜 있는데
5: 맞 진짜 있지 갈 수 있어 우리
4: 그때 노력하면. 갔다 왔잖아 런던 갔을 때
5: 그치 갔다 왔지 1028 친구도 노력하면 갔다 올 수 있어 0927 친구는 기어 눈썹 보이니까 너무 귀엽게 생김 눈물 날 것 같음 아우 고마워 아 나 칭찬 잘 못 받나 봐 나도 리액션 좀 별로 안 좋네
4: 너 리액션 안 좋아 지금
5: 아니 나 진짜
4: 마음에 상처야 지금 0927
5: 아니 나 진짜 고마워서 말한 건데 이게 내가 근데 원래 영혼이 많이 없다는 소리를 좀 자주 듣긴 해 영혼이 많이 없다고
4: 영혼 좀 집어넣어서 한번 다시 고맙다고 해줘
5: 아 진짜 고마워 아니 왜
4: 아 오케이
5: 왜 진짜요 좋아 1288 친구가 내가 요즘 푹 빠져있는 건 바로 통기타야 어렸을 때부터 김광석님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2년 전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아직 많이 어렵더라고 탱디 기타 실력 빨리 느는 비법 하나만 전수 부탁해
4: 아, 근데 2년이나 쳤으면 괜찮을 텐데 내가 그 통기타는 사실 진짜 코드 진짜 간단 뭐 있나 C, G, A 그 다음에 B 그냥 여기서 마이너만 알면은 진짜 세상에 있는 곡 모든 거 다 칠 수 있어
5: 확실해?
4: G7이면 그냥 G 잡으면 돼
5: 그니까 알아
4: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일단 코드를 먼저 배우고
5: Hey
4: 솔직히 통기타는 통기타는 많이 연습하긴 해야지 어렵긴 해요
5: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맞아 진짜 너무 아파서 가끔씩 하다가 그냥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아
4: 파이팅
5: 다음 거 읽어. 친구 컨셉이잖아.

0: 아,
1: 자, 38202 친구가 요즘 빠져 있는 거 과자 신상 파밍하는 거. 퇴근하는 길에 마트 들려서 신상 과자 뭐 있나 구경함 키키키. 요즘 재밌는 거 많이 사오 많이 나오잖아. 효디탱디는 무슨 과자 제일 좋아해?
2: 나는 한국 처음 왔을 때 콘땡.
1: 아, 콘땡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2: 초콜릿 맛. 왜?
1: 오케이 오케이.
2: 어, 깜짝아. 잘못 말한 줄 알았어.
1: 그리고 초코 발라져 있는 거.
2: 어, 초코 발라져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근데 어렸을 때는 그 감자 뭔지 알아? 얇고 감자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감자 맛 있고 그리고 표지에 그 감자 친구 그려져 있고 뭔지 알지? 그런 친구도 좋아했었고 어렸을 땐. 근데 이제는 요즘에 그 허니 버터 땡.
1: 예.
2: 어, 그거를 많이 좋아하긴 해.
1: 나도 그거 내 페이보릿이야.
2: 그래? 아, 그리고 그 육땡장 맛집 뭔지 알지?
1: 육땡 맛이
2: 뭐야? 육개땡 맛집.
1: 오케이 오케이.
2: 아, 그리고 방금 보여주신 사진 그거 아니에요. 아, 뭐더라? 그 진짜 그 감자칩처럼 생기지 않고 그 얇고 그 살짝 그 새우땡처럼 생겼는데 근데 감자 맛.
1: 그냥 감땡깡. 감땡깡.
2: 맞아 그런 거 같아.
1: 그 맛있지. 슴슴하고 그냥
2: 딱 무난하고
1: 담백하고.
2: 좋아. 1060 친구가 나 기리고 보고 싶어서 오늘 1화 틀었다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져서 바로 껐어. 요즘 너네 무서운 거 잘 보나?
1: 잘 보나?
2: 아, 나도 기리고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 나도 무서워서 잘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 친구가 나한테 막 뭐라 하거든. 예, 보고 있냐고, 봤냐고. 근데 막 아, 무서워서 못 보겠다고. 못 보겠어. 너무 무서워서.
1: 그래?
2: 아, 잔인하잖아. 난 잔인한 거 잘 못 봐서.
1: 나는 솔직히 잔인한 거 무서운 거 진짜 잘 보는 것 같아.
2: 오.
1: 그 영상은. 근데 막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건 되게 싫어해.
2: 나도.
1: 그런 건 좀 겁을 먹는데.
2: 근데 솔직히, 재밌잖아, 근데. 응,
1: 나는 뭐 영상 보고서 막 그렇게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 없긴 해. 아직 한 번도.
2: 그럴 수도 있지.
1: 2093 친구가 윤규 무서워서 기리고 못 봐? 내가 같이 봐줄게. 우리 집으로 와.
2: 아, 같이 보면 할 수 있지. 같이 보면 볼 수 있어. 2093 친구 주소 보내봐라. 내가 한번 가볼게.
1: 아, 주소 보내면 가는 걸로.
2: 갈게.
1: 1782 친구가 탱디 최애 과자는 뭔데? 나도 그거야. 허니 땡.
0: 맞아.
1: 아까 땡땡 칩.
2: 그게 진짜 맛있어.
1: 그거 진짜 맛있어.
2: 그게 한참 유행했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치?
1: 그건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2: 나도 캐나다에서 그 아는 친구가 그걸 딱 구해서 왔는데 이거 한국에서는 구하려 해도 못 구해 막 이러면서 나랑 같이 나눠 먹었거든.
1: 그게 캐나다에. 거기에 있었어, 캐나다에?
2: 한인 마트에서.
1: 우와. 나도 그래서 되게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2: 그 정도였다고?
1: 그래서 나는 그냥 오리지널 맛 있지. 그거랑 버터랑 꿀을 사서 내가 직접 볶아 먹었어.
2: 아이고.
1: 진짜로. 야, 근데
2: 야,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진짜, 요리까지 아냐?
1: 그거 진짜 맛있어. 아, 너 그래? 그렇게 해서 먹어봐. 진짜 장난 아니야.
2: 오케이, 한번 다음 해볼게. 5282 친구가 이제 헬스장으로 출발. 이따 유산소 뭐 탈까 친구들아. 천국의 계단 vs 인클라인 러닝머신. 친구들은 유산소 뭐 하니? 아, 나는 유산소 할 거면 인클라인 러닝머신 하긴 해. 왜냐면 천국의 계단 하면 무릎이 좀 아파. 계속
1: 맞아요.
2: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보다 그 인클라이닝 러닝머신을 하면 좋고. 근데 진짜 천국의 계단 타면 진짜 살 쫙쫙쫙 빠진대.
1: 그래. 나는 차라리 천국의 계단을 할게.
2: 너 무릎 안 좋은데?
1: 근데 나 러닝머신
2: 재미없지?
1: 아니, 하면 어지러워.
2: 왜지?
1: 멀미 엄청 해, 나 그거 하면.
2: 오우,
1: 그래서 막 끝나지? 해야지. 땅이 올라와.
2: 뭐가 땅이 올라와?
1: 그 막 우리 코끼리코 돌았을 때 막 땅이 올라오잖아.
2: 아, 그래?
1: 그것처럼 난 그거 타다 보면 막 땅이 올라와서 중심 잡기 엄청 이래.
2: 오우, 귀여워. 어머, 너무 귀여운데?
1: 그래, 나는 그렇게 한국 그 러닝머신 나 잘 못 타.
2: 아, 너무 귀엽다.
1: 어지러워가지고.
2: 아, 너 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야.
1: 하나만 날라가.
2: 너무 귀엽네. 막 갑자기 혼자. 오케이, 좋아.
1: 자, 계속해서 우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보내줘. 너네가 생각해도 곤란한 질문들은 빼고 다.

0: 최연아의 캐치캐치 듣고 왔어. 문자 계속 볼까?
1: 0310님이 0310 친구가 맞아. 춤춰줘라고 아까 쳤잖아.
2: 아까 쳤지.
1: 한 번 더?

0: 나 혼자 틀렸다 나 그때.
1: 어 맞아 혼자 아유, 계속 틀려 그렇게 쉬운 걸.
0: 아 갑자기 하자 해서 그래.
1: 아 그럴 수도 있어. 0112 친구가 러닝머신 타고 내려오면 진짜 멀미나지 않아? 나 완전 공감함. 아 공감함. 아 근데 그건 인정.
2: 봐봐 이런 사람 있다고.
1: 아 근데 너는 내려올 때 아니고 그냥 할 때가 그런 거잖아. 아니 내려올 때 멀미나.
0: 내려왔을 때.
1: 아 뭐야 나도 그래 그럼.
0: 내려왔을 때.
1: 아, 나도 그래. 그건 나도 그래서 가지고 뭔지 알 것 같아.
0: 1367 친구가 곤란한 거 아는데 그냥 질문할게. 팬미팅 스포해줘. 팬미팅 뭐 좋은 데서 하고.
1: 맞아.
0: 그리고 뭐
1: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즐길 수 있을 거야. 에이.
0: Yes.
1: 아이다.
0: 여름에 얼음 물대포 같은 거 팍 쏴버리고 그냥.
1: 아 그런 의미로 시원한 건 아니고. 어 되게 여름에는 시원해지고 싶잖아. 근데 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시원한 거 먹는 거 빼고, 시원한 거 느끼는 거 빼고.
0: 냉장고 들어가기.
1: 여기까지 할게.
0: 5023 친구가 탱디 포도 먹을 때 씨도 같이 씹어 먹는다고 했는데 수박 씨도 그냥 먹어? 아까 수박 먹고 있길래 궁금해. 좀 나 그냥 먹어.
1: 나도 웬만해선 그냥 먹는데 너무 크면 그냥 뱉긴 해.
0: 씨?
1: 왜? 어 씨를.
0: 씨? 수박 씨?
1: 수박이든 뭐든. 아. 그냥 뭔가 입에 좀 거슬렸다. 그럼 그냥 뱉고. 근데 먹다가 그냥 넘어가면 그냥 그냥 먹고.
0: 나 웬만큼 먹어.
1: 너 그러면 배 자라난다 수박이?
0: 자랐어 이미.
1: 그래서 배가 그렇게 나온 거야?
0: 몸이 그래서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수박이랑 장난이야, 장난. 포도 계속 먹어가지고.
1: 어, 이렇게 커지는 거구나.
0: Yes.
1: 아 멋있네. 좋아. 1091 친구가 친친방 들으면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오빠들은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 근데 요즘 아이스크림 너무 비싸. 아, 나는 프렌치 그냥, 바닐라.
0: 난 그냥 초코.
1: 왜? 그냥 초코?
0: 아니 초코 아이스크림.
1: 막 안에 바닐라 아니면 그냥 완전 위 아래 다 그냥 통으로 초코.
0: 응.
1: 와우 나는 진짜 안 맞구나.

0: 나는 바닐라. 완전 바닐라파. 초코 먹으면 살짝 좀 느끼하지 않은데 좀
1: 근데
0: 너무
1: 그 달라.
0: 어. 어떤 초코 먹는데?
1: 아니 그냥 초코.
0: 그래.
1: 근데 이제 막 그 날마다 다르지. 좀 산뜻한 거 먹고 싶을 때는
0: 아, 그렇지.
1: 조금 과일 맛 나는 걸로.
0: 아, 나는 그렇지. 나는 이제 식사하고 디저트로 먹을 거면 이제 상큼한 거. 이런 과일 맛 나는 거 먹고 그리고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싶을 때는 이제 바닐라 맛. 좀 그건 좀 배부르니까 그렇지. 그렇게 먹긴 해.
1: 선포도 친구가 팬미팅 수영장에서 하는 거 아니지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
0: 어, 그럴 수도 있지. 어. 다 같이 수영 파티.
1: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0: 안 됐기 때문에.
1: 아, 지금 아 지금 1573 친구가 탱디야 야구 지금 동점됐다고.
0: 아.
1: 야, 이거 아닌데.
0: 이제 계속 알려 주지 마. 왜냐면 그러면 집중을 못 할 거예요. 그냥 이겼다고 말해 줘, 그냥. 어, 4188 친구는 아이스크림은 딱 민초. 아. 4188 친구는 아이스크림은 민초. 아, 민초 오케이. 뭐 가끔씩 먹을 수는 있지. 나는 솔직히 있으면 먹고 굳이 선택해서 먹진 않아 난.
1: 어, 나 진짜 저거 먹는 거 이해할 수 없어 그냥.
0: 아, 그래? 어. 맞아. 아니 뭐 그럴 수도
1: 느낌
0: 있어.
1: 느낌 없다.
0: 아니 뭐 맛있어. 나쁘지
1: 그래?
0: 않아. 가끔.
1: 와, 나 진짜 저거 뭔 맛인지 모르겠던데. 희한하네.
0: 그럴 수도 있어. 잠깐!
1: 아, 깜짝이야.
0: 이 문자를 끝으로 벌써 야자 끝! 반말 끝! 할 시간 됐대.
1: 아쉽지만 우리 30분이나 남았으니까 우리 4부에서는 더 놀자.
0: 피어남이의 Love Me For Me 듣고 돌아올게. 이따 봐.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내 미래보다 뚜렷한
2: 기호 이목구비
1: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전북 익산에 위치한 익산 고등학교.
2: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주시죠.
1: 5월 22일 금요일 내일 익산고 점심 메뉴입니다. 혼합 잡곡밥, 소고기 미역국, 코다리 시래기 조림, 너비아니와 머스타드 소스, 너비아니와 머스타드 소스, 배추김치, 청포도, 그리고 이것 샐러드.
2: 이것은 다시마와 우무가사리의 진액을 녹말 밀가루와 섞어 가공해 만드는 식품인데요. 횟집에 가면 회 밑에 깔려있는 투명하고 꼬들꼬들해 보이는 그거! 바로 그겁니다.
1: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천사채, 2번 악마채.
2: 정답 보낼 곳 문자 번호 샵 8002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2: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2061님께서 와 머스타드 소스 대박이다, 엄청 멋진 카리일 것 같음?
1: 멋진 소드.
2: 아 내가 소드라 했어?
1: 내가 소드라 하지 않았나?
2: 아 너가 소드라 했나 봐. 머스타드 소드.
1: Yes, 머스타드 소드.
2: Yeah.
1: Yes.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태양의 Life Fast Die Slow.

0: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듣고 왔습니다. 9년 만에 발매하는 태양의 정규 앨범 퀸테센스의 타이틀곡인데요. 퀸테센스는 본질, 정수를 의미하는 단어로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과 내 정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앨범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방금 들려드린 타이틀곡은 빠르게 흘러가는 현실 속에서 중심을 지키며 살아온 시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한 곡이었어요.
1: 네,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천사채입니다.
0: 내일 익산고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혼합 잡곡밥, 소고기 미역국, 코다리 시래기 조림, 너비아니와 머스타드 소스, 배추김치, 청포도, 천사채 샐러드.
1: 천사채 샐러드라는 건 진짜 살면 처음 들어보네.
0: 그러게, 나도 지금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야.
1: 어.
0: 뭐지 그게?
1: 이거를
0: 일단 잠시만요. 메뉴가 내가 아는 거 많이 없는데 나 지금 미역국밖에 몰라 지금.
1: 배추김치 빼고. 내일 익산고 내일은 매점에서.
0: 내가 익선고 이제 학생이었으면 왜 하필 딱 내일 안 좋은 거 나오는데 라디오에 그렇게 선정됐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1: 좀 내일? 그렇지 그렇지.
0: 그치?
1: 오케이.
0: 뭐 맛있게 드세요. 8183 친구가 1813 님이 다들 어렸을 때 회 먹다가 천사채 먹어본 기억 있는 거 맞죠? 기우야 읽느라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모르는 단어들이었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천사채 안 먹어봤나 봐요, 댕디는.
1: 먹어봤어요.
0: 뭔지 모른다며 살면서.
1: 그러니까 저걸로 샐러드를 만든다는 거 자체를 아무도 생각해본 적 없을걸요?
0: 무슨 샐러드예요 그래서?
1: 그냥 샐러드인데 이제 저기 그 회 밑에 깔려 있는 걸로 만드는 거지.
0: 아 그렇구나. 맛있을 것 같은데?
1: 나 저거 진짜 상상도 못 해본 음식이긴 해. 개인적으로. 자, 윤니님께서 천사기호 악마 태양이라고.
0: 맞아요. 흰색이랑 검은색 입어가지고 아이고. 난 이렇게 해야 되나? 1091님이 나 천사라 천사채 못 먹음. 천사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 아니
1: 우리는
0: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1: 이런 거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0: 나 진짜 반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1: 솔직히 이거 방송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실제로 만약에 저희 멤버 중에 이 얘기를 했다? 오늘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0: 나 진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가 좀 옆에 도와줄 줄 알았는데 계속 아무 말.
1: 아니 나도 이런 거 올 때마다.
0: 그 정도까지?
1: 뭐 어떻게 알아?
0: 진짜 웃겨. 죄송해요. 노력해볼게요.
1: 1091님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0: 죄송해요. 그치 먹을 수 없지. 그래 빨리 넘어. 넘어가.
1: 자 그럼 오늘 퀴즈 맞춰준 분들 중 행운의 당첨자 뽑아봐야겠죠? 단체 간식 선물 받을 주인공은 3225님 축하드립니다.
0: 예. 네, 정답과 함께 사연 남겨주셨어요. 정답 1번 천사채 큐디탱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엔지니어 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최근에 자격증 시험 봤는데 다들 지쳐있는 상태라 팀원들이랑 다 같이 더 힘내서 프로젝트 준비하고 싶어요. 그리고

0: 저 지금 라디오 너무 재밌어서 남자친구 톡 전부 무시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요.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1: 좋습니다. 인증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문자 조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7804님께서 큐디 색깔 잘 찍는 꿀팁 주세요.
1: 왜 얘한테만 물어보죠? 이분 웃기신 분이네.
0: 아니 태호는 셀카 찍을 때면 항상 똑같잖아요. 제가 봤을 때 태호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셀카 다
1: 다 겹쳐도 똑같은 걸 거예요.
0: 겹쳐도 다 똑같은 앵글을 다 똑같은 표정일 거예요. 아마
1: 그게 매력이에요.
0: 셀카 찍는 법은 그 제가 쓴 핸드폰 기종을 있으신다면 그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조금 확대할 수 있거든요. 아 확대 아니고 그 광각처럼 좀 뺄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셀카 찍으면 좀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1: 조금이라도 멀리 가니까
0: 아니요 그 이유는 이렇게 돼서 몸까지 잘 보여가지고 그리고 바깥쪽이 왜곡이 돼가지고 뭔가 조금 더 좀 덜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얼굴이 너무 딱 꽉 채워 있는 것보단 네 저도 팔 긴 편인데 팔 길었는데도 얼굴이 꽉 채우는 느낌 아무 말 하지 마세요. 팔 길어도 이렇게 해도 이제 얼굴 꽉 채워지거든요. 네. 그 화면에 화면 채워져가지고 그거 딱 하면 딱 뭔가 좀 이뻐지는 것 같아요.
1: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지연 1215님께서 태호 셀카 못 찍지만 사랑해. 아
0: 본인 처음 아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본인 잘 찍는 것 같아요?
1: 아니 못 찍죠. 아 못 찍긴 하죠.
0: 아 괜찮아요. 그 정도면 잘 찍는 거예요, 사실.
1: 예. 네. 아, 뭐 못 찍어 괜찮아.
0: 맞아요 맞아요 잘 찍을 필요는 없죠 사실. 6154님께서 큐디 탱디는 성선설 성악설 중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이걸로 친구들과 한 달 전에 수학여행 가서 2시간 동안 토론했어요. 애들아 우리 그래도 좋았지? 성선설 성악설이 뭘까요? 아 착하게 태어난 못되게 태어난 전 성악설이에요.
1: 저도 성악설이죠 당연히. 네.
0: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1: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0: 인간은 그냥 본능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1: 맞아 맞아.
0: 근데
1: 저도
0: 이제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예, 근데 살아가면서 이제 그걸 좀 파악해서 좋게 살아야 되지.
1: 맞아. 예.
0: 그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본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1: 성악설이다.
0: 네 성악설. 하이파이브. 이건 통했네.
1: 네, 9787님께서 씻어야 되는데 라디오가 너무 재밌어요. 씻겨주는 기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아 미안해. 아 그러면 안 되죠. 씻는 거 이래서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계속 귀찮아서 해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른 거 막 시키고 하면 이게 큰일 난단 말이에요. 씻는 거는 이게 씻어야죠.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그럼 어떻게 어? 이게 계속 저희가 계속 귀찮아하고 그래서 막 새로운 거 계속 개발하고 기능 생기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뭐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1: 세상이 지금 안 좋죠 지금. 에. 다들 기계가 하고 있죠.
0: 기계가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지. 아 너무 그랬나? 태호 가서 시켜줄 거예요.
1: 제가 시켜주라고요? 이분이요?
0: 아 좋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1: 아, 갑자기 시켜주라고 이렇게 네. 두 번 치면 뒤돌고
0: 그렇게 해주세요.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6725님께서 성악설 악마 체네 둘 다 그 다 성악설 아닌가? 그러지. 누가 착해?
0: 그냥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본심이
1: 맞아. 나도 저도 뭐 살면서
0: 사람은 그니까. 사람은 이기적이고 거짓말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1: 맞아 맞아.
0: 네 원래 그래요. 그걸 인정을 해야 내가 그런 사람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1: 예스
0: 화이팅.
1: 네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일기로 갑니다.
0: 오늘 일기는 제가 써왔습니다. 웨이브 트럴 때 애니 먼저 듣고 일기 교환하러 돌아올게요.

어렸을 때 뭘 해도 행복하고 기뻤던 것 같다. 지금 하기 싫은 것들도 재밌었고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했다. 학교에 안 늦으라고 신발끈을 빠르게 묶었듯이, 집에 조용히 몇 시간 동안 책만 붙잡고 읽었듯이, 아무 계획 없이 친구들이랑 산책을 했듯이, 사소한 것에 다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다음 생엔 다시 활기차게 일어나고, 다음 생엔 내가 6살 때처럼 신발끈을 빠르게 묶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느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 생에도 그게 다시 가능할까?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 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코린 베일리 레이 퍼처 레코드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제가 직접 써온 일기였습니다. 스크.
1: 아, 너가 쓴 거야?
0: 예.
1: 아. 그럼 뭔 다음 생이에요?
0: 왜요?
1: 뭔 다음 생까지? 뭐 아니 뭐 이번 생에도 그게 가능할까? 이게 뭔 소리예요?
0: 왜요? 제가 잘못 썼나요?
1: 아니요, 아니요. 그 뭐 아니, 이제 이번 생이 원래 뭐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0: 아니,
1: 뭘?
0: 아니 제가 그 원래 영어로 쓰는데 이걸 예. 영어를 쓰는 거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쓴 건데 제 말은 어쨌든 뭔가 어렸을 때는 뭔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만으로 너무 활기차고 재밌고 뭔가 그냥 나와서 학교 가는 것도 마냥 재밌고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재밌는데 이제는 그냥 일어나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그 느꼈던 그 행복이랑 그냥 에너지 있는 나의 모습이 이번 생에서도 다시 느낄 수 있을까라는 거지. 다시는 또 그런 열정이랑 그런 에너지 다시 느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 고민인 거야. 그래서 이번 생은 아니더라도 다음 생에는 또 느꼈으면 좋겠고. 근데 이번 생에서도 가능한다면 또 느끼고 싶다. 이런 거죠.
1: 저번에 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돌로 태어나고 싶다며.
0: 맞긴 하죠. 아 그냥 아 낭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쓴 거죠 제가.
1: 아 뭐 이번 생에 돌로 뭐 아직 한참 남았는데 뭐 언제까지 살 줄 알고.
0: 저도 돌로 태어나고 싶긴 해요. 근데 다음 생에. 그거는 계속 똑같은 말이긴 한데 아 그 저는 제가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 아 뭔가 살면 이제 바쁘게 살면 살수록 뭔가 이 사소한 것에서 좀 감사함을 좀 많이 못 느껴지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이 바쁘고 힘들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에 너무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뭔가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못하는 게 좀 느껴졌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좀 슬프고 뭔가 다시 그냥 다시 그런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에 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그냥 날씨만 좋기만 해도 막 나오고

0: 막 빨리 더 나오고 싶고 막 그냥 학교도 싫었지만 근데 학교 빨리 가서 막 학교랑 친구들이랑 막 놀고 싶어 막 이러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는 싫으면 그냥 싫고 그냥 좋으면 좋고 막 이런 좀 복잡한 좀 저의 생각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에 썼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해봤습니다.
1: 뭐이 생각은 누구나 다를 것 같아요.
0: 그죠?
1: 네. 이제 조금 뭐좀 어른들이라면 좀 뭔가 많이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0: 네.
1: 정답도 모르고 사실 일단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0: 그죠. 근데 다시 또그 어린 나이 그 순수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전.
1: 할수 있습니다.
0: 할수 있어요?
1: 솔직히 저도 정답 몰라요.
0: 그럼 할수 있다고 왜 그래요?
1: 뭐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0: 아.
1: 근데 어른들을 봐도 별로 아는 것 같진 않아요,
0: 그니까.
1: 정답을.
0: 내 그게 너무 슬퍼서 그래.
1: 그게 조금 절망적이긴 하지만.
0: 너무 슬퍼서 그래. 그내 그게 너무 슬퍼. 그래서 다음 생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원래는 영어로는 그 다른 차원, 다른 유니버스에, 다른 차원에서 있으면 내가 아직 그러고 있을까라는 이런 식으로 쓰긴 했는데 차원? 그건 좀잘 모르겠어요. 한국어로 변형하니까 조금 그 뉘앙스 안 나오는 것 같아서.
1: 맞아, 평행우주.
0: 무튼 예, 네, 그렇습니다.
1: 슬프군요.
0: 슬프군요.
1: 예.
0: 좀 슬퍼. 저도 쓰면서 그래.
1: 예.
0: 저도
1: 좀 슬픈 얘기군요.
0: 제가 쓰면서도 좀 읽어보니까 이게 저는 쓰기만 하고 읽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쓴걸 다시 읽어보니까 좀 되게 슬프긴 하네요.
1: 좋았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교환 일기. 오늘의 일기는 쿄디 저 일기였고요.
1: 다음 주는 또 제가 일기를 써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일기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학교할 시간입니다.
1: 오늘도 재밌으셨나요?
0: 아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뭔가 가면 갈수록 계속 텐션이 막 저세상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 보여.
0: 아 그래요?
1: 예.
0: 좀 침착할까요?
1: 정신 차리시. 물 한번 뿌려줘요?
0: 아 아니요 죄송해요.
1: 오케이. 그럼 오늘 끝곡 보수동 쿨러의 베티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1: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피어남의 기호
1: 태호였습니다.
0: 또봐 여기서 기다릴게.

0: 친구들과 함께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Anarchia!
1: 1997년 영화죠. 이란 감독 마지드 마지디 감독의 천국의 아이들의 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엔드 크레딧 음악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 영화 천국의 아이들에서 어린이 마라톤 대회 결승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승점에 한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아주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인데 마지막 결승점의 풍경은 무슨 100m 달리기 같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달려오는데 우리의 주인공 알리가 극적으로 1등을 차지해요.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야, 네가 1등이야. 세상에. 우와. 그런데 알리의 첫마디는 네? 3등이 아니고요? 무슨 소리야?

0: 아, 1등이라니까 우승이야, 우승. 다들 너무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알리만 표정이 시무룩해요. 왜 내가 1등을 했을까?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그런 표정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3등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3등 상품이 신발입니다. 신발. 자기 동생에게 그 신발을 가져다 주고 싶어서 출전을 했는데 3등을 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만 1등을 해버린 아이의 그 시무룩한 표정으로 영화 천국의 아이들의 그 클라이맥스는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드 마지드 감독의 천국의 아이들. 조지현 씨께서 여기 날짜를 보니까 지난해 10월 24일에 남긴 사연이네요. 와, FM 영화 음악은 이렇습니다. 안 버려요. 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리 그 격언에. 뭐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제목 때문에 제가 계속 설렜나 봐요. 이 사연을 안 버리고 지난해 10월 사연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번에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연이 이거였습니다. 큰딸이 영화와 문학 시간에 슬럼덕 밀리어네어와 노트북을 묶어서 봤더라고요. 그 둘이 무슨 관계지? 라고 갸웃했는데 둘다 사랑 이야기라며. 그죠? 슬럼덕 밀리어네어, 노트북. 사랑 이야기 맞습니다. 슬럼덕 빌리어네어 뭐예요? 앞에서 슬럼덕 밀리어네어라고 쓰시더니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셨나? 백만장자로는 만족을 못하셔서 갑자기 억만장자가 되었네요. 슬럼덕 빌리어네어라니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네, 영화 제목은 밀리어네어입니다. 슬럼덕 밀리어네어가 너무 좋다고 하길래 제가 영화 천국의 아이들을 추천했습니다. 왜냐? 저는 왜이 영화를 인도 영화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슬럼덕 밀리어네어가 인도 영화니까 같은 인도 영화 천국의 아이들도 보거라 라고 추천하셨나 본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슬럼덕 밀리어네어도 인도 영화는 아닙니다. 감독이 데니 보일이잖아요. 인도를 배경으로 한 영국 영화인 거죠. 뭐 할리우드 영화인 거고요. 그리고 천국의 아이들은 인도가 아니라 이란 영화입니다. 아, 이 영화를 다시 보는데 앉은 자리에서 그냥 다 보아버렸네요. 첫 장면에 오빠 나올 때부터 눈물이. 이게 이란 영화에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의 특징이 그 눈망울이 거의 장화 신은 고양이 수준의 눈망울 아닙니까? 그 아이들 눈망울이 그냥 관객을 무장해제시켜요. 언제나. 근데 이 영화도 처음 그 오빠의 눈동자를 보는 순간 이미 관객은 마음이 다 열려 있습니다. 내가 품어주마. 이런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하시면서 오랜만에 천국의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MBC의 DVD로 예, 블루레이도 아닌 예전 DVD로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누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자료는 지하 창고로 내려보내거든요. 지하 창고에 있는 천국의 아이들의 DVD를 자료실 직원분께서 이렇게 찾아서 갖다 주셔서 오늘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영화 천국의 아이들. 뭐 이렇게 MBC 자료실 지하 창고에 있는 DVD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 영화 중에 지금 뭐 다시 보고 싶어도 볼 방법 애매한 것들 신청하시면 또잘 찾아서 있는 거는 이렇게 방송해 드릴게요. 천국의 아이들은 지금 몇몇 OTT에서 대여나 구매로 볼수 있습니다. 볼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 혹은 다시 보고 싶으신 분 1990년대 그 이란 영화의 감성을 품고 있는 영화 천국의 아이들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지현 씨 덕분에 천국의 아이들이란 영화를 또 오랜만에 떠올려 봤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깐이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쏙쏙쏙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0: 세탁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아니,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don't need an excuse, 'cause I'm wearing my brand new shoes. 천국의 아이들의 주인공 알리가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새 신발, 네, New Shoes, 파울로 누티니의 노래였습니다. 영화 Good Morning Everyone 삽입곡이고요. 죄송해요, 1차원 선곡.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원래 캐스팅 대상은 레이첼 맥아담스였다고 하죠. 레이첼 맥아담스를 1순위로 놓고 계속 오퍼를 넣었는데 세 번에 걸쳐서 거절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결국 그 역할은 앤 해서웨이에게 돌아가게 됐고, 지금의 우리가 아는 그 앤디가 탄생하게 된 거죠. 뭐 이유는 모르겠으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역할을 본인이 거절을 했는데, 그 영화가 잘 된 뒤에 조금 비슷한 장르로 평가받는 굿모닝 에브리원에 출연을 하더라고요, 레이첼 맥아담스가. 근데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장르에 너무 잘 어울리는 배우예요, 레이첼 맥아담스. 그리고 굿모닝 에브리원은 정말 재밌어요. 되게 잘 만든 영화예요.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저평가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칭릿 장르 안에서도 잘 만든 영화가 있고 그저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영화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견주어도 저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패션 업계를 방송 업계로 바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리슨 포드와 다이앤 키튼이, 어쩌면 메릴 스트립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보여주었던 그 대배우의 존재감을 이 해리슨 포드와 다이앤 키튼이 둘이 나누어서 영화에서는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네, 굿모닝 에브리원 놓치신 분, 저 믿고 한번 보시죠. 가벼운 마음으로, 아, 오늘 그냥 좀 재밌는 거 없나? 좀 즐길 영화? 굿모닝 에브리원, 이거 괜찮을 겁니다. 일단 배우 보세요. 해리슨 포드, 다이앤 키튼, 레이첼 맥아담스. 뭐 이 정도면 뭐, 잠깐만, 감독이 누구였지? 이런 영화의 특징이 배우는 기억이 나는데 감독을 잘 기억을 못하게 돼요. 잠깐만요. 굿모닝 에브리원. 그리고 지금 잠깐 들려드린 것처럼 음악들이 또 좋아요, 굿모닝 에브리원도. 이게 2010년 영화고, 그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작가가 썼어요. 엘린 브러시 맥케나. 네. 오, 잠깐만요. 오, 감독님 죄송합니다. 로저 미첼 감독이네요. 로저 미첼, 여러분. 로저 미첼이 뭐 만들었게요? 노팅힐 아닙니까, 노팅힐. 위크엔드 인 파리 만드시고. 아, 죄송해요. 로저 미첼 감독, 예, 노팅힐의 감독.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시나리오를 쓴, 이번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편의 시나리오도 쓴 그 작가의 시나리오. 그리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원래 출연할 뻔한 레이첼 맥아담스 주연. 와, 이 굿모닝 에브리언. 와, 천국의 아이들 덕분에, 제가 파울로 누티니의 뉴 슈즈를 떠올린 덕분에 굿모닝 에브리원, 뭐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떠올리는 시점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다시 좀 부각되는 이때라 또 뭔가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세요, 굿모닝 에브리원. 또 조만간 오늘 아침에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야겠다. 오늘 아침에서 이런 거 소개하면 좀 모른 척 해주세요. 얼마 전에 FN 영화음악에서 말씀하신 그 영화 아닌가요? 이러면 제가 뭔가 막 재탕하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재탕이 아니라 시간대가 다른 프로그램이고 DJ와 게스트의 역할이 또 다르고, 좋은 영화를 꼭 한 군데에서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학교 수업으로 예를 들면 1반에서 가르친 내용을 3반에서 가르치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게 중요한 그 수업 내용인데, 1반에서 가르친 걸 3반에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혹시 제가 뭐 FM 영화음악에서 얘기했던 영화를 오늘 아침 같은 데서 소개하면 좀 모른 척 해주십시오. 미니 게시판에 이거 며칠 전에 FM 영화음악에 나온,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에요. 쟤 저거 같은 영화 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려막기 하고 있나? 뭐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습니다. 5724번 쓰시는 분,

작가님, 올해는 공연을 쉬려고 했는데 픽시스가 내한을 하더라고요. Where is my mind?는 작가님이 자주 들려주신 것 같아서 Suicide Squad에 삽입된 헤이를 신청합니다. 영화 멋지네 하면서 보다가 음악 때문에 더 멋진 영화로 제 마음속에 화석화 되었어요. 와, 마음속에 그냥 화석으로 딱 남았대요.

수어사이드스쿼드에서 픽시스의 헤이, 그리고 영화 스네치에서 매시브 어택의 엔젤이었습니다. 픽시스가 헤드라이너로 나오는 그 락패의 또 다른

헤드라이너죠. 매시브 어택. 매시브 어택 라이브 어떤가 보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 열리잖아요. 여기에 또 헤드라이너 중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허비 헨콕.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라운드 미드나잇으로 허비 헨콕. 그래서 라운드 미드나잇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거는 음반 전체를 들어야 되는 명반 아니겠습니까? 재즈의 명반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김신의 음반 가게로 일단 킵해두고요. 오늘은 허비 앤콕의 다른 곡을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주랜더에도 쓰이고 여기저기 많이 쓰였습니다. 딱 들으시면 아는데 하는 바로 그 음악일 겁니다. 허비 앤콕의 Rocket.

듀랜더에서 허비 앤콕의 Rocket 이어서 곧 개봉할 영화 Wild Thing에서 트라이앵글의 Love Is 였습니다.

강동원, 박지현, 엄태구 이 3인조 혼성그룹 트라이앵글 이야기. 아마 예고편 뭐 티저 영상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이거 재밌습니다. 시나리오는 물론 좀 덜컹거리기도 하고 얘기가 말이 안 되지 않아? 하는 순간들도 있지만 코미디라는 게 그거잖아요. 코미디라는 건 어떻게든 웃기면 됩니다. 예, 이 영화는 웃기더라고요. 와일드싱.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트라이앵글뿐만이 아니라 오정세 씨가 연기하는 발라드 가수, 예, 가수와 포수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오정세 씨 지금 거의 뭐 정말 날아다니시네요. 출연하는 작품마다 자기 존재감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정세 씨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코미디 영화 와일드 싱.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혼성그룹 느낌이 잘 사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런 댓글 많이 다셨던데 어떻게 이런 극 내향인 셋을 모아서 3인조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오정세 씨도 내향인 아닌가요? 모두가 내향인들이 네, 하나도 내향인 아닌 척하고 웃기는 영화입니다. 재밌습니다. 오정세 씨 음원도 빨리 출시되면 좋겠어요. 그게 중독성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일드싱과 비슷한 시기에 봤는데 전혀 다른 영화이고 웃음의 이유도 전혀 다른데 또 역시 재밌게 본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너바나 더 밴드. 원래 제목이 엄청 길지만 네, 줄여서 너바나 더 밴드라는 영화. 이번 주에 개봉했잖아요. 모큐멘터리 형식.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픽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런 무모한 청춘들의 무모한 도전이 자아내는 어떤 그런 좌충우돌의 순간들이 약간 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코미디를 잘 못 만나니까 재밌었습니다. 음악도 좋습니다. 마지막 엔딩곡이죠. The Waters of March.

보사노바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너바나더 밴드에서 The Waters of March, 수잔나 맥코클의 노래로 시작해서요. 한국 영화 내 남자의 로맨스에 삽입곡 클래지콰이의 노바보사, 그리고 역시 한국 영화 도굴에서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최근에 재개봉한 영화죠. 이포 언니에서 제니퍼 러브 휴잇의 노래입니다.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에 넌 몰래 눈을 뜨네. 이 도시의 할머니 난 너무나 익숙해. 내 어린 날들은 아득하고 빌딩과 차들만 가득해도

큰애들과 딱 큰애들과 좀 늦어버린 친구들은 툭하면 떠나겠다 해 난 끄적거려 보지만 웃질 못해 너무 인정하기 싫지만 이미 난 너의 미움과 그 역겨움까지 다 사랑해 청계천의 비린내 사랑해 선유도의 쓸쓸함을 사랑해 돈만 있으면 사기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0: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어차피라는 말을 자주 쓰죠. 이 길을 선택하든 저 길을 선택하든 결국 마주하게 될 결론은 하나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아, 나 시험 안 칠래. 어차피 합격도 못할 텐데 뭐. 이렇게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넌 잘해낼 거야. 어차피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빵그레 분들도 어차피 난 안 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차피 잘 될 건데 뭘 걱정해?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하루는 시작됐고요. 오늘을 살아갈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으니까 말이죠. 5월 22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22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롤러코스터의 무지개였습니다. 맞아요. 어차피 오늘 하루도 시작된 거 더 힘차게 시작하면 좋잖아요. 더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좀 우울한 기분이 들어도 아 그래 우울한 날도 있는 거지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또 행복한 날이 분명히 오겠죠. 또 제가 가장 강조하는 저의 신조 중에 하나 소소한 행복 찾기. 혹시나 오늘 좀 기운이 처지고 우울하시다면 그 소소한 행복 하나만이라도 찾으면 좀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입니다. 배틀 착플리스 시간이 있죠. 아, 여러분, 지난주 스코어 기억하시나요? 베리가 10, 제가 9. 이렇게 아량 리포터가 아, 이런 날이 왔어요. 저와의 선곡 대결에서 역전승을 했어요. 아, 아량 리포터가 속절없이 무너졌을 때 그 마음을 잘 몰랐거든요. 자존감이 그냥 내리막길을 걷더라고요. 너무나 초조합니다. 다시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선곡 대결 준비해 볼 테니까요. 배아량 리포터와의 시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김영섭님께서요. 매일 아침 귀로만 듣다가 오늘 가입했어요. 얼마 전에 핸드폰으로 라디오를 어떻게 듣냐는 할머니의 사연 소개됐잖아요. 그때 영디가 설명해 준 거 듣고 출근하자마자 미니 가입했습니다. 그 할머니분께 감사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 도움이 됐다니. 저도 좋습니다. 미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나 봐요. 미니로 핸드폰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은 언제 어디서든 MBC 라디오를 들으실 수도 있고 댓글로 사연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다운받아주세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0: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2232번님, 새 모녀가 삼척 장미축제 가고 있어요. 너무 설레네요. 이 시간에 라디오 듣기 쉽지 않은데 활기차고 좋네요. 가는 길에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삼척에서 장미축제도 하는군요. 전 유채꽃 축제 하는 건 알고 있어서 한번 가봤거든요. 바다에 장미까지 있으면 너무 보기 좋겠네요. 행복한 시간 보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척 장미축제는 5월 19일 화요일부터 5월 25일 월요일까지 한다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 주말 잘 노려보시죠. 잘 다녀오세요. 2610번님, 가게 쉬는 날이라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청주에서 문경으로 가고 있어요. 텔레비전에서 봤던 찹쌀떡이 너무 먹고 싶어서 오픈런 하러 갑니다. 꼭 성공하길. 그거 먹고 문경에 있는 좋은 곳들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찹쌀떡이 유명한 곳이 있나 봐요. 문경에. 너무 궁금한데요. 진짜 맛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면은 진짜 맛있는 데겠죠. 저도 먹고 싶네요. 문경에는 또 문경 세제 있잖아요. 지금 날씨에 다녀오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오픈런 꼭 성공하시고요. 이영래님, 저는 지금 농사 짓는 친구네 왔어요. 더워지기 전에 마늘 좀 뽑으려고요. 친구 말이 아침 9시 전에 뽑아야 안 끊기고 잘 뽑힌다고 하네요. 친구들이 마늘종 장아찌 좋아해서 매년 만드는데 올해는 더 맛있을 것 같은 예감입니다. 오, 마늘종 9시 전에 뽑아야 한다고요? 이유가 있나 살펴봤더니 밤새 수분을 머금고 있어서 아침에 더 잘 뽑힌다고 하네요. 와,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요? 참, 마늘종 장아찌 진짜 맛있죠. 고기랑 먹으면 삼겹살이든 한우든 다 맛있잖아요. 진짜 직접 뽑아서 만든 건 더 맛있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7393번님, 영은 아나운서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새벽 러닝 중입니다. 이 아침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싶어요. 좋습니다. 굿모닝입니다. 러닝 잘 다녀오시고요. 이 노래 들으면서 활기차게 더 힘차게 달려보시죠. 다비치의 타임캡슐입니다.

다비치의 타임캡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1381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고3 딸한테 가고 있습니다. 졸업사진 촬영할 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집에 있어서 부천에서 오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사진 즐겁게 잘 찍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원하는 곳에 가서 활활 꿈을 펼치길 바랍니다. 수빈아 파이팅! YB의 나는 나비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오, 졸업사진 때 필요한 게 뭐가 따로 있나요? 교복이고. 저는 그냥 찍었던 것 같은데 뭔가 재밌게 뭘 하려나 봐요. 아, 졸업사진. 저는 대학교 졸업사진 찍고 앨범도 안 받았거든요. 그런 분들 요즘 많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사진은 물론 있죠. 아, 벌써 몇 년 전이죠. 맞아요. 지금 졸업사진 찍는다고 하는 시즌이기도 할 것 같네요. 사진 예쁘게 잘 찍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추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비 YB의 곡까지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232번님, 1381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박상아님, 방송을 듣는데 영지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제 시절 이야기 같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 학교에 비스트바와 엠블랙바가 있었다는 얘기를 할 때 너무 공감이 가서 영지 나이를 검색해봤답니다. 역시 동년배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이렇게 동년배끼리 알만한 그런 얘기들을 공유할 때 좀 신나지 않나요? 전 신나더라고요. 요즘 그 이준 씨가 엠블랙 출신이었다는 거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걸요? 좀 많이 핫해져가지고 왠지 저도 뿌듯해지더라고요. 상은님 앞으로 자주자주 만나요. 강은주님은요. 5월 22일은 남편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해주는 다정하고 착한 우리 남편 김정열. 50살 생일 축하해. 한동안 수술하고 재활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알콩달콩 잘 살아봅시다. 우리 남편 내가 많이 많이 사랑해. 신청곡은 제가 프로포즈 때 불러줬던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오, 은주님께서 프로포즈 노래를 직접 하셨어요. 우와, 진짜 멋지시다. 이 노래도 쉽지 않은 노래잖아요. 오, 왠지 당찬 여성분이실 것 같은데 생일 남편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청하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 하시죠.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어제 그제 비가 지나고 하늘색도 나무색도 유난히 선명하고 깨끗한 아침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날씨도 대체로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전국의 하늘이 다 맑아지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북서부로만 비나 소나기가 조금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도, 미세먼지 농도가 1 마이크로그램으로 공기질이 아주 청정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이 26도, 경주, 강릉 20도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영남과 제주도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부처님 오신 날인 월요일은 서울이 30도로 덥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틀 착 플리즈. 아이고 이걸 어쩝니까. 지난주에 우리 베리베리 배아량 리포터가 씨를 맺고 친 뒤집기다 라고 하면서 본인의 승리를 그렇게 자축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뒤집기 했으면 그쵸 뒤집어야죠. 아가들도 뒤집기 다음에 꼭 이걸 하잖아요. 뒤집기. 이번 주엔 제가 그 어렵다는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0: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난주에 이분이 어찌나 기세가 등등했던지 어깨가 거의 저 천장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 목소리 톤 좀 낮춰달라고 요구를 한 세네 번 했거든요. 오늘 좀 가라앉아 있을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베리?
1: 오늘은 단조로 가겠습니다. 플랫으로. 매우 처지고 드론을 타고 날아가서 이제 성층권을 뚫는 줄 알았는데 그냥 고꾸라져 버리네요.
0: 그럼요. 바로 이렇게 내리꽂는 거죠.
1: 많이 속상하지만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제가 좀 질 때가 됐어요.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또, 이겼다.
0: 아, 너무 우리 건방지면은 바로 타격 들어오는 거 아시잖아요.
1: 아니 근데 우리 또 메시지가 좀 마음 아픈 메시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빨리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우선 제가 되짚기 성공해서 현재 스코어 10대 10 동점. 네. 됐습니다.
1: 10대 10이네요.
0: 괜찮죠? 이제부터 아니, 시작이에요.
1: 그럼요.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고 사실 뭐 제가 뭐 오늘은 플랫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 그래 이렇게까지 오기까지가 힘들었지 이제 동점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시작이다. 운동화끈 다시 고쳐매고 뛰어갑니다 이제.
0: 저는 더 앞서서 달려보겠습니다.
1: 한번 그러시나 볼게요.
0: 네. 일단 우리 명예심사위원들의 심사평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36번님. 학연을 이유로 자꾸 선 넘으시는 부장님께 들려드릴 노래로 연기가 10cm와 빅나티에 딱 10cm만 선곡해 주셨는데요. 저도 제 구역에 누가 너무 깊게 들어오는 걸 싫어해서 10cm만 떨어져 보자는 말 참 공감합니다. 특히 직장일수록 더 그렇죠. 이제 여름이라 더운데 붙지 말고 좀 떨어져 주세요, 부장님.
1: 이 노래는 제가 정말 좋다고 그때 따봉을 했었죠.
0: 따봉.
1: 네. 또 4582번님. 와, 라디오에서 선곡하는 거 보면서 감탄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베리 선곡 진짜 좋네요. 내 안에 소녀를 끌어낼 수 있는 노래로 나도 여자랍니다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노래 같은데 이게 영디가 한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숫자 세는 세븐이라니. 베리의 한 표 연승 분위기 가자 하셨는데 아 실망을 조금 드렸어요.
0: 아 그러면 3-4 가면 되죠.
1: 다 세줘야 됩니다. 엄마들은.
0: 네. 0980번님, 모내기 후에는 막걸리 가야죠. 영디 뭘 좀 아시네요. 고된 노동 후에 마시는 막걸리가 얼마나 꿀맛인데요. 모내기 후에 버스커버스커 막걸리나 노래도 흥이 나고 딱이네요. 아령님, 농알 안 가보셨나요?
1: 일단 안 가봤고 잘 모르는 세대입니다. 생각보다 어리고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를 준비해서 저는 이 소문의 낙원을 준비해봤는데
0: 안에서 불나 죽겠는데 지금 더 부채질을 하는 거죠.
1: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까 막걸리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0980번님, 4582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배드착폴리스 이번 주도 달려보시죠.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1: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하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배틀에 참여할 수 있죠.
1: 맞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를 해주시면요. 저희가 심사평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0: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 넘어가 보겠습니다.
1: 1123번님.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 아들이 검도를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검도를 하다 보면 승단 심사를 보게 되거든요. 혹시 승단 심사할 때 긴장하지 않고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노래가 있다면 선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네요.
0: 네, 1123번님. 아, 아드님 지금 얼마나 또 긴장을 하고 있을까요? 배가 고프면 안 되죠. 빈속에 운동하면 안 돼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어머니도 준비하시려면 바쁠 텐데 간편식 세트 너무 좋네요.
0: 좋네요.
1: 검도 먼저, 네 하셨어요?
0: 저는 검도, 태권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1: 약간 발레 재질이신가요?
0: 그렇죠. 전 체조 쪽으로 갔죠.
1: 아, 그래요?
0: 근데 지금은 뻣뻣 그 자체예요.
1: 그래요? 근데 상이 약간 양학선 선수의 상이긴 해요. 유연할 것 같아요.
0: 발레 쪽은 아닌데 약간 체조 쪽에 가깝죠.
1: 아니 저는 이제 또 군인의 딸로서 안 해본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또 검도는 안 해봤습니다.
0: 아 그래요?
1: 뭐 스케이트, 수영, 기타 등등의 운동은 다 해봤는데 검도는 제가 안 해봤는데
0: 저도
1: 이 승단 심사라는 거를 찾아봤습니다.
0: 네.
1: 집중을 쫙 받더라고요.
0: 그렇죠.
1: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으니까 긴장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하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쇼다.
0: 오,
1: 이게 나야.
0: 네.
1: 여러분 내가 보여줄게요. 딱 검도의 그 돌을 들고

0: This is me. 확! 어때요? 약간 마술봉처럼 확 내려치는 거죠.
1: 무슨 노래죠?
0: 저는 이제 The Greatest Showman의 OST죠.
1: 서커스.
0: This is me.
1: 신나는 노래긴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치면은 승단 심사뿐만 아니라 뭐 발표를 할 때도 뭐 할 때도 다 이 노래 붙일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 저는 좀 더 직접적으로 가볼게요. 아, 검도 하자마자 이게 생각났어요. 이게 이 영화 아시나요? 옛날에 닌자 어쌔신이라고.
0: 알죠, 알죠.
1: 우리 B씨가 나온.
0: 알아요.
1: 아, 검 들고 착착착착 하는데 진짜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난 지금 비다. 나 지금 칼 들고 나 지금 무술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I'm gonna be a bad boy 하면서 나를 보는 시선들을 느껴 How do you feel? Make some noise. 이 시선을 즐기라고. 나 지금 나쁜 남자고 나 지금 죽도 들었다. 나도 간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0: 저는 이제 레인이지. 흐름상 딴따다단딴 요 깡이 나올 줄 알았는데
1: 깡으로 하기에는 맞는 느낌이잖아요. 깡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0: 배드보이?
1: 레이니즘이죠. 제목은
0: 레이니즘. 아, This is me가 조금 더 웅장하지 않아요? 휘뚜루마뚜루 노래이긴 하지만
1: 레이니즘 굉장히 웅장해요.
0: 알죠, 알죠. 저도 그 춤 알고
1: 약간 비장함이 있죠.
0: 그쵸. 장갑 같은 거 딱 끼고 해야 되는데
1: This is me는 약간 광활한 느낌이고 레이니즘은 딱 나한테 집중하는 느낌.
0: 아, 이게
1: 나 자신과의 싸움.
0: 무대에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이거 한번 제작진의 판단 어때요?
1: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것부터 가보나요?
0: 제 판으로 가보시죠. 자, 제작진의 판단은 하나 둘 셋 어떡하죠? 아, 연기 어떻게 해요? 나 다시 드론을 타요? 탈까요?
1: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와, 이 노래에 검도가 어울린다고요?
0: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눈을 감고 들어보시면 막 그 도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1: 아, 알겠습니다. 위대한 뭐였죠?
0: 위대한 쇼맨의 이 OST죠. This is me. 듣고 오겠습니다.

0: 키아라 세틀과 위대한 쇼맨 앙상블이 함께 불렀습니다. 위대한 쇼맨의 OST This Is Me 듣고 오셨어요. 최근에 이렇게 충격받은 적이 없어요.
1: 아니
0: 당연히 검도인데 닌자 어쌔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게 이제 고정관념이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이제 색다르다는 거거든요.
0: 진짜 다 갖다 붙일 거예요. 저 이제 참지 않아요.
1: 아 신나버립니다. 어떡해요. 빨리 다음 사연 만나봐요. 우리.
0: 네 가보시죠. 서봉군님. 저 곧 차를 사러 중고차 매장에 갑니다. 회사가 멀어져서 차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인생 첫 차 사는 것도 어려운데 중고차를 사려니까 더 어렵네요.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괜히 주눅들 것 같은데 초보 티 내지 않고 뭔가 카리스마 있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중고차 매장 가는 길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노래도 선곡 부탁드립니다. 차 사러 갈 때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하셨네요. 아, 서봉구님 잘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차 안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하나 있거든요.
1: 뭐죠?
0: 방향제. 방향제 필요하죠.
1: 아, 차 사면 이거 필요하죠.
0: 그렇죠. 고체 탈취제 세트 드릴게요.
1: 좋습니다.
0: 이번 곡도 이번 곡은 제가 먼저 가볼게요.
1: 좋아요.
0: 네. 일단 중고차 매장 저는 안 가보셨어요?
1: 중고차 매장을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시장으로 돌아가는지는 알아요. 분위기나.
0: 아,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너튜브나 이런 데서 좀 보이죠.
1: 그렇죠.
0: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봤는데 뭐든지 기세가 중요합니다.
1: 기세.
0: 기세가 있어야 돼요. 기가 죽으면 안 돼요.
1: 그렇죠.
0: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포장을 잘 해야죠. 나 이거 나 만만치 않아? 나 정말 이렇게 사러 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할 거야? 환불 원정대. 노래 어때요?
1: 저 여기
0: 기센 종이, 언니들.
1: 종이 보여드릴까요? 저 여기
0: 왜요?
1: 지금 환불 원정대에 돈 터치미 적어놨거든요.
0: 어, 맞아요.
1: 저 그거 하려고 지금 적어놨어요.
0: 아, 진짜요?
1: 네.
0: 환불 원정대, 우리 언니들. 제시, 엄정화, 이효리, 그리고 화사씨. 돈 터치미. 나 만만하지 않아.
1: 그럼 같은 곡을 어떻게 이제 엮어보느냐로 다투네요. 노래는 정해졌네요. 환불
0: 원정지의
1: 돈 터치미.
0: 맞아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않고 건드리지 말고 어디 와서 싸구려를 팔아. 이런 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당당하게.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환불할 거야? 이렇게 가야죠.
1: 근데 제가 이제 기분이 좋다가 잠깐 떨어진 게 우리 영디가 첫 번째 사연의 노래에 선곡해 주시면서 아 영디가 길을 다시 좀 잃으셨나 감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에서 같은 걸로 만나니까 내가 잃은 건가 지금?
0: 아 이렇게 지금 사람을 매도하는 그러면 안 되죠.
1: 왜 같은 거밖에 난 생각을 못했지?
0: 약간 자존심이 상하신다는 거예요?
1: 아니요. 아, 저는 이 노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이제 중고차 매장이 분위기가 동대문 시장의 언니 오빠들이랑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느낌이 비슷해요. 이제 가면은 기가 좀 죽고 저같이 그래도 조금 기가 살아있는 사람도 약간 반으로는 접혀요. 기가 죽고 어깨도 접혀버립니다. 근데 거기는 꼭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주시면서 편하게 보라고 하면서
0: 그래요?
1: 약간 제가 예전에 갔던 동대문에서는
0: 아 동대문 말고 우리 중고차 시장이잖아요.
1: 아 저는 이제 동대문의 비유를 좀 해보는 거죠.
0: 네.
1: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편하게 보라고 이거 완전 니옷이다라면서 여기 이제 현금 인출기 위치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면서
0: 맞아요. 그랬죠.
1: 다른 건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 언니만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자꾸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데 탁 치면서 자꾸 건드리네. Don't touch me. 난 내 맘대로 해. 요렇게 내 멋대로 하겠다. 내가 따져볼 거 질문할 거 얼마나 많아요. 중고차
0: 그럼요.
1: 따져볼 거 다 하시고 난 내 멋대로 한다.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내 어깨 뭐 이런 건 내 카드 건드리지 마세요. Don't touch me. 그래서 저는 환불 원정대에 Don't touch me 가죠.

0: 그럼 안 돼요.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국한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아시죠?
0: 네. 노래는 같으니까요.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환불원정대의 돈다침이에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견본주택 오픈 중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에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에 날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환불원정대의 톤터치미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볼게요.
3: 박지연님, 영디, 배아량 리포터 안녕하세요. 저는 출근 전에 다른 건 엄청 빨리 준비하는데 늘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바로 눈썹. 화장할 때마다 눈썹이 자꾸 비대칭으로 그려져서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초조하니까 기분도 안 좋아지고요. 출근 전에 눈썹 그릴 때 들으면 눈썹이 예쁘게 대칭으로 그려질 만한 노래가 있다면 차플리스에서 추천해주세요 하셨네요.
2: 지연님, 외모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항상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멀리 바라봐야 돼요.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3: 좋아요, 좋아요. 이거부터 좋아요.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2: 맞아요. 여름이니까 또 데뷔를 해야죠. 선곡 먼저 가보실래요?
3: 아, 영디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항상 여자들은 이 힘을 빼야
2: 맞아요.
3: 예쁘게 돼요. 뭐 똥머리 내가 오늘 좀 예쁘게 해보겠다. 자기 전에 한 머리가 제일 예쁩니다.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를 하고 내일 가야 되는데 내일 그래서 아 그래 어제 느낌대로 한번 해보자 하잖아요.
2: 안 되죠.
3: 회계 망측한 그런 똥이 나와요.
2: 오히려 안 돼요. 맞아요.
3: 진짜 힘을 착 빼고 그냥 진짜 그냥 내가 물 흘러가는 대로 느낌 그냥 그대로 Just a feeling. 눈썹도 그냥 왼쪽 느낌 그대로 그려 오른쪽 느낌 그대로 그려. 저는 SES의 Just a feeling
2: 느낌 그대로 그려요.
3: 주저하면 안 돼요. 가사가 느낌 그대로 말했는데 아. 이제 또 계산 우리 계산은 열려있는데 왜 아, 이렇게 맞아요, 또 정색을
2: 맞아요.
3: 하세요.
2: 아니 진짜 그 가사인가 해가지고요.
3: Think about it. 주저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는 거예요.
2: 맞아요. 저도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오히려 저는 정말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냥 나가면 돼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내 눈썹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3: 근데 비대칭이면 눈이 좀 가긴 하던데요.
2: 그래요? 근데 아무리 비대칭이라도 지금 지연님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감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3: 우리 지연님은 네. 감이 있으시지만 네. 나만 아는 이 눈썹의 산의 각도 뭐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3: 그쵸?
2: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겠죠.
3: 그렇죠. 그렇죠.
2: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뭐 어때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 눈썹을 봤다 그러면 안 본눈 삽니다 하면 되는 거죠. 안 본눈 삽니다 되는 거죠. 뭐 어때요?
3: 근데 우리 박지연님이 주문 주신 내용은 이제 눈썹을 대칭으로 그릴 때 듣고 싶은 노래다 하셨는데
2: 그릴 때 그리고 나서를 생각하는 거죠. 나 오늘 좀 짭짤이야 뭐 어때 괜찮아 하고 나간다는 거죠.
3: 지금 영디의 이런 주장으로 따지자면은 음식점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돌솥 비빔밥을 시켰는데 지금 김밥이 나가는 그런 경우거든요. 나가서의 애티튜드의 노래는 지금 관심이 없으세요.
2: 돌솥 비빔밥을 시켰는데 어떻게 김밥이 나옵니까.
3: 박지연님은 지금 이제 밥이 풀어 헤쳐진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좀 정갈하게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똘똘 말아서 그냥 나가서 이렇게 마음을 잘 먹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2: 지금 이렇게 뭐라 붙이시는 와 아니, 눈에서 주문이. 지금 붓기가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3: 노래가 또로로 또로로 주문이 딱 들어왔거든요. 잘못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별점 1점 나와가요 그러면은.
2: 무슨 소리예요? 그 정도 아니에요.
3: 그래요?
2: 근데 지금 눈에서 불꽃이 튀고 지금 몸이 거의 지금 제 앞으로 이제 또 돌진하고 있어요.
3: 우리 고객님이시니까 우리 청취자님이시자 선곡을 주문해 주셨으니까 저는 바르게 노래가 나가야 되는데 이거 배달 사고예요. 이거 잘못 나가면 안 돼요.
2: 큰일 나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3: Just a feeling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2: 알겠어요.
3: 네.
2: 정말.
3: 확 몰아붙이네요 그냥 제가.
2: 저 어지러워요. 네. SS의 노래죠. 맞죠?
3: 네, 맞습니다.
2: Just a feeling. 마지막 곡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 현기증이 왔어요. 이 아침부터 이 뭐죠?
3: 어떡해요. 빨리 가야 되겠다.
2: 베리 얼른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저도 같이 가야겠습니다. 저도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결과 가지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영은이었고요.
3: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2: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1: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요즘 일교차 때문에 감기 걸려서 골골골 앓고 계신 분들 꽤 계시죠? 정오의 희망곡 신디. 김신영 씨는 아플 때 더 부지런하게 행동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다고 울면 안 돼요. 휴지값만 나가지. 그리고 내가 울면 내 양말은 누가 빨아줘요? 슬픈 신영이가 빨아야 하잖아요.

아프다 나 아파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있으면 결국 해야 할 일들만 산더미처럼 쌓이고 서럽기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아 이런 뜻 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아프고 속상하고 화나고 피하고 싶은 일 생기더라도요. 생기더라도요. 지금 좌절에 있으면 어차피 내일의 내가 직접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슬플 때일수록 아플 때일수록 부지런히 움직여보기로 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시련도 씩씩하게 우리 스스로 화이팅 있게 헤쳐나가 보자고요.

0: 5월 22일 금요일 굿모닝 FM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트리플 S 깨어 첫 곡으로 띄워드렸어요. 환영합니다. 굿모닝. 자, 진짜 오늘 시작부터 저도 혀가 안 풀려가지고 처음 발음해 본 것 같아요. 생기더라도요. 생기더라도요. 생기더라도까지는 해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혀 풀겠습니다. 말라. 환영합니다. 윤정민님이 저도 오늘 신영씨 신디 마인드로 갑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씩씩하게 하루 시작할게요. 그렇죠. 멋진 것 같아. 우리 신영이 멋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깨달음의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경험이 있었겠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끙끙 앓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또 그동안의 일들을 처리하느라 또 힘들고 그래서 또 괴롭고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신영이 기특하고 친구로서 존경합니다. 구은하님이 저도 어제 상처받는 일이 있어서 새벽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창고 정리를 했어요. 피곤하지만 깨끗해진 방을 보니 마음도 개운해졌어요. 크, 잘했어요. 잘했어요. 제가 어제 서초 쪽에서 이제 노래하는 게 있었는데 막 미니 공연처럼 했는데 거기 포스트잇으로 막 질문 같은 거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태희님의 행복지수는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90%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혼자서 20살 때부터 서울에 스카우트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이 외로운 곳에서 제 그때 기준 무서운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 스트레스 받아서 아, 이 사람 진짜 보기 싫은데 계속 봐야 되네 싶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국 다시 보면 또 어느 날 사과를 받지 않아도 밥 먹고 웃고 있고 뭐 내 마음이 내 마음의 정의로 예,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지도 못한다는 걸 깨닫고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그냥 빨리 벗어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더 기쁜 일 찾아서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빨리 회복되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힘들 때면 조금 더 움직여보고 조금 더 기분 좋은 재밌는 거 뭐 이런 거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개운해지죠. 김미숙님이 치과 가는 날이에요. 무섭고 두렵지만 이겨냅니다. 크, 화이팅 화이팅. 안 가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자주 안 가서 더 크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딱 치과가 오늘 오프닝이랑 딱 맞네. 건강은 특히나 더 예, 미리미리 귀찮더라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거 크게 올 때는 진짜 감당할 수 없어요. 건강한 금요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2시간 건강하게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오늘 4부 와 오랜만에 이분 옵니다. 브랜드랜드 눈물 난다. 야 반가운 얼굴 기업 분석 크리에이터 이찌라님과 함께 성공을 넘어 신화가 된 브랜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모집하고 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열혈강호 온라인, 샤브올데이,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9: 온라인.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9: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11: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백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 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국항에서 만나요.
0: 7시 11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2: 네, 테디 날씨 좋은 굿모닝.
0: 굿모닝.
12: 오늘 소풍 가는 아이들이 부러운데요. 김밥 도시락과 함께 오늘은 모자도 잘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좀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이제 오전부터는 전국의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와 전남 북서부에 비나 소나기가 조금 지나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5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1에서 3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아주 청정한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가 23도로 특히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6도가량 크게 오르겠고요. 연휴 내내 대체로 야외 활동하시기 좋은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월요일은 서울이 30도로 덥겠고요. 다시 출근하는 화요일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말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아밤 두근두근 퀴즈로 교감해보는 이 시간 금요일에 만나볼 퀴즈. 노래 가사에 집중을 해보는 AI 음악 퀴즈. 지금부터 AI가 작곡한 노래 들려드릴 겁니다. 멜로디 AI 작곡가가 만든 거예요. 잘 만들어요. 하지만 가사는요, 원래 있던 곡의 가사입니다. 여러분들 가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사의 원곡이 뭐였지? 그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장감 올려야죠. 신의 영역 선착순 1등부터 뽑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멜로디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가사 잘 들으셔야 돼요. 원곡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용 PD 준비됐죠? AI가 작곡한 노래 들려주세요. 3, 2, 1, action!

야, 오늘 와 불교 느낌 나네. 예. 1등 장답자 나왔습니다. 문자에서 나왔어요. 문자가 제일 빨랐어. 문자 번호 6669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 신의 영역 어렵죠.

하지만 저희 다섯 분 더 뽑을 거예요. 행운 영역이 있습니다. 정답송 원곡으로 들려드릴 동안 노래 제목 계속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자, 원곡은 인디고의 노래였어요. 원곡. 아, 이 노래 들으면 이제 여름이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AI가 작곡한 노래 가사 원곡을 맞히는 AI 음악 퀴즈. 정답은 바로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였습니다. 비가 어제 내린 덕분에 더위가 한풀 꺾였어요. 그런데 느낌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 때일은 불볕더위 탓에 지난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어요. 온열질환에 대한 응급실 감시체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사망 사례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에 신체가 적응하지 못하면 온열질환 위험이 더 높아지거든요.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더운 시간대는 꼭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고 또 야외에서 근무하시거나 또 야외에 또 활동하시는 분들 너무 볕이 세면은 휴식 자주자주 예 일부러라도 챙기셔야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역사학자 김지연쌤이 굿모닝 뮤직 드디어 옵니다. 드디어 만회하러 예 여름을 이길 수 있는

노래들로 함께 한다고 하니까 주말에 우리 김재원 쌤 재원 뮤직 그 첫 번째 재원 뮤직에 그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스태프들 포함이거든요. 그거 다 치유하게끔 제발 부탁드린다 해서 억지로 만든 예, 시즌 2 두 번째입니다. 같이 들어주세요. 예. 저희도 같이 예, 힐링 해보자고요. 제발 재원 쌤 제발.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2707번님 정답 여름아 부탁해. 여름아 올해는 너무 덥지 않게 부탁해 제발. 말 안 들어요. 진짜 요즘 날씨 말 안 들어. 김혜숙님이 정답 여름아 부탁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에요. 빨리 계곡으로 휴가 가고 싶다. 아, 또 계곡 바다 이러면 또 여름이 필요하긴 한데 볕이 너무 세요. 볕이 너무 아파요. 그게 지구가 아파서 그런 거야. 아.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다음 주도 함께해 주세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Bon.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1251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지리산에서 2억 4,300만원짜리 산삼 발견된 거 봄? 10만이 협회에 따르면요, 한 70대 약초꾼이 지리산에 갔다가 수령 100년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 12뿌리를 발견을 했대요. 천종산삼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깊은 산속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산삼인데요. 올해 지리산 일대에서 천종산삼이 발견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와, 70대 약초꾼님 진짜 신봤다. 진짜 와, 최고다. 이번에 발견된 이 산삼이 색상, 형태, 향 모두 뛰어난 상급품으로 판정이 났고요. 무게는 114g으로 성인 3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감정가가 2억 4,300만원. 야, 70대 약초꾼님 복권 당첨되신 거네요. 부럽습니다. 아, 이거 제가 산삼 한번 먹어봤어요. 예, 북한에서 어린이날 공연 갔다가 거기서 받은 게 있는데, 와, 부모님 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저 조금 먹였거든요. 와, 한 2년이 건강했던 것 같아요. 진짜 체감상. 아, 얼마나 건강해질까 이거 먹으면. 사연 보내전 125 하나번님 디저트 세트 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슈 보내주십시오. DK 심 3 아닙니다. 심 그러고 있네요.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참 노래 잘해. DK 심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소개해 봅니다. 6331번님. 미국에서 집 전화기, 유선 전화기 다시 유행하는 거 봄. 스마트폰이랑 SNS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대요. 그러면서 휴대폰 대신 집전화를 설치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집전화기로 약속을 잡는다는데요. 재밌는 건 친구 집에서 전화를 안 받으면 10번 넘게 전화를 건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수화기 예절 알려줘야겠는데요. 라고. 아, 어릴 때 많이 했지. 누구 집이에요? 이러면 아니 내 집인데 라고 얘기하는 아버지들 되게 무서웠어. 엄청 무서웠어. 그런 예절을 이제 미국에서도 하는 건가요? 재밌네요. 6331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9572번님 두쫑쿠 버터떡. 버터떡 다음으로 유행하는 디저트 봄. 이름은 이튼메스인데요. 딸기랑 머랭쿠키 휘핑크림을 큰 볼에 넣고 비벼먹는 영국 전통 디저트라고 합니다. 비빔밥의 디저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크크크크. 근데 딸기 머랭쿠키 휘핑크림 조합이라니 칼로리 미쳤다 하셨어요. 아, 영국의 윌리엄 해리 왕자가 다른 시립학교 이튼 칼리지에서 유래된 디저트입니다. 아, 단인. 아, 맛있겠다. 요 비슷한 이제 케이크 같은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먹고 싶네요. 9572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7496번님 이번 주 KBS 불후의 명곡에 테디 나오는 거 봄. 어제 TV에서 예고편 봤어요. 불후의 명곡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에 울 테이 출연하네요. 여의도에서 찍은 것 같던데요. 테이의 먼 친척 테이스 씨 아니고 스테이 씨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크크크크. 우리 내일 저녁 6시에 함께 본방사수해요. 문영 PD님 MBC에서 KBS 얘기해서 미안해요 하셨는데 문영 PD 큰 사람이에요. 또 선정을 해서 소개까지 합니다. 아, 7496번님 부침 요리병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여기 이제 NCT WC도 나오는데 예, 그때 우리 작가들도 왔거든요. 잡힐 수도 있어요.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광고 듣고 올게요.
2: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3: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4: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3: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4: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5: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4: 온
5: 경농의 스티온.
4: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5: 온
4: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5: 스티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4: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1: 네, 테디 오랜만에 쨍한 아침이죠.
0: 맞아요.
1: 금요일이라 더 좋습니다. 네, 도로 위도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다만 오산 부근에 3, 4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산 일대가 많이 혼잡해지고 있어서 부근 지나실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기흥에서 수원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남사에서 안성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서로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방향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고요. 강 서쪽으로 두 길 다 잠실 일대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시내길들 대부분은 평소보다는 좀 수월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통일로 도심 방향은 녹번역 일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어서 와요. 이제 금요일이니까 네. 주말 쉬잖아요.
1: 그쵸.
0: 계획 있어요?
1: 아, 이번 주는 저희 동네에서 아파트 야시장이 열려가지고 오호. 정말 합법적으로 어디 안 가고 집에서 동네에서 쉽니다.
0: 아, 그런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예. 기대하고 있어요.
0: 동네 야시장 같은 거 얼마나 재밌나. 오. 몰라요. 맨날 돌아다니고 이러고 싶은데 우리 아파트 안 하나?
1: 어?
0: 아, 너무 했으면 좋겠다. 부럽습니다.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난 4월과 5월 항공 유류 할증료가 연이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음 달 6월부터는 소폭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0: 아, 소폭이라도 인하가 된다는 소식은 진짜 반가운 소식이네요.
1: 네, 중동 지역 긴장이 일부 완화가 되면서 유류 할증료 선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대한항공에서 발표한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소 약 6만 원에서 최대 약 45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20%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다만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6월에도 오르는데요. 이 대한항공은 국내선 유류 할증료를 기존 34,100원에서 35,2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해외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은 6월에 예약하시면 부담 살짝 덜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일본 여행 비용 부담은 오히려 좀 커질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국제 관광 여객세, 이른바 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국제 관광 여객세는 일본에서 출국하는 항공과 선박 이용객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요.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다만 6월 30일까지 발권한 항공권이나 승선권은 출국일이 7월 이후여도 기존과 같은 1,000엔이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7월 이후로 일본 여행 계획 있으시다면 6월 안에 미리 발권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0: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여행 계획 세우실 때 이 모든 거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혹시 집에 먹다 남은 수면제나 진통제 있으신가요? 오는 11월까지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약국에 반납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무서운데. 마약류 의약품. 어떤 약들이 해당되는 거죠?
1: 네, 수면제나 신경 안정제, 마약성 진통제 등이 있고요. 펜타닐이나 졸피덴 같은 성분이 들어간 의료용 마약류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약들은 처방받은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임의로 복용할 경우 환각이나 경련, 심하면 사망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 오는 11월까지 수거와 폐기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0: 그렇죠. 가끔 뭐 받아놓고 좀 나와서 이제 수면제 이런 것들 누가 있어 이러면 또 지인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0: 반납 어떻게

0: 하면 될까요?
1: 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가정에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가까운 사업 참여 약국에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참여 약국은 서울의 9곳, 부산 9곳, 광주 11곳 등 이 전국 10개 지역 총 100곳에서 운영이 됩니다. 참여 약국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반납에 참여하시는 분께는 친환경 가방도 증정이 된다고 해요. 한편 사업 참여 지역이 아닌 곳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수거 장소에서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0: 집에 오래된 마약류 의약품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참여약국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오늘은 비도 그쳤겠다. 예. 이 저녁에 야장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 어때요?
0: 아, 저는 뭐 술은 안 먹지만 야장 너무 좋죠.
1: 진짜 좋죠.
0: 너무 좋아. 야장 요새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1: 네, 야장은 이 야외 장사의 줄임말로요. 가게 앞 도로나 야외 공간에 테이블을 펴고 음식과 술을 즐기는 건데요. 이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 문화 중 하나로 자리를 잡으면서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이색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을지로와 종로 3가 일대는 평일 저녁부터 이 야장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유명한 야장 맛집들은 주말 기준 대기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곳도 있다고 해요.
0: 웨이팅이 그렇게 길어요?
1: 진짜 길어요.
0: 그래도 지금 아니면 또 야장 감성 느낄 수가 없으니까 한 번쯤 뭐 기다려볼 만은 한 것 같아요.
1: 네,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지난 4월에는 전국 야장 정보를 모아놓은 야장 맵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아하. 이 야장 맵은 야외 테이블을 운영하는 전국의 식당 정보를 지도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인데요. 이용자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 야장 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메뉴 정보나 후기까지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 약 650곳의 야장 정보가 등록돼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야장 감성 즐기러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0: 예, 이번 주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요. 모두 나를 위한 보상으로 불금 즐겨보자고요.
1: 네, 나재중님이요. 오, 6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인하된다고요? 맨날 인상 얘기만 듣다가 인하 얘기를 들으니 반갑네요. 크크.
0: 오란수님이 6월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좀 오르는군요. 엊그제 제주행 비행기 예약했는데 다행인 걸까요? 후후후. 이런 게 또 소소한 즐거움이지.
1: 맞아요.
0: 타이밍.
1: 8234번님은 아, 저도 곧 일본 가려고 준비 중인데 참고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영 리포터님.
0: 김정현님이 야장 너무 좋아요. 이번 주말에 덥기 전에 가야지. 예, 이제 주말 지나면 또 더울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1: 아, 이제 정말.
0: 안 돼. 더위야 제발 조금만 와라. 깨알뉴스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홍여진님의 신청곡이에요. 태양 Live Fast Die Slow 띄워드리면서 홍여진 씨는 이제 굿모닝 FM 작가입니다. 네, 작가예요.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요.
1: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0: 다녀올게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라라라라 밤바. 이제 더 이상 실패 없습니다. 성공의 기운을 모아서 얼른 신청해 주십시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 기능성 100개 드립니다.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에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리고요.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추가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려요. 비타민 음료 쏘겠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반한 퀴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관남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청주에 13년째 살고 있는 울산의 아들 정연기라고 합니다.
0: 연기님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예, 신청 사연부터 일단 소개해드립니다. 청주에 13년째 살고 있는 울산의 아들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음력 4월 8일이 제 생일이라서 오늘 휴가 내고 가족 다 같이 2박 3일 캠핑 가요. 반반한 퀴즈 성공해서 생일날 저녁에 치킨 먹고 싶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태희 형님의 명곡들을 부르면서 자랐거든요. 후후후. 반반한 퀴즈 참여하게 되면 형님 노래로 장기 자랑도 할 수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울산 동생.
1: 아, 반갑습니다.
0: 예. 울산 동생이신데 청주로 뭐 직장 때문에 가신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취직해서 여기에 13년째 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청주는 어때요? 살아보니까.
1: 청주는 좀 심심한 동네입니다.
0: 울산도 그렇다고 엄청 재밌진 않은데.
1: 아, 그렇죠. 울산도 뭐 공업 도시다 보니까.
0: 맞아요. 네. 울산도 막 엄청 재밌진 않아 사실. 좀 발전은 많이 됐는데.
1: 그래도 요즘 뭐 공원이다 뭐다 많이 돼가지고.
0: 아, 공원 훌륭하지. 공원 훌륭해. 맞아. 네. 역시 울산의 아들이라 소식은 계속 예, 전해 듣고 있군요. 일단은 네. 캠핑을 어디로 가게 돼요?
1: 아, 보원에 있는 캠핑장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 그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캠핑장으로 한 곳이 있어요.
0: 세상에. 분위기 있겠다. 네. 아내랑 같이 가는 거죠?
1: 네?
0: 아내랑 같이 가는 거예요?
1: 네, 아내랑 딸이랑 강아지랑 같이 네 명이서 갑니다.
0: 아, 좋네, 좋아. 아, 2박 네. 3일. 그럼 무조건 첫날은 고기죠?
1: 그쵸. 바비큐 해 먹어야죠.
0: 좋다, 좋아. 일단은 뭐 어릴 때 보니까 좋은 음악들 많이 들었네요. 태희 노래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0: 제 노래 중에 뭘 좋아해요? 어떤 노래 좋아해요?
1: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랑은 하나다라는 영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0: 자, 준비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0: 야,
1: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0: 아, 거기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했잖아요 지금. 끝까지 했잖아. 아 근데 너무 아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 테이 노래 잘 어울려요. 아 너무 목소리 아, 좋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아 너무 고마워요. 아 오늘 퀴즈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 문제가 오늘 쉬워야 될 텐데. 예. 아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 하나 있네. 이거 틀릴 수가 없어. 그리고 아. 쭉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화이팅 예. 한번 외치고 성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반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갑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곱하기를 하자 25 곱하기 4는
1: 100.
0: 정답.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날뛰이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천방
1: 지축.
0: 정답. I miss the love that I share with you. 온 세상이 취한 것 같아.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가수는
1: 헤이.
0: 정답. 올림픽 금메달 두 개를 딴 대한민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전설이자 방송인 강남시의 배우자인 이 사람은
1: 이상화 선수.
0: 정답. 수 틀리면 빠꾸. 이 대사가 나온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하나.
1: 아, 수 틀리면 빠꾸.
0: 둘. 아. 셋. 아야. 폭삭 소가수다.
1: 아.
0: 였어요. 아, 아깝다. 굿모닝 FM에서 이찌라님이 진행하는 브랜드 성공 이야기 코너 이름은 하나.
1: 아, 그
0: 둘.
1: 아, 무슨 렌즈더라? 아.
0: 아, 렌즈 하면 다 성공인데. 그래? 어, 외쳐봐요. 그냥 외쳐봐.
1: 네, 브랜드랜드.
0: 정답.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드는 자리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경우를 이르는 속담입니다. 빌려온 이것 같다 에서 이것은
1: 하나. 아, 자루 같다.
0: 아 그럼 꽂아 놓은인데.
1: 아.
0: 아 요거 세모로 일단 듭니다. 세모로. 다음 문장에서 옷걸이와 옷걸이 중 무엇이 맞는지 골라주세요. 휘준이의 옷방에는 이것이 300개가 있다. 여기에서 이것은 옷걸이일까요? 옷걸이일까요?
1: 옷걸이.
0: 정답. 미국인들이 마시는 커피라는 뜻으로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더한 커피를 이르는 말은?
1: 아메리카노.
0: 정답.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구종 중에 공에 회전이 없어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공은? 하나.
1: 어, 포신.
0: 둘. 아, 너클볼이었습니다.
1: 아, 너클.
0: 아, 너클볼이지. 자,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아까 빌려온 이것 같다는 빌려온 고양이였거든요. 요거 땡, 아. 땡으로 가, 땡으로 갑니다. 예. 열 문제 중에 일곱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였다.
0: 뭐라고? 기본 선물에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감탄사 뭐라고 했어요?
1: 치킨이다요.
0: 아. 아 너무 귀여우시네. 0335번님이 청주 노잼 도시 아닌데 화이팅. 청주 분이 또 보내신 것 같아요. 청주 자랑 좀 해주시지. 0335번님. 1503님이 청주에서 25년째 사는 누나예요. 연락 주세요. 재밌게 해드릴게요. 심심하지 않습니다 하셨는데 아니 누나 마 누나랑 노는 거 말고요. 뭐가 재밌냐고요. 4354번님이 옷 걸 이 라면서 걸을 영어로 걸이라고 잘했어. 발음 잘했어요. 이렇게 네. 포함해서 일곱 분께 비타민 음료 바로 쏘겠습니다. 영기님.
1: 네.
0: 아 우리 울산 동생 청주에서 또 일하느라 또 가족들하고 예, 행복하게 또 보내느라 늘 성실히 사느라 예, 파이팅 하고 있는데 제가 응원 매일 아침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 마디 하시죠.
1: 예. 제가 뭐 여기

0: 아, FM, 아, 굿모닝 FM에서 방송을 꽤 오래 들었는데요. 오. 현무 형님하고, 홍철이 형님하고, 뭐, 이런, 뭐, 제동이 형님하고 이렇게 쭉 하시면 들었는데,
1: 오,
0: 아침에는 출근할 때 라디오로만 듣다가, 태희 형님 되고 나서부터 휴대폰에 미니를 깔아서, 아침 7시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끔 해놨어요.
1: 아, 좋다.
0: 그래서 형님 할 때마다, 비록 평일이지만 매일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출장 나가 있어서 애를 혼자서 키웠던 와이프 김진현 사랑한다.
1: 아 좋다. 아 마지막까지 완벽하다. 연기님, 연기 동생 네. 일로 한번 와요. 안게. 자, 도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0: 네.
1: 네 보내드립니다. 안녕.
0: 안녕.
1: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슬메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커피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커피의 한 종류인 아인슈페너는 아메리카노 위에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커피죠. 오스트리아의 도시인 이곳의 마부들이 한 손에는 말고삐를 들고 남은 한 손으로 피곤을 풀기 위해서 설탕과 생크림 듬뿍 얹은 진한 커피를 마신 것에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이기도 한 이곳 어디일까요? 이곳은 힌트를 드리면 오늘 간식으로 콩 아니면 소세지 어떠세요? 소세지는 이제 줄줄이 붙어있는 걸로. 예 아시겠죠? 거기에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 거예요. 정답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유빈의 숙녀 듣고 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봄이 되면서 어깨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밤이면 통증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바로 오십견 때문이죠. 이 오십견은 봄철에 증상이 악화되기 쉬운데요. 일교차가 커지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80%가량이 50대 이상이지만요. 최근에는 3, 40대에서도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어깨에 무리 주는 자세 피하시고요. 고정된 자세보다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과 스트레칭 통해서 어깨 관절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뭉친 근육 살살 풀어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4: 경농이 만듭니다.
5: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6: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5: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6: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5: 경농이 만듭니다.
7: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8: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AG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짜이근 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더불어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아인슈페너 커피가 시작된 도시 정답은 바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 혹은 비엔나였습니다. 0565번님이 정답 비엔나. 작은 카페 사장이에요. 지금 오픈하러 가는 중입니다. 비엔나 커피 마시러 오세요. 어딘데요? 거기 어디예요? 예, 부지런하시네요. 또 아침부터 매장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이십니다. 손지연님이 정답 비엔나. 학교 다닐 때 소시지 싸가는 날은 발걸음부터 가벼웠어요. 라고. 저도 제 친구가 이거 싸우면 너무 제 발걸음도 가벼웠어요. 우리 집에서는 안 싸줬거든. 제 친구가 비엔나 이거 내일 비엔나다 이렇게 하면 오! 그럼 내가 지퍼 더 구워갈게. 그때 이게 쉐어가 가능했는데 요새 급식이라 그죠? 이런 게 또 없어졌네. 이런 추억이. 두 분 포함해서 맞춰주신 다섯 분 더 뽑아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다른 사람의 고민을 박살내려고 하다가 본인이 박살당할 것 같은 네. MBC 이휘준 박살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살입니다.
0: 고민 박살 허나!
2: 벌써. 벌써 힘들어.
0: 제가 다음 주에 이제
2: 힘들어.
0: 휴가라서 이제 네. 스페셜 DJ들이 하는데 네. 우리 허한나 씨가 화요일 수요일 맡으셨어요.
2: 네.
0: 그래서 화요일 날 고민 박사 시간에
2: 네.
0: 우리 안나 씨 역할로 네. 휘준 아나운서가 고민 박사 코너에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 이건 정말 문영 PD의 계략입니다. 야, 이거 제가 딱 듣자마자 와, 이거 어떡하지? 그때부터 긴장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0: 휘준 아나운서가 DJ 할 때, 휘디일 때 네. 코너를 맡았을 때 맞아요, 이제 안나 씨한테 꼭 잡혀 있었는데
2: 네.
0: 제가 꿀팁 드리면은
2: 뭐예요? 꿀팁.
0: 게스트로 가잖아요.
2: 네.
0: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게스트는.
2: 아, 그래요?
0: DJ는 정리해야 되는지
2: 그렇죠. 네.
0: 게스트는 휘저어도 되나요?
2: 그럼 제가 박살내도 되나요?
0: 박살내도 된다니까.
2: 아,
0: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들어.
2: 기대해라,
0: 이날
2: 진짜.
0: 안나 씨가 처음 할 때부터 잘 들어서
2: 네.
0: 약간의 실수.
2: 네.
0: 또 약간 틀림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직접 공격하는 거죠.
2: 이야, 그때 여러분도 다 들어주시고 틀림 있으면 보내주세요.
0: 제가 미리로 좀 아침부터 들으라니까
2: 다 확인할까요? 다 확인할까요?
0: 알겠습니다. 저도 들어야겠어요. 휴가 써서 잘라 그랬는데 이때 들어요. 화요일 날 들어야겠어.
2: 떨려. 어떡해요. 너무 떨려.
0: 떨리지 말고 화이팅. 예. 고민 박살 허나.
2: 벌써 머리 아파.
0: 적응해야 돼. 적응.
2: 머리 아파.
0: 박살할 때부터 지면 안 돼, 기세가.
2: 아, 그 처음에
0: 박살.
2: 고민, 박살. 이거 하잖아요. 아, 그때부터 박살 나 있어요, 저는.
0: 소리 질러.
2: 아, 어떡하냐. 큰일 났어요.
0: 막 이렇게 지르라고.
2: 머리 아파. 벌써 머리 아파.
0: 자, 머리 안 아프게
2: 네.
0: 본업으로 갑니다.
2: 예.
0: 언어 네. 유의 시작해 볼까요?
2: 자,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 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단어의 유래 알아보는 시간이죠.
0: 또 직접 써 주셨습니다.
2: 네, 오늘은 관용구입니다.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휘사원! 아유, 어디 갔나요? 휘사원!
3: 네, 부장. 무슨 일 있으신가요?
0: 아니, 이제 인사 평가 철이잖아.
3: 네.
0: 요즘은 사원들이 부장도 평가하고 막 그러더라고.
3: 네.
0: 내가 잘해준 거는 기억하지. 뭐 솔직히 이 정도면은 거의 은사 아닌가? 은사?
3: 아, 뭐래. 맨날 구박하고 혼내면서.
0: 뭐라고?
3: 내가 저번에 점수 낮게 줘서 그런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진짜. 왜 저래 진짜?
0: 휘사원. 다 들리는데 지금.
3: 네.
0: 다 들리는데 속삭이는
3: 네?
0: 것처럼.
3: 네?
0: 그러니까 점심으로 밴댕이 먹고 싶다고 하잖아.

0: 네.
1: 밴댕이 먹으러 가자.
0: 아이 그, 네. 아 참, 제가 정말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지, 그렇지. 저 내가 회식 때 기억나지? 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지 내가 또.
0: 뭐래 진짜. 아 맨날 자기 먹고 싶은 거만 먹고. 아 회식 때 좋은 걸 먹어본 적이 없어 진짜.
1: 뭐라고?
0: 아 밴댕이 소갈딱지 진짜. 네?
1: 또 다 들렸는데?
0: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밴댕이 드시러 갈까요?
1: 내가 밴댕이 아까 아니, 아니, 아니. 사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0: 아니요 아니요 아니,
1: 아니. 아 밴댕이 사줘서 고맙다고?
0: 네네.
1: 아, 다 들려 다 들려. 야 진짜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해.
0: 네 오늘 알아볼 관용구입니다. 밴댕이 소갈딱지입니다. 이 표현 쓰잖아요.
1: 와 이거 어원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
0: 그쵸. 속이 좁아서 사소한 일에도 옹졸하게 구는 사람을 뜻하는 밴댕이 소갈딱지. 어디서 우와. 왔을까요?
1: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밴댕이를 떼서 생각해보니까
0: 네.
1: 약간 저는 골뱅이류로 생각했거든요.
0: 네.
1: 꼬여있는 것처럼.
0: 아.
1: 근데 밴댕이는 뭔지 모르겠네. 밴댕이 뭐야?
0: 밴댕이는 생선인데.
1: 아 생선이에요?
0: 네. 아마 이거에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밴댕이 말린 거 디포리라고 하거든요.
1: 오, 디포리.
0: 그 육수 낼 때.
1: 맞아 맞아 맞아.
0: 국물 낼 때 쓰잖아요. 근데 생선 종류도 많은데 왜 하필 밴댕이 소갈딱지가 됐는지.
1: 아 밴댕이 생선이구나.
0: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꼬여있는 느낌은 아니고 밴댕이의 생물학적인 특징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 속 있잖아요. 속 내장이 작아요.
1: 아 실제로 내장이 작아?
0: 네. 오. 이 밴댕이의 몸 길이가 보통 15에서 18cm 정도
1: 큰데,
0: 되는데
1: 큰데,
0: 커요. 내장 크기가 다른 물고기에 비해서는 7, 80% 수준으로 작아요.
1: 아. 네.
0: 그리고 잡히면 금방 죽어요. 아. 그물에 걸려서 배 위로 올라오면 파닥거리다가 금세 죽는데 이게 성격이 급해서 죽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사실은 내장이 작고 약해서 수압 변화를 견디지 못해서 쉽게 터지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실제로 속이 좁은 이유 때문에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 생겼고 밴댕이 소갈머리라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쓰셔도 돼요. 밴댕이 소갈머리, 밴댕이 소갈딱지.
1: 이건 실제로 이제 과학을 근거로 한 관용구네.
0: 어쩌 보면 그죠. 어쩌 보면
1: 과학을 근거로 한
0: 진짜 속이 작다 작아서 그죠.
1: 밴댕이 네. 소갈딱지 들어본 적 있어요? 옹졸해진 적 있어요?
0: 아 옹졸할 때 그 이제 아 제가 이제 저는 모든 음식은 맛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맛있는 시간.
0: 근데 제가 딱 음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이 오면 안에는 꼭 화장실을 가요. 뭔가 딴짓을 하거나
1: 아 지금 먹어야 될 텐데
0: 그럼 제가 엄청 뭐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어요. 아 왜 뭐 그냥 먹으면 되지.
1: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0: 뭐 그때 먹나 지금 먹나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들어요.
1: 하하.
0: 어떻게 생각해요 테디?
1: 저요?
0: 네
1: 저는 뭐 안 오면 제가 다 먹으니까 자기 전에지 뭐.
0: 아 그런 뭐, 방법이?
1: 같이 먹어야 돼요?
0: 아 그렇구나.
1: 네 시작하세요 먼저.
0: 아 그래요?
1: 버릇을 뜯어 고쳐야지.
0: 혼났는데?
1: 미리 준비하게끔 해야지.
0: 아 그래요?
1: 그래.
0: 아, 저 혼나는데.
1: 왜 혼나요?
0: 집에서도 혼나고 허한나 씨한테도 혼나면 난 어디 가서 안 혼나.
1: 이런 약한 마음가짐으로는 사회생활 할 수 없는데 지금 엎드려 받쳐요.
0: 여기서도 아이고.
1: 희준 아나운서는 사랑받죠. 우리 청취자들이 사랑해 주잖아요. 아,
0: 그래요.
1: 예. 아 희준 아나운서 보내드릴 텐데 다음 주 스페셜 DJ 분들이랑 언어 유희 코너 잘 꾸려 나가주시고 잘 이끌어 주세요.
0: 네.
1: 예. 주말은 휘준 아나운서가 또 스페셜 DJ로 함께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1: 아, 너무 감사하고.
0: 아, 아닙니다.
1: 잘 부탁드립니다.
0: 아, 또 폐 안 끼치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유, 예.
0: 네.
1: 믿습니다. 저 휘준 아나운서.
0: 아유, 잘 쉬고 오시고.
1: 알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이영지의 Small Girl.
0: 네.
1: 도경수 씨가 피처링한 노래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다 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안녕.
1: 안녕.
0: 안녕.

0: 이영지 스몰걸 도경수와 함께 부른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사기해소가 감금된 한국인 두 명이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의 공조수사를 통해서 구조가 됐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특별채용 공고에 속거나 로맨스 스캠에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듣겠습니다. 오늘 4부는요 오랜만에 브랜드랜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 기업 분석 크리에이터 이찌란 인과 함께 할 거예요. 오늘은 해외여행 가면 한 번쯤 이용하게 되는 이동 플랫폼 우버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 반갑네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후반부 달려보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포스코 ENC, 정식품, IS 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참나.

0: 음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8시 16분 20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테디의 휴가 소식에 제 마음도 괜히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는 것 같지만
0: 왜?
1: 그래도 날씨만큼 맑고 가볍게 잘 다녀오세요.
0: 네.
1: 네, 오늘부터 공기의 결은 다시 초여름 쪽으로 기울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보이겠습니다.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낮 기온도 많이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18도인데 낮에는 서울이 26도, 전주 27도, 대구가 23도 예상되고요. 전남 북서부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도는 당분간 비가 자주 오겠습니다. 대체 휴일인 월요일은 서울이 30도로 덥겠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표현에 네네. 밴댕이가 생선이라는 거 아셨어요?
1: 네네네.
0: 어, 네. 나만 몰랐구나. 밴댕이 고기 드셔보신 적 있어요?
1: 먹어봤을 거예요.
0: 다 먹어봤어?
1: 네, 먹어봤을 거예요.
0: 아, 진짜?
1: 네. 맛있다고 하는 것도 다 먹어보기 때문에 어. 아마 먹어봤을 거예요.
0: 맛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 취향이 안 맞는 거.
1: 안 맞는 거 있습니다.
0: 뭐예요?
1: 닭발 이런 거.
0: 어? 의외인데? 네, 닭발 왜요?
1: 약간 조금 민망해요. 닭을 약간 뼈채를 뜯고 있다는 게 좀 예. 민망합니다. 족발은 그래도 살이 좀 붙어 있는데.
0: 아, 그렇지.
1: 닭발은 뭔가 조금 좀 그래요.
0: 실제로 족발은 이제 발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 다리, 발목 뭐 이쪽이잖아.
1: 물론 털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0: 아, 그래도.
1: 그래도 뭐 괜찮은데.
0: 발바닥 약간 뭐 이런 건 아니잖아.
1: 닭발은 약간 그 특히 그 발톱이. 예. 아, 그 정도 뭐 그걸 못 먹겠어요. 발톱은 정말.
0: 그건 뭐 취향별로 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어머니가 해준 닭발 한번 먹여보고 싶네. 진짜 맛있는데 진짜. 하, 못 먹는 게 있다니까 서운하네. 아, 이분 참 먹방 하시는 분 아니죠? 기자님이신데 죄송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오늘 가져와 주셨을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주가 조작 적발. 두 번째 키워드는 취업 사기와 스캠. 마지막으로는 한국인 활동가 석방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주가 조작 적발입니다.
0: 아, 주가 조작 이제 적발되면 폐가망신 시킨다고 하셨는데.
1: 그렇습니다.
0: 금융위원회가 최근 주가 조작 적발을 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금융위원회가 공개 매수 업무를 주관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를 적발을 했는데요.
0: 예.
1: 합동대연단은 작년 10월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수사를 통해 이번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가 조작을 뿌리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주가 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입니다.
0: 아, 주가 조작 사건이 또 있었군요.
1: 네네.
0: 주가 조작을 어떻게 하다가 이게 적발이 된 걸까요?
1: 여기에는 이제 NH투자증권의 고위 임원과 배우자, 지인 등이 연루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총 두 가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제 증권사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은 2023년 5월부터 작년 9월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공개 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산 뒤에 정보 공개가 이뤄지면 이를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0: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했다니 죄질이 나쁩니다. 이거 진짜 나빠요.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1: 또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제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저가의 주식을 산 다음에 공개 매수 등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팔아서 이득을 보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번에 모두 적발이 됐습니다.
0: 예, 정보가 주가 조작 뿌리 뽑겠다 했는데도

0: 주가 조작이 아직까지는 뭐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조작하다가 걸리면 이제 패가망신 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본시장 투명화를 굉장히 강조한 상태인데요. 일단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에게 법정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요. 또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도 커졌습니다. 개미들이라고 하는데 뭐 개개인들의 투자, 뭐 건강한 투자. 인데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정부 진짜 주가 조작은 뿌리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이래야 건강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취업 사기와 스캠입니다.
0: 최근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한국인 두 명이 연이어서 구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1: 경찰이 현지 치안 당국과의 공조로 감금돼 있던 한국인 사기 피해자 두 명을 구출을 했는데요.
0: 예.
1: 이번에 공개된 두 건의 사례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이었습니다.
0: 최근 관련 소식이 좀 뜸했는데 안타까운 상황이 또 펼쳐졌네요.
1: 이게 이제 적발된 사례 중에서 정말 이제 악질도 있었는데요.
0: 예.
1: 한 피해자는 장애가 있었는데 뭐 장애인 약자를 위한 뭐 특별 채용 공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이렇게 향한 겁니다. 이제 해당 업체는 이제 국내에서 일자리가 다 차서 국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을 했고요. 또 베트남을 거쳐서 캄보디아를 향하도록 했습니다.
0: 철저하네요. 장애인 채용을 미끼로 사기를 제대로 쳤네요.
1: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이제 피해자에게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이제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찾아내자 피해자를 호텔 밖으로 데리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들은 이제 중국 국적으로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0: 예, 범죄 형태가 이제 진화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무섭습니다. 로맨스 스캠으로 캄보디아에 갔다가 감금된 여성도 있네요.
1: 또 다른 피해자는 이제 여성이었는데요.
0: 예.
1: 한국인 여성 한 명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중국인 남성을 만나기 위해 캄보디아로 향했다가 감금이 됐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로맨스 스캠 범죄에 휘말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신고 하루 만에 해당 여성을 구출하고 중국인인 피의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0: 예, 그래도 뭐 무사히 구출했다니 다행인데 한국 정부가 지속해서 수사와 구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사례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이 함께 근무하는 이른바 코리아 전담반의 성과로 평가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납치와 감금 범죄에 관련해서는 경찰, 뭐 코리아 전담반과 함께 국정원도 함께 공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0: 그렇군요. 해외 납치 범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경각심을 일단 가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한국인 활동가 석방입니다.
0: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을 석방했다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가자지구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두 명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구금 없이 석방이 됐습니다. 이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대응 지시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가 반응을 한 것인데 이 대통령 어떤 말을 했죠?
1: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하면서 너무 비인도적이고 도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원칙대로 하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인내했다면서 외교부 관계자와 청와대 외교안보 참모진들을 강하게 질타를 하기도 했습니다.
0: 그런데 가자지구 가는 거 괜찮은 거예요?
1: 물론 이제 가자지구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정한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지역인데요.
0: 예.
1: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나라나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여권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 가면 안 돼요. 여행금지국가를 가면 처벌받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국내법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이스라엘을 압박한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 대통령은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함께 인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여행금지국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이들이 이제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나포된 것은 또 다른 별도의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은 좀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좀 큰 논쟁이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0: 네.
1: 이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안전과 기본적인 인권 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국민의 안전을 강조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밝혔죠?
1: 청와대에 따르면 이스라엘 측은 이제 한국인을 석방을 하면서 이번 사안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0: 예, 다행이네요. 청와대 관련 소식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5.18 왜곡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을 했네요.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이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최근 벌어진

0: 스타벅스의 이제 부적절한 프로모션으로 촉발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와 모욕 등과 관련해서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특히 이제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나 국가폭력 범죄 미화 등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예.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녁에 익산동을 방문을 했는데 예. 이제 커피를 주문하면서 거기 커피는 아니죠?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1: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 또 있죠?
0: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조작 정보나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도 지시를 했는데요. 최근 이제 AI를 활용한 가짜 모델, 뭐 가짜 전문가 등을 활용한 광고가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로 인한 이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여전히 이제 스캠이나 해외 취업을 믿기로 한 사기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고수익 해외 취업, 당신을 노리는 덫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최기찬 기자님 신청곡 들어야죠. 금요일인데.
0: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인디밴드, 제가 좋아했던 인디밴드인데 스토리셀러라는 밴드의 이제 잭팟이라는 노래를 제가 추천했습니다.
1: 와, 음악 스펙트럼이 엄청 넓으시네요.
0: 네, 저의 20대 초반을 버티게 해준 예, 누나들.
1: 누나들이에요?
0: 다 여성 밴드입니다.
1: 그렇군요.
0: 다 여성으로 고된 밴드입니다.
1: 스트리셀러의 잭팟. 이 노래 좀 초면입니다. 예, 잘 듣겠습니다.
0: 또 뮤지컬 하신다고 해서 예. 대박을 기원하면서 잭팟을 기원하면서
1: 너무 좋다. 네, 감사합니다. 기운 얻고 갑니다. 스트리셀러의 잭팟 띄워드리면서 우리 최기찬 기자님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없군요. 다다음 주에 만나요.
0: 네.
1: 잠시 후 4부에 오랜만에 만나는 이지란님과 브랜드 랜드. 하하. 오랜만에 시작할게요.

0: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1: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5: 네, 테디. 돌아만 오세요.
4: 네. 안 올 수는
5: 네,
4: 없죠.
5: 네, 마음껏 쉬시고 다담채 돌아만 오세요.
4: 알겠습니다.
5: 네. 오늘 출근길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 앞두고 있어서 퇴근 시간 정체는 이거보다 심할 것으로 보이니까 미리 참고하셔야겠고요. 지금 도로위는 대부분 평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경부고속도로에 사고 때문에 어려운 곳 있습니다. 오산 부근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3, 4, 5차로가 막혀 있고요. 오산 일대에 4km 정체가 좀 심합니다. 이후로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오산에서 남사 또 한남에서 잠원 구간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가까이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은 강서구와 여의도 압구정동 일대 지체고요. 노들길도 양화대교에서 여의 상류 쪽으로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오늘따라 브랜드랜드 너무 크게 소리쳐가지고 폭죽이 내 얼굴이 터진 것 같아. 반가운 얼굴입니다. 그리웠지라. 기업부서 크리에이터 이찌라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찌라입니다.
0: 와, 이찌라다.
1: 반갑습니다.
0: 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보니까 네. 아,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체감으로는.
1: 저 잊으신 거 아니겠죠? 다들. 아,
0: 잊을 뻔했어 솔직히. 자주 와요. 네. 어때요? 좀 한 달 만에 이렇게 오셨고 한 달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1: 네.
0: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사실 이제 매주 금요일 브랜드랜드를 하다가 저한테는 나름 자체 방학, 자체 그렇지. 휴가를 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길게 미국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0: 너무 좋았겠더라고요.
1: 네, 제가 또 이제 그 자연환 벽, 산 좋아하니까 예. 산과 사막으로 다니면서 와. 또 인터넷이 안 터지는 데들이 네.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은. 그래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좀 많은 힐링과 그런 이제 땀을 흘리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아,
0: 온전하게 진짜 본인만을 위한 네. 시간을 체감으로 하고 왔는데 그 좀 영상으로 좀 말아와야죠.
1: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0: 아, 완벽하게 보냈구나.
1: 맞아요. 와. 하루가 너무 삼시세끼 해먹는 거 바쁘고 예. 이제 텐트 캠핑을 했기 때문에 너무 바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우리 브랜드랜드 그 굿모닝 FM 생각하면서
0: 아, 진짜?
1: 다들 저를 잊지 않으실까? 나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0: 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물어봤다니까요. 왜 찌라님 없죠? 이렇게 노양미님이 이찌라님 환영합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하트
1: 감사합니다.
0: 8377님 한 달 길었다요. 반가워요 찌라님.
1: 반가워요. 예.
0: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네. 아,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스탠드업 코미디 또 하시는 거.
1: 예. 네.
0: 반응, 오, 사람들이 반응이 좋던데요. 오, 좋았어.
1: 네, 드디어 이제 코미디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0: 아,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려요. 이제 안나 씨랑 같이 뭔가 해야죠.
1: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돈을 내고 이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지인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수강생들이랑 했더니 다들 그 자리에서 빵빵 터져주셔가지고
0: 너무 좋았어.
1: 작은 하계 같이 하고 왔습니다.
0: 앞으로 더 하나요 그러면?
1: 네, 도전을 계속 해보고 싶다. 이게 사람들이 웃어주니까 그 도파민이 팡 터지면서
0: 좋다.
1: 이 맛에 그 코미디언 분들이 하시는구나. 리스펙과 이 그런 어떤 그런
0: 기쁨,
1: 마음이
0: 희열
1: 있었습니다.
0: 뭐 이런 게 다 있지.
1: 네, 맞아요.
0: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예, 에너지 가득 채우고 온 브랜드랜드. 자, 이제 한 달 만에 개장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업 소개해 주시죠.
1: 네, 제가 이번에 미국 LA를 여행했거든요. 예. 가장 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바로 길거리에 택시가 없다는 겁니다.
0: 오.
1: 옛날 미국 드라마를 보면 옐로우 캡이라고 해서 거리에서 이 노란 택시를 불러 세웠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이번에는 거리에서 택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0: 오.
1: 이 공항에 내려서부터 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이것을 부르기 때문인데요. 2010년에 등장해서 불과 16년 만에 거리의 풍경을 확 바꿔버린 이 서비스. 오늘은 우버입니다.
0: 아, 우버. 많이 드러나봤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뭐 대중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1: 네.
0: 낯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사실 우버가 한국에 2013년에 들어왔었어요.
0: 네.
1: 근데 당시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과 정부의 규제 장벽에 부딪힙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일반인이 자기 차로 손님을 태워주는 공유 승차 방식, 이 우버 X는 끝내 허가가 나지 않았고요. 한국에서는 기존 택시 기사와 연결해주는 택시 플랫폼으로 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우버는요. 2021년에 SKT 계열의 티맨 모빌리티와 우티라는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한국 시장에 재도전하는데요. 하지만 그 사이 한국의 택시 시장은 카카오티가 점유했습니다.
0: 예.
1: 예, 한국에서 우티는 카카오티에 비하면 20분의 1 규모에 불과하거든요. 결국 우티는 이 작년에 티맵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우티라는 이름을 버리고 우버택시라는 단일 택시 브랜드로 운영 중입니다. 예,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우버X가 허용되고 있거든요. 전 세계 70개국에서 매달 1억 8천만 명이 사용 중인데요. 다만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이 규제와 또 토종 플랫폼으로 인해서 우버의 침투율이 좀 약한 편입니다.
0: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우버가 좀 낯선 것 같은데
1: 네.
0: 오늘 이야기 궁금합니다. 우버를 만든 사람 누구죠?
1: 우버를 창업한 사람은요. 1976년 LA에서 태어난 트래비스 켈러닉. 이 켈러닉은 고등학생 때부터 과외 사업을 크게 벌일 만큼 떡잎부터 사업가 기질을 보였습니다. UCLA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데요. 이 창업자들의 필수 코스죠. 대학을 중퇴합니다.
0: 아유, 힘들게 가놓고 왜.
1: 그렇게 창업한 아이템이 P2P 파일 공유 서비스였어요. 이 넷플릭스가 없던 시절 인터넷으로 영상, 음악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유행했는데요. 근데 2000년 이 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0: 예, P2P 파일 공유 진짜 한국에서도 많이 했어요.
1: 네.
0: 문제는 뭐 저작권 문제였을까요?
1: 역시 테디가 또 가수라서 딱 알아보셨는데요.
0: 아, 예, 맞구나.
1: 맞아요. 이 저작권 문제가 크게 불거집니다. 영화사, 방송국들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걸기 시작하는데요. 그 금액이 천문학적이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이 결국 회사는 파산했고 켈러닉은 월세도 못 낼 정도로 가난해집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켈러닉,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영화를 한 편 보게 됩니다. 우디 앨런 감독의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 이 영화를 보다가 이 우디 앨런 감독이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그럼 20대인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회사를 차리고 규모도 또 꽤 키웠는데요. 이번에는 세금 문제가 터지면서 회사를 또 팔아야 했죠. 이렇게 켈러닉은 20대 때 수차례 파산, 소송, 사업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창업에 또 도전하는 켈러닉. 이번에는요, 파리의 한 창업 컨퍼런스를 갔다가 거기서 만난 친구와 마음이 잘 맞아서 이제 나와가지고 택시를 잡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눈이 펄펄 내렸거든요. 눈이 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택시를 잡는 바람에 택시가 안 잡히는
0: 그렇지,
1: 겁니다.
0: 그렇지, 그렇지. 눈 올 때 안 잡혀.
1: 맞아요. 그래서 결국 눈 내리는 파리 밤거리에서 꽁꽁 언체로 서 있었는데요. 그때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아이폰으로 택시 탁 부르면 얼마나 좋아?
0: 어? 아, 아직 그게 안 됐어요.
1: 네, 때는 2008년. 아이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를 창업합니다. 이게 바로 우버. 이 우버는 독일어로 최고, 압도적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처음에는 서비스가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전문 기사가 리무진을 몰고 오는 고급 택시 서비스였습니다.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멋진 차가 온다는 고급 개념이었죠.
0: 아, 처음부터 이게 차량 공유 서비스는 아니었군요, 우버가.
1: 네, 맞아요. 이 사실 일반인이 자기 차로 돈을 버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들고 나온 스타트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2년 등장한 리프트라는 회사였는데요.
0: 리프트.
1: 이 회사를 보자마자 잘 될 거라고 예감한 켈러닉. 우리도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 X를 출시하게 됩니다.
0: 아, 그래서 X가 붙은 거구나.
1: 맞아요. 이 우버 X의 요금은 기존 택시보다 저렴했고 앱에서 예상 요금 또 기사가 누군지도 미리 볼 수 있었고요. 또 누구나 자기 차로 우버 기사로 돈을 벌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버의 아이디어는 우버가 시작한 게 아니었네요.
1: 맞아요.
0: 그래서 X가 붙은 거고.
1: 네.
0: 택시업계 여기에서도 뭐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1: 네. 이 규제기관과 택시업계는 불법이라고 다 반발했습니다.
0: 예.

0: 하지만 사용자들이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 이게 싸고 편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지방정부에 규정을 우버에 맞게 바꿔달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이 우버나 리프트 같은 서비스를 교통네트워크 회사라는 새로운 정의를 붙이고요. 이들을 위한 규제를 마련하면서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또 우버는 바로 해외로 진출하는데요. 사실 들어가는 나라마다 기존 택시업계가 들고 일어났거든요. 하지만 캘러닉은 그때마다 과감하게 정면 돌파를 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버X가 허용되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플랫폼이 개인을 개인 사업자로 대하면서 노동자로는 보호해주지 않는 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말이 생겨났거든요. 이 기술의 편리함 뒤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이런 불만들이 쌓여서 2017년 우버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1: 역시 위기가 또 오는군요.
0: 네, 이 2017년에 특히 한 사건이 터지는데요. 우버의 여성 개발자였던 수잔 파울러라는 여성이 조직 내 성추행 이슈를 폭로합니다. 입사 첫날 이 직속 상사가 사내 메신저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요. 회사의 일을 고발하자 회사는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수전을 다른 팀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 폭로는 미국의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배경에는요. 캘러닉이 만든 우버의 문화가 또 뒷받침을 했습니다. 사실 우버는 빠르게 성공하다 보니까 매우 공격적인 문화를 강조해 왔는데요. 이 조직 문화 조항 중에 하나가 발톱을 드러내라 라고 할 만큼 공격적이었어요. 성과를 위해서는 이 무슨 짓도 서슴지 않아도 된다라는 문화 속에서 성희롱, 괴롭힘, 차별이 묵인돼 온 겁니다. 또 캘러닉도 이 언행이 자주 문제가 됐습니다. 한 번은 캘러닉이 우버를 탔는데 기사가 이 사람이 CEO인지 모르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우버 요금이 너무 낮아서 파산하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캘러닉이 당신처럼 자기 실패를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기사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 차내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이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도 했죠.
1: 아, 대표라고 하면 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 밴댕이 서글딱지야 진짜.
0: 맞아요.
1: 인상이 정말 별로네요.
0: 네, 요즘은 또 그게 바로 퍼지는 그러니까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자 그동안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캘러닉에게 공동 서한을 보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사임하지 않으면 우버는 망합니다. 자기가 차린 회사에서 8년 만에 투자자들이 내쫓은 겁니다. 캘러닉은 처음에는 못 그만두겠다고 버텼는데요. 결국 항복하고 지분 대부분을 팔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행 플랫폼 익스피디아 출신의 새로운 CEO가 들어오는데요. 바로 다라 코스로샤히.
1: 다라 코스로샤히 라는 대표가 이제 들어온다고 해서 문화가 많이 바뀔 수 있을까요?
0: 이 코스로샤히는요. 캘러니까 정반대 성향의 사람이에요. 이분의 리더십은 경청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우선 취임하기 전부터 우버 드라이버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드라이버들이 어떤 고충을 겪는지 체험해봤고요. 또 취임하고 첫 2주 동안은 뭐 여성 엔지니어, 고객센터 직원들 하나하나 만나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가니까요.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기업 문화가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요. 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우버를 현대기업 역사상 가장 극적인 문화 전환 사례다라고 가르칠 정도입니다. 그 결과 일본의 투자사 소프트뱅크가 9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는데요. 한 하루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였죠.
1: 와, 또 정의형.
0: 네. 예. 이분이 또 등장하셨습니다.
1: 손형.
0: 네, 잘 되는 집만 골라서 투자하는 손정이가 우버에도 투자를 한 거예요.
1: 형님.
0: 그 뒤에 바로 또 그 반전이 터집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리에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 우버의 차량 호출이 75%나 폭락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때 우버가 갖고 있던 또 다른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 이츠였죠. 이게 누

0: 누구나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했듯이 배달기사가 돼서 배달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게 코로나 때 100% 성장해서요. 음식 배달이 차량 호출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오호. 또 이 코스로샤이는 완전히 재무쟁이거든요. 회사의 불필요한 투자를 싹 줄이면서 이익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 결과 2023년에는 창업한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5년에 가면요. 영업이익이 55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달하는 돈 버는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1: 예. 와.
0: 근데 테디, 네. 제가 사실 이번 LA 여행에서 깜짝 놀란 건 따로 있습니다. 거리에 바로 이 택시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인데요.
1: 이 택시요?
0: 띵동 띵동. 오늘의 깜짝 퀴즈. 네, 이 택시는요. 자율 주행 기술로 운전자 없이 인공지능과 센서로 달리는 택시입니다. 로봇과 택시의 합성어로 기사가 없이 차가 나를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는 이 택시는 무엇일까요?
1: 아,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있군요.
0: 엄청 돌아다녀요.
1: 오, 힌트 주시죠.
0: 네. 오늘의 힌트 보기로 드릴게요. 1번 트랜스포머, 2번 로봇 택시, 3번 로봇 태권브이.
1: 아, 이 세 개 다 타보고 싶다.
0: 네.
1: 정답, 예, 얼른 보내주십시오.
0: 네, 정답 보내실 곳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정답 보내신 분 중 다섯 분께 바나나 맛 우유 선물로 바로 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 조유리 택시 듣고 올게요.

0: 조율이 택시 듣고 왔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이치라의 브랜드랜드. 한 달 만에 또 만나게 된 브랜드랜드 우버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퀴즈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자율주행 기술로 운전자 없이 인공지능과 센서로 달리는 택시. 정답은 2번 로봇택시입니다.
0: 와, 정답 맞춰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바나나 맛 우유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명단은 홈페이지 성호프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로봇택시 이제 뭐 한국에는 아직 뭐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신기할 것 같아요.
1: 네, 타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 아, 아니 누가 탔다가 그러고 난 뒤에 탈 것 같아. 왠지 모르게.
1: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운전석에 아무도 없으니까.
0: 우리나라 또 운전 또 네. 무서운 분들 많아가지고 적응할까 싶기도 네. 하거든요.
1: 네, 실제로 보면 너무 놀라서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데 승객만 딱 있으니까
0: 신기해.
1: 이게 마치 정말 미래 도시 같은 진짜. SF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로봇택시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건 구글이 만든 자율주행차 웨이모입니다.
0: 웨이모.
1: 미국의 5개 도시에서 2,500대의 웨이모 로봇택시가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버도 사실은 한때 자율주행차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2015년 캘러닉이 우버 내에 자율주행차 개발팀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 구글의 웨이모 팀에서 핵심 엔지니어 앤서니 레반도프스키라는 개발자를 영입합니다.
0: 아하.
1: 근데 이 레반도프스키가 구글을 떠나기 전에 자율주행 관련된 기밀 문서를 무단으로 14,000건이나 다운받아서
0: 뭐야?
1: 가지고 나옵니다.
0: 범죄자네?
1: 네, 이게 나중에 구글이 이 사실을 알고 우버를 고소하게 되는데요. 소송 금액이 무려 27억 달러,
0: 에?
1: 4조 원에 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0: 예.
1: 이 재판이 근데 시작되자마자요, 우버는 항복을 선언하고 합의금으로 웨이모에게 이 우버의 지분을 주면서 앞으로 절대 웨이모 기술을 안 쓰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마침 이 새로운 CEO 코스로샤이가 부임하면서 합의로 무마하게 된 거죠.
0: 와, 다행이다.
1: 이 원래 웨이모 기술을 안 써도 개발은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0: 네.
1: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2018년에 애리조나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차가 보행자를 치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0: 어머나.
1: 일어난 겁니다.
0: 있어서는 안 될 사고죠.
1: 네,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였는데요.
0: 예.
1: 이 사건으로 결국 2020년 우버는 자율주행 사업부를 오로라라는 자율주행차 개발 회사에 매각합니다.
0: 예.
1: 직접 자율주행차 만드는 것은 포기한 겁니다. 대신 2023년에 웨이모와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한때는 적이었지만 손을 잡은 건데요. 이제는 우버 앱에서 로봇택시인 웨이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도 사람이 운전하는 기존의 우버 X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해본 승객의 70%가 사람 기사보다 나는 웨이모가 더 좋다. 웨이모를 또 타겠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웨이모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GM 크루즈, 현대차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 다 로봇택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어떤 로봇택시든 다 우버 앱으로 불러라 라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0: 예, 이제 택시뿐만이 아니라 우버 기사도 필요가 없겠네요.
1: 네, 이미 이제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요. 택시 면허 가격이 너무 폭락해서요. 많은 기사분들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0: 아이고.
1: 게다가 우버는 화물 운송 시장에도 진출해서요. 우버 프레이트라는 서비스로 이 화물 시장도 독식하고 있거든요. 이게 또 기술의 양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기술로 편리해진 사람이 있으면 밀려나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이 전 세계에서 쓰는 플랫폼이 된 만큼 우버가 사회적 책임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브랜드랜드 우버 편 만나봤고요. 이치라의 한 줄 평 들어볼게요.
1: 일상의 불편함이 곧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0: 얼른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굿모닝 FM 태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0: 굿모닝 FM입니다. 브랜드랜드 우버 편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찌라님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2: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0: 6742번님도 찌라님 한 달 만에 반가웠어요. 또 한 달 열심히 기다릴게요.
2: 네, 저도 에너지 충전해서 또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한 달에 네. 한번 뵙는데 표정이 네 배로 좋아지니까 또 매주 보자고 못하겠네요. 아이 참.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2: 네. 테디도 잘 쉬시고 오셔서 네. 에너지 충전해서 오세요.
0: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라디오만 잠깐 쉬는데. 자, 같이 인사드릴까요?
2: 네.
0: 여러분,
2: Have a good day!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6: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7: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8: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7: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9: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7: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